누대 강물만 헛되이 흐르도다. 오궁화초 매유경이요 진대의관 성고구라. 오나라 궁궐의 화초는 오솔길을 뒤덮었고 진나라 고관들은 옛 언덕의 무덤을 이루었네. 삼산발락 청천외요 이수중분 백로주로다. 삼산은 하늘 밖으로 반쯤 걸려있고 두 갈래 강은 백로주를 가운데로 나뉘도다. 총위부은 능페이러니 장안을 불견사인수를 하더라. 모든 것이 뜬구름이 되어 해를 가리니 장안이 보이지 않아 시름겹게 하도다. 이백의 시 등금능 봉황대의 시에 토를 붙이고 풀어서 우조로 부르는 농락편의 편 열박 한 장단으로 촘촘하게 엮어 부르는 편선율에 얹어 노래했습니다. 남창가곡 우조 우편 봉황대상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이동규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백의 시 봉황대상은 각시조로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우조 우편 선율로 들어보셨습니다. 오늘 절기상 입추라서 날씨 이야기로 이 시간 시작했습니다. 원래 입추절기가 한참 더운 즈음에 찾아오긴 하죠. 그런데 이번 입추즈음 날씨는 워낙 특별하게 더워서 절기가 무색합니다. 입추, 가을의 길목에 들어선단 절기가 찾아왔지만 가을 느낌 전혀 없죠. 여전히 찌는 더위 중에 있는데요. 그래도 하늘은 파랗고요. 흰 구름은 예쁩니다. 헤르만 헤세의 소설 페터 카멘친트에서 다양한 구름을 묘사하는 그 부분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구름은 모든 방랑과 탐구와 원망과 향수의 영원한 상징이라고 했던 그 이야기도 생각나는 하늘이 보기 좋은 입추절기입니다. 오늘 스튜디오 창으로 보이는 파란 하늘은 가을 느낌이 물씬 나네요. 다음 주 금요일이면 말복이고요. 또 23일이 처서절기라서 그 즈음 날씨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입추부터 11월 7일까지 입동까지를 우리는 가을이라고 부르는데요. 날씨가 가을이라 하기엔 좀 미안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마음속에 가을의 새로운 기둥을 하나 세워 놓는 다음면 이 마음 한편에 좀 시원한 공간이 하나 새롭게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함께 가져봅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8월 7일 금요일 순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생각의 향기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산책길 생방송으로 실시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사연,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응원 문자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전해주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취타 계열의 음악 다섯 곡을 이어 연주하는 음악 수요남극 준비했습니다. 수요남극이란 제목은 원래 취타 계열의 첫 곡인 취타를 현악기 중심의 실내악 편성으로 연주할 때 붙인 제목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오늘 들으실 수요남극은 이 취타 계열의 다섯 곡 취타 길군악 길타령 벼르조타령 군악을 모두 현악기 중심의 실내악 편성으로 연주하면서 제목을 수요남극이라 붙였습니다. 취타 계열의 음악은 지난날의 행악으로 연주된 곡이라서 악기 편성이 다릅니다만 오늘 실내악 편성의 음악으로 모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타 길군악 길타령 벼르조타령 군악으로 이어지는 취타 계열의 음악 다섯 곡 수요남극 듣겠습니다. 서울악회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힘찬 출발을 알리는 음악이죠. 지난날 행악으로 연주됐던 취타 계열의 음악, 취타, 길군악, 길타령, 벼루조타령, 군악 이렇게 다섯 곡을 현악기 중심의 실내악 편성으로 연주했습니다. 수요남극 들으셨는데요. 서울악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보뜰마을님께서 송지원님, 입추가 무색한 햇살이 오늘도 불더위를 알려줍니다 하셨습니다. 아유, 말씀대로 오늘 입추인데요. 정말 입추가 무색하죠. 또 827

실사님께서 송지원 진행자님을 그동안 송지원 아나운서님으로 알았는데 어찌어찌하여 다른 인물이시고 음악학자임을 알았네요. 하고 문자 주셨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제가 아나운서인 줄 아셨네요. 제 이름이 저희 세대에는 여성 이름으로 아주 귀한 이름이라서 어딜 가도 저와 같은 이름이 없었는데요. 요즘에는 지원이란 이름이 많이 흔해졌어요. 심지어 저와 동명이인도 많아져서 우리 8274님께 혼돈을 불러일으키게 됐네요. 네, 저는 음악학자 송지원이 맞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작가 겸 진행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마들제님께서 가을이 서는 날부터 겨울이 서는 날까지 눕지 말고 어서 가을이 오기를 바라라는 뜻인가 보네요. 오늘도 아침 산책길에 따라 나섭니다. 모두들 안녕하시죠? 하셨습니다. 네. 안부 또 챙겨주시네요. 우리 마들쯔님 출석반장 언제 임명해드린 것 같은데, 오늘도 안녕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노래 한곡 준비했는데요. 여창가곡 계면조 중거 꽃보고입니다. 이 곡은 조선시대 여성 시인 송이가 지은 시조시입니다. 여기 얽힌 사연이 있는데요. 해주 유생 박준환과의 사연입니다. 송이와 박준환, 시와 관련이 돼서 서로 마음이 통하게 됐는데요. 박준환이 과거 시험을 다 치르고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했지만 끝내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박준환에게 사정이 있었던 건데요. 박준환이 실은 병이 나서 송이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정을 모르는 송이는 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면서 여전히 그를 그리워합니다. 꽃과 나비를 보면서 저 둘의 사랑은 절절한데 우리의 사랑은 왜 아직 오지 않는가 하면서 그 마음을 담아 노래한 음악을 오늘 들을 수 있습니다. 꽃 보고 춤추는 나비, 나비 보고 당신 웃는 꽃과 저 둘의 사랑은 절절히 오건만은 여짓하 우리의 사랑은 가고 아니 오는고. 여창가곡 계면조 중거 꽃보고 듣겠습니다. 지미나의 노래입니다.

꽃 보고 춤추는 나비, 나비 보고 당시 눕는 꽃과 저 둘의 사랑은 절절히 오건만은 어찌타 우리의 사랑은 가고 아니 오는고. 여창가고 계면조 중거 꽃 보고 들으셨는데요. 지미나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수대엽 파생곡이라서 이수대엽의 그 차분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죠. 이 시조시를 지은 여성 시인 송이는 황진이, 소춘풍, 홍장과 같이 김수장의 해동가요에 소개된 아홉 명의 명기 중에 하나입니다. 해동가요에 이 시조시 외에도 송이가 지은 여러 편의 시조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1007님께서 출석 체크합니다 하셨고요. 또 윤혜성님도 오늘 산책길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봄봄님께서 산책지기님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함께 산책 중입니다 하셨습니다. 또 마들째님께서 함께 걷는 산책길은 저에게도 도전입니다. 제가 보낸 사연을 산책지기님이 대부분 읽어주시지만 너무 많이 보내면 생략하고 읽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많이 보내실 경우에는 제가 약간 생략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주 조금씩 꽃 보고 춤추는 나비처럼 찔끔 보내려고요. 산책지기님이 나비 보고 방긋 웃으시면 마들째가 따뜻해집니다 하셨습니다. 마들째님 사연을 읽을 때 제가 방긋 웃을 때가 많죠. 아, 그렇다고 너무 뭐 찔끔 보내시면 제가 좀 서운할 수도 있겠죠.

지금 잘 문자 보내주고 계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은 여밀락 3장입니다. 오늘 들으실 여밀락은 합주가 아닌 가야금 단소 피리의 단제비로 연주해서 조촐하면서도 운치가 있는 그런 연주입니다. 각 악기의 선율선을 따라가기 쉬워서 악기별 특성을 비교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연주입니다. 정길선의 가야금, 이영섭의 단소, 윤형욱의 피리, 권성택의 장구 연주로 여밀락 3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악기 하나하나가 자신의 역할을 아주 충실히 하고 있어서 여밀락의 선율이 뚜렷하게 전해지는 연주였죠. 여밀락 3장 들으셨는데요. 정길선의 가야금, 이영섭의 단소, 윤형욱의 피리, 권성택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1056님께서 안녕하세요. 산책지기님. 오늘 아침 부산에 사는 여동생에게서 입추라 그런가 오늘 아침엔 시원한 바람이 부네 라는 문자를 받았답니다. 서울에서는 입추와 상관없이 여전히 덥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은데 부산은 조금 다른 모양이에요. 어디서라도 가을의 문이 살짝 열린 듯한 느낌이 든다니 계절의 변화를 절기에 담아 전해주신 옛 선조들의 지혜가 헛된 것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무더위는 여전하지만 그래도 어디선가는 가을의 시작을 느꼈다는 반가운 소식을 산책지기님과 나눕니다. 오늘도 시원한 국악산책과 함께 좋은 하루 시작해 봅니다. 하트. 이렇게 사연 주셨어요. 아, 부산이 서울 같지 않군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우리 서울이 많이 덥지만 어디서라도 가을 느낌을 받고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래도 서울은 파란 하늘이 있고요. 또 흰 구름이 입추 느낌이 있긴 합니다. 우리 1056님 소식 함께 나누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생각의 향기,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말라.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생각의 향기 코너입니다. 좋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요즘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이란 책 속에서 발췌한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고 있습니다. 인생 독본은 톨스토이가 삶의 지혜를 담은 좋은 글을 모으고 엮어서 일기처럼 쓰고 편집해서 낸 책인데요. 하나의 주제를 제시하고 그 화두에 관련해서 평소에 그가 모아놓았던 좋은 글을 엮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 글을 인용하기도 하고 때론 자신의 이야기도 곁들여 놓으면서 마지막에는 그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1년 365일 동안 마치 매일의 사색 일기처럼 써놓았습니다. 쇼펜하우어와 니체, 에머슨, 칸트, 유교 경전, 노자 장자, 불교 경전, 성서, 우파니샤드 철학 등 동서고금의 좋은 글, 생각, 사상이 이 책에 다 모여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인용한 경우에는 출전을 밝혀놓아서 어느 책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인지 다 알 수 있도록 써놓았습니다. 톨스토이 사상

형성의 중요한 글들이기도 하고요. 글 하나하나가 울림이 있어서 늘 곁에 두고 읽으면 좋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서문에는 독자들이 매일 이 책을 읽으면서 고귀한 감정을 함께 경험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써놓았는데요. 자신의 글만이 아니라 동서고금의 여러 좋은 글들을 모아놓았기 때문에 독자들과 그 좋은 울림을 나누고 싶은 것이었겠죠. 러시아의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의 생각, 그의 사상을 형성한 여러 이야기들이 다 모여 있는 책,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 속의 이야기 중에 오늘은 2월 12일의 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2월 10일,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마라. 스스로를 높이 평가하고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그의 자리는 불안하고, 자신을 낮추고 낮은 자리로 갈수록 그의 자리는 안정된다. 1. 강한 사람이 되려면 물처럼 되어야 한다. 장애물이 없으면 물은 흐른다. 둑에 닿으면 멈추고 둑이 열리면 다시 흐른다.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되고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그러진다. 그처럼 겸손하기에 물은 무엇보다 필요하고 무엇보다 강하다. 노자. 2. 겸손은 스스로를 죄인이라 생각하고 자신의 선행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3. 사람은 자기 내면을 깊이 성찰할수록 스스로가 보잘것없다고 느끼게 된다. 여기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한 첫 번째 가르침이 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한다. 자신의 약점을 아는 것이 곧 힘이다. 채닝. 4. 물이 높은 곳에 머물지 않고 낮은 곳에 흘러내려 머물듯 선 또한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에게 머문다. 탈무드에 의함. 5. 지혜로운 사람은 선행을 할 때 자신의 부족함을 한탄하지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거나 자신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고 한탄하지 않는다. 중국의 격언. 6.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결점에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지만 남에게서 보이는 악보다 더한 악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올슬리. 7. 선량하고 지혜로운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자신을 아는 것이 조금밖에 없고 자신보다 총명한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면서 남을 가르치지 않고 언제나 배우길 원한다는 것이다. 남을 가르치거나 좌지우지하려는 사람은 남을 가르칠 수도 좌지우지할 수도 없다. 러스킨. 8. 자신을 잘 알수록 자신을 존경하는 마음이 줄어든다.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알고 과대평가하지 말라.

현악영산회상 아명으로 중광지곡 중에서 여덟 번째 곡이죠. 타령 들으셨는데요. 최충웅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생각의 향기 코너에서 오늘은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에 나오는 글 2월 20일의 일기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말라 하는 내용이었죠. 스스로를 높이 평가하고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그의 자리는 불안하고 자신을 낮추고 낮은 자리로 갈수록 그의 자리는 안정된다 하는 화두에 대해서 여러 사람의 글을 모아놓은 내용을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글은 노자와 채닝, 탈무드, 중국의 격언, 올스리, 러스킨 등의 여러 사상가와 톨스토이 자신의 글을 모은 건데요. 톨스토이는 자기 스스로를 높게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스로를 높이 평가하는 건 동양적인 개념으로 말한다면 오만함일 수 있는데요. 스스로를 높이 평가하고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그의 자리는 불안하고 자신을 낮추고 낮은 자리로 갈수록 그의 자리는 안정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제시하면서 노자의 물 이야기를 했는데요. 강한 사람이 되려면 물처럼 돼야 한다. 장애물이 없으면 물은 흐른다. 둑에 닿으면 멈추고 둑이 열리면 다시 흐른다.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되고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그러진다. 그처럼 겸손하기에 물은 무엇보다 필요하고 무엇보다 강하다. 이런 이야기로 그 이론을 보충했습니다. 또 논어의 이야기인데 중국 격언을 인용한 거라 소개한 내용도 있었죠. 지혜로운 사람은 선행을 할 때 자신의 부족함을 한탄하지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거나 자신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고 한탄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논어 학이편에 인부지 불온이면 부력 군자호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으면 군자가 아니겠는가 하는 내용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알고 과대평가하지 말라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매주 금요일의 코너 생각의 향기에서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에 나오는 이야기 함께 나누셨습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아쟁산조 골랐는데요. 윤윤석류 아쟁산조입니다. 윤윤석류 아쟁산조는 한일섭의 산조를 이은 건데요. 자신의 산조를 형성할 때 대부분 스승의 가락을 많이 포함시키게 되는데요. 윤윤석류 아쟁산조의 경우에 진양조의 스승의 가락이 비교적 많이 포함돼 있고요. 그 외에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의 경우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윤윤석 명인의 독창적인 가락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윤윤석류 아쟁산조, 짧은 산조 감상하시겠는데요. 윤석영의 아쟁,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입추절기와 아쟁 어울리죠. 가을을 부르는 소리네요. 입추절기에 어울리는 아쟁 소리란 생각하면서 음악 들었는데요.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로 이어진 윤윤성류 아쟁산조였습니다. 윤윤성 명인의 아드님이죠. 윤서경의 아쟁 연주로 들으셨고요. 김청만의 장구장단이 함께했습니다. 이 아드님의 아쟁 소리에서 아버님 음악의 분위기가 슬쩍슬쩍 보이는 듯하네요. 계속해서 경기민요 창부타령 듣겠습니다. 창부타령의 노랫말은 무척 다채로운데요. 주제도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 많은 노랫말 중에 주제별로 모아 불러도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지난날의 경기민요의 트로이카로서 경기민요의 황금기를 구가했던 세 분의 목소리로 다채로운 창부타령의 노랫말을 함께 들을 수 있는 곡으로 골랐습니다. 세 분의 목소리와 함께 노랫말 속의 삶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이은주, 묵개월, 안비추의 소리로 경기민요 창부타령 듣겠습니다.

마치 잊고 있었던 풍성한 보너스를 받은 기분이네요. 노랫말도 평소 창부타령에서 잘 듣지 못하던 풍성한 내용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경기민요 창부타령이었습니다. 이 세 분의 성음을 한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죠. 이 세 분의 소리가 개성이 있으면서도 저마다 특유의 멋이 있는 데다가 이 노랫말을 쭉 따라갔다 보니까 듣기만 해도 마음이 풍성해지네요. 어떤 성음으로 어떤 노랫말이 이어질지 기대되는 세 분의 소리였죠. 이은주, 묵계월, 안비추의 소리로 창부타령 함께 하셨습니다. 6944님께서 산책지기님 이 한 주간도 폭염 중에 국악산책길 지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시원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우리 6944님도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철가야금 즉흥시나위 중에서 중모리부터 끝까지 김영재의 철가야금, 장덕화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철가야금 즉흥시나위 중모리부터 끝까지 들으셨죠? 김영재의 철가야금은 장덕화의 장구장단이었습니다. 극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맞이한 입추인데요. 날씨야말로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마음만으로는 입추절기의 뜻을 좀 새겨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우리가 입추부터 입통까지를 가을이라 부르는데요. 가을이라 부르기엔 좀 어울리지 않는 날씨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올 가을의 전형적인 그 시원한 날씨를 상상해 보면서 마음의 공간을 시원하게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전통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뜨거운 태양은 여물어야 하는 곡식들에게 양보하시고요. 뜨거운 태양 잘 피하시면서 이 무더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0: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매년 여름, 잘못된 전기 사용으로 감전사고가 끊이질 않는데요. 작은 안전수칙들을 지켜 큰 사고가 나지 않게 주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물기가 있는 손으로는 전기 제품이나 콘센트를 만지지 말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제품을 꽂는 문어발식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또, 낡거나 손상된 전선은 미리 교체하고 물이 닿았던 콘센트나 차단기는 전문가의 점검을 받은 뒤 사용합니다. 욕실이나 다용도실처럼 습기가 많은 곳에서는 전기 사용에 더욱 신경 쓰고 비가 오거나 바닥에 물기가 있을 땐 실외 전기 작업은 피해주세요. 만약 감전사고가 발생했다면 다친 사람을 직접 손으로 만지지 말고 즉시 전원을 차단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몰랐던 것을 배우고 때에 따라 익히면 기쁘지 않겠는가? 친구가 먼 곳에서 찾아오면 즐겁지 않겠는가? 남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는다면 군자가 아니겠는가? 공자의 논어 학이편 첫 문장을 읽어드렸습니다. 배우고 인연을 소중히 하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 이 세 가지를 지니는 것만으로 좋은 인생이란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언제나 배울 준비를 하고 인연을 소중히 하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이지만 무엇보다 지니기 어려운 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조금씩 채워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음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유튜브와 팟빵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다시 보기 그리고 지난 방송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전통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증편에서 잔증편,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건강한 디저트 힐베이커에서 구움 과자 세트를 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방송 이후에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문화단신과 이지혜의 시네토크로 함께 할게요. 음악 한 곡 더 듣고 올까요? 나윤선의 노래입니다. 강원도 아리랑.

나윤선의 강원도 아리랑 함께 들었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문화단신 소개해 드릴게요. 국가유산청이 순천 서남사 측간 영월보덕사 해우소 합천해인사 국이람 해우소를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해우소는 사찰에서 화장실을 이르는 말인데요. 풀해, 근심우를 써서 근심을 푸는 공간이라는 뜻을 담았습니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6.25 전쟁 이후 통도사 극나감의 경봉스님이 해우소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많은 사찰에서 화장실을 해우소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세 곳의 해우소는 모두 오랜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영월보덕사 해우소는 1882년, 합천해인사 국이람의 해우소는 1910년에 지어졌는데요. 순천 서남사 측간의 정확한 건립 연도는 알 수 없지만 일제강점기 때의 사진과 수리 흔적으로 봤을 때 1920년대 이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가유산청은 세 곳 모두 건립 이후 지금까지 100년 넘게 원래의 자리와 형태를 지키고 있고 실제로 쓰이고 있어서 역사적 가치가 뚜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모두 경사지를 이용해서 앞면은 단층, 뒷면은 중층의 누각으로 지어 통풍과 채광까지 고려했는데요. 사찰의 공동체 수행 문화가 반영돼서 사찰의 생활 민속도 잘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국가유산청은 예고기간 30일 동안 각계의 의견을 검토한 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8월 14일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가 시작됩니다. 국가유산 미디어아트는 국가유산청이 주최하고 국가유산진흥원이 주관하는 야간 문화유산 활용 사업인데요. 밤이면 어둠 속에 모습을 감추었던 다양한 국가유산을 미디어 파사드, 또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과 결합해서 야간에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진주, 군산, 경주, 익산, 부여, 강화, 철원, 그리고 아산, 통영, 양산, 청주, 여수까지 12개 지역에서 국가유산 미디어 아트가 진행됩니다. 그 첫 시작은 진주성인데요. 8월 14일부터 9월 6일까지 공북문과 김시민 장군 동상을 활용한 미디어 연출을 선보입니다. 9월 4일부터 27일까지는 경주 대릉원에서 신라의 탄생이라는 주제로 건국 설화와 왕릉, 황금 문화를 첨단 디지털 기술로 조명하고 같은 기간 익산 미륵사지에서는 높이 30m 규모의 미디어 파사드를 이용해 소실된 목탑을 가상으로 복원할 예정입니다. 9월 1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아산 이충무공 유허에서는 연못 위에서 명량해전과 노량해전을 미디어 아트로 재현하고요. 또 9월 2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양산 통도사에서는 사찰 전 구역을 무대로 수행과 고요의 여정을 빛으로 연출합니다. 그 밖에도 11월 8일까지 12개의 지역에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드러낸 문화유산 미디어 아트가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문화의 색다른 아름다움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국가유산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오는 8월 14일부터 8월 30일까지 아랍영화제가 열립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하는 아랍영화제는 국내에서 열리는 유일한 아랍영화 전문 영화제인데요. 해외 주요 영화제에서 주목받은 아랍 감독들의 신작과 다양한 아랍 사회 문화를 담은 작품을 국내에 꾸준히 소개해왔습니다. 올해는 같은 시간 다른 사람, 다른 시간 같은 사람이라는 슬로건으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지만 삶의 보편적인 감정과 경험을 공유하는 아랍 사람들의 이야기를 영화를 통해서 조명합니다. 영화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8월 14일부터는 서울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8월 28일부터 30일까지는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영화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상영에서는 아랍 영화 최신작 5편과

와 튀니지 출신 감독 카우타르 벤 하니아의 초기 대표작 두 편을 선보입니다. 네이버 TV에서는 8월 18일부터 27일까지 영화제를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온라인 상영에서는 카우타르 벤 하니아 감독의 초기 작품과 함께 올해 신작을 출품한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샤하드 아민 감독의 데뷔작이 공개가 되는데요. 영화를 통해서 낯선 나라의 이야기를 가깝게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영 정보는 아랍영화제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아누아르 브라헴의 아스트라칸 카페 듣고 왔습니다. 오늘 문화단신에서는 해우소의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예고 소식과 또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행사 소식, 또 제15회 아랍영화제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음악 한 곡 더 듣고 와서 이지혜의 시네토크 이어갈게요. 정은혜의 단테의 신곡 지옥편 카론의 강.

0: 돌아 돌아오기야 돌아 돌아 돌아오기야 돌아 돌아 돌아오기야
1: 자자는 지옥의 강을 지키는

뭐야 너? 살아있는 놈이잖아. 빨리 돌아가. 여긴 죽은 자만이 올 수 있는 곳이란 말이야. 나를 태워줄 배 따위는 없어. 가론, 화내지 말고 내 말을 듣게. 이건 어떤 의지에 의한 것이라네. 그러니 더 이상 아무 말도 말게. 야 이 멍청이들아, 더 배를 세차게 몰아라. 내 너희를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죽음보다 깊고 어두운 세계로 인도하지. 가자! 조라 조라 조라 어디야, 조라 조라 조라 어디야. 이곳은 통곡의

0: 이지혜의 시네토크. 매주 금요일에는 이지혜 영화 저널리스트와 함께 키워드로 영화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늘 이제 제가 만날 때마다 영화 취향 같은 거, 뭐 물론 취향에 상관없이 영화 기자시니까 전부 다 보시겠습니다만 영화 취향과 더불어서 또 궁금한 거는 영화관 갔을 때 어떻게 보시는지가 궁금한데요. 저는 옛날에는 영화관에서 뭐 먹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음료 말고는. 근데 요즘은 자꾸 기웃대요. 뭐 자꾸 팝콘도 사고 나초도 사고.
1: 왜 그럴까요? 집중력이 저하돼서 그런 걸까요?
0: 슬픕니다. 어떠신 편이에요?
1: 저는 극장에서는 뭐 먹는 거를 안 좋아하고 음료 정도만 마시는 것 같고요. 근데 대신에 집에서 영화 볼 때는 이 영화와 음식의 그 마리아주를 아주 중요하게
0: 중요합니다.
1: 여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토스카나 지방을 배경으로 한 영화다. 그럼 토스카나 와인, 그러니까 이태리 음식을 준비하고요. 굉장히 그런 거에 신경 쓰는 스타일입니다.
0: 아, 그러면 집에서 영화 보기를 훨씬 더 즐기시는 편이겠네요?
1: 그러니까 극장에서 보는 영화는 아무래도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 그런 영화들을 신작 위주로 보게 되고 집에서는 이미 한번 봤던 영화, 그래서 잘 알기 때문에 크게 집중하지 않아도 음식 먹으면서 볼 수 있는 영화, 좀 나뉘는 것 같아요.
0: 그 괜찮은 방법인데요. 그 뭔가 준비할 때부터 영화보다 그 함께 먹을 음식,
1: 맞아요.
0: 그거에 더
1: 거기서부터 영화 감상이 시작되는 거죠.
0: 자, 오늘 신작 영화 어떤 영화 만나볼까요?
1: 아, 올 여름은 굉장히 여름 블록버스터라고 할 만한 영화들이 굉장히 간만에 여름 시장에 몰렸기 때문에 소개해드릴 신작이 많은데요. 일단 우선은 중요한 영화죠. 스파이더맨 브랜뉴 데이를 준비했습니다.
0: 스파이더맨이 드디어 또 올라왔네요.
1: 지금 사실 그동안 마블

0: 팬들의 흥행 성적도 좋지 않았고 팬들의 반응도 조금 미지근했어요. 그 피크를 치고 이게 좀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라는
1: 네.
0: 평가를 받고 있는 즈음이었는데 이 스파이더맨이 400만 관객을 벌써 돌파해서요.
1: 네.
0: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관객을 극장으로 불러 모으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흥행 성적도 중요하지만
1: 네.
0: 마블의 그 꺼져가는 그 불씨를 다시 지필 수 있을까? 예, 이제 굉장히 크게 느낌표를 찍었죠. 붙였다. 다시 불씨를 붙였다.
1: 붙였다.
0: 스파이더맨이.
1: 와,
0: 네.
1: 아니 마블의 그 수많은 히어로들을 제끼고 스파이더맨이 불씨를 붙인 거네요?
0: 네.
1: 아니 스파이더맨은 뭐 워낙 시리즈가 많이
0: 네.
1: 있으니까 우리가 뭐그 중에 한편 이상은 다 보셨을 텐데
0: 맞아요.
1: 이번이 몇 번째인가요?
0: 일단은 마블에서 나온 스파이더맨 시리즈로는 네 번째고요. 그 이전에 마블 이전에 소니 스튜디오에 있을 때뭐샘 레이미 감독이나 뭐 마크 웹 감독 버전의 스파이더맨도 있었고 이제 이들이 스파이더맨의 마블 시리즈에서 함께 이제 등장하기도 하면서
1: 네.
0: 그때도 팬들이 굉장히 열광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파이더맨이 이전과 다르게 어른으로서, 성인으로서 접어들면서 히어로로서도 성장을 하고 피터 파커 개인으로서도 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1: 네. 근데 이 자료를 좀 보니까
0: 네.
1: 이 마블 스튜디오에서 나온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0: 네.
1: 2017년부터 존 왓츠 감독이 쭉 맡았다가 이번에 감독이 다른 분이네요?
0: 네. 네. 아무래도 새로운 에너지를 좀 부여를 해야 되는 미션이 좀 많은 출발이에요. 브랜드 뉴 데이 같은 경우에는 새술은 새 부대에 닿는다라는 말처럼 이 감독이 굉장히 영리하게 연출을 했어요. 이 영화 내용을 살펴보면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4년 전에. 노웨이 홈에서 피터는 이제 자신이 사랑하는 MJ와 친구들 또 뉴욕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모두의 기억 속에서 자신을 지웠어요. 사랑받는 우리의 이웃 슈퍼히어로였던 스파이더맨이 이제 사라진 거예요. 네.
1: 어떡해요? 이번
0: 그래서
1: 판에.
0: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죠. 연인과도 사랑하고 친구 네드와의 우정이 끈끈하고 또 자신을 후원해주는 그 아이언맨과의 그런 약간 유사 부자 관계도 탄탄했는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잃고 이제 맨손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피터 같은 경우에는 스파이더맨으로서 이웃들을 돕는 걸 멈추지 않고요. 물론 피터 파커로서의 생활은 너무 외롭죠. 친구도 없고 연인도 없고 또 매일 숙모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홀로 이제 자신의 베프들이 대학 생활을 하는 것을 이제 SNS를 염탐하면서 마치 구남찜처럼 훔쳐보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그리움으로 이제 삼키고 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숙적이 나타납니다. 그 데미지 컨트롤이라는 그 조직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초인들을 관리하는 걸 명분으로 세우고 있지만 들여다보면 뮤턴트들의 능력을 어떻게 뽑아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집단이거든요. 이것도 엑스맨의 설정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진 그레이라는 이제 빌런과 만나게 되고요. 진 그레이는 잘 아시다시피 엑스맨 시리즈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능력을 지닌 뮤턴트죠. 사람의 심리를 조종할 수 있고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마치 빙의된 것처럼 행동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지닌 인물인데요. 이 진 그레이의 어린 시절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 어린 빌런과 스파이더맨이 이제 서로 대결을 벌이게 되죠. 근데 이 과정에서 스파이더맨이 자신의 몸에 어떤 변화가 생겨요. 이 거미 DNA가 거미가 마치 변태를 하듯이 점점 더이 인간 DNA보다 강해지면서 스파이더맨의 능력에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피터를 둘러싼 모든 상황들이 정말 한번더 녹록치 않아집니다. 정말 이제 스파이디 맘이라고 하거든요. 스파이더맨 팬들은. 왜냐하면 어린 소년이었으니까 이 소년에게 왜 이런 자꾸 시련이 올까 마음을 졸이면서 지켜보게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의 피터 파커가 스파이더맨으로서도 피터 파커로서도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1: 그래서 이 제목이 브랜드 뉴 데이인가요?
0: 그쵸. 네. 이제 이전과는 다른. 이전에는 사실 스파이더맨이 어리기도 했지만 아이언맨이라는 최대 후원자를 얻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수트 같은 것도 아이언맨이 정말 비싼 돈을 만들어서 주고 뭐 너 대학에도 가야 되고 네. 막 미래를 다 설계해놓고 다 지원해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슈퍼히어로로서의 삶이 탄탄대로가 그쵸. 이제 계획이 되어 있었던
1: 엘리트
0: 거죠.
1: 코스.

0: 그렇죠. 이게 모든
1: 근데
0: 게다 서포트 되는.
1: 네,
0: 네.
1: 그런데 기억이 다 지워지면서 이제 자신 혼자 일어서야 되는
0: 홀로서기.
1: 네, 홀로서기에 맞닥뜨렸고 그것을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받았던 사랑으로서 그 성장을 읽어낸다라는 점에서 우리의 친절한 이웃, 친구 같은 히어로라는 그 정체성은 여전히 잃지 않는 거죠.
0: 자, 그럼 이번 주 영화로 넘어가 볼까요? 어떤
1: 네.
0: 작품이죠?
1: 이번 주 영화는
0: 네.
1: 또 톰홀랜드.
0: 아니, 톰 홀랜드 없으면 헐리우드 어쩔 뻔했어요.
1: 톰홀랜드 젠데이아 부부가 또 출연하는 영화죠.
0: 네.
1: 여기에 더해서 이 스파이더맨 시리즈에서 톰홀랜드의 약간 오른팔처럼 등장하는 친구가 있는데 퍼니셔라는 또 다른 히어로가 있어요.
0: 네네.
1: 이세 배우가 이 캐릭터를 연기한 세 배우가 똑같이
0: 출연한?
1: 네,
0: 네.
1: 출연한 작품입니다.
0: 네. 아, 뭐죠?
1: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 준비했습니다.
0: 아니, 이거 왜 이렇게 관심을 갖는지, 언제부터 우리가 그리스 이 비극에, 아니, 정말 좀 약간 좀 재밌는 현상이라고 제 생각이
1: 맞아요.
0: 드는데, 물론 감독이 가지고 있는 그
1: 네.
0: 위용이랄까요?
1: 네.
0: 그것이 궁금하기도 하고, 왜 거기 그 오디세이에 대해서 이렇게 흥미가 있을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1: 저는 오디세이보다는
0: 네.
1: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지
0: 아,
1: 않을까. 왜냐면
0: 네.
1: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크게 사랑받은 감독이고, 놀란 감독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자신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에서 이렇게 내 영화가 사랑받는다는 게 너무 기뻐서 꼭 한국에 오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이번 내 안에서도 한바 있거든요.
0: 네.
1: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영화들이 다 사랑을 받고 그가 제시하는 세계가 낯설었지만 사람들은 금방 그 세계에 빠져들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즐겼거든요.
0: 그렇죠.
1: 인터스텔라만 예를 들어도 사실 SF 영화의 불모지라고 할수 있는 한국 영화
0: 네.
1: 시장에서 그렇게 엄청난 관객들을 불러모으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약간 에듀테인먼트 컨텐츠가 됐잖아요. 우주 과학에 대해서
0: 그렇죠.
1: 모두가 얘기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시기를 만들어냈던 감독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이어서 이제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라는
0: 와.
1: 정말 다들 이름만 들어도 그
0: 그니까요.
1: 고전까지도
0: 네.
1: 지금 모두가 앞다퉈서 얘기하게 만들었잖아요.
0: 그러니까 근데
1: 네.
0: 마치 우리가 예언을 한 것처럼 저희 문화 시대에서 지난 7월 한달 동안
1: 네.
0: 매주 오디세이아 공부를 했거든요. 이게 나오는지
1: 그러니까요.
0: 모르고.
1: 너무나 훌륭한
0: 아니 그래서
1: 시간이었습니다.
0: 우리 기자님도 이걸 보셨다면서요.
1: 네, 저도
0: 들으셨다고. 예.
1: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오자마자 이
0: 네. 예. 네.
1: 영화에 대한 여운을 계속 끌고 가고 싶은데 이제 시사가 끝났으니까 다른 뭐 자료들이 별로 없잖아요.
0: 네.
1: 그래서 아, 그럼 원작을 또 읽어야 되나? 그건 좀 이러는 고민하다가 딱 생각이 난 거야.
0: 탁월한
1: 인문학
0: 여학번.
1: 사책.
0: 그렇죠.
1: 그래서 이제 쭉 들어보면서 너무 재밌는 거야. 만약에 제가
0: 재밌었어요.
1: 영화를 안 보고 들었으면 조금 어렵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영화를 보고 들으니까 아, 이 장면을 이렇게 다르게
0: 아,
1: 해석했구나.
0: 오히려 영화 보고 나서.
1: 네네. 그래서 김기영 교수님이 영화에서 어떻게 표현됐을까 궁금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나 뭐 설명해주신 부분들이 이거는 영화랑 다르다.
0: 예.
1: 훨씬 더 재밌게 들을 수가
0: 오,
1: 있더라고요. 그리고
0: 그렇군요.
1: 또 김기영 교수님께서 계속 페넬로페에 대해서 이상한 여자다. 잘 모르겠다. 여자 해석을 잘
0: 여자의 마음은 알수 없다.
1: 모르시는. 네, 그런 분이셨잖아요.
0: 네.
1: 근데 영화에서는 꽤 명확하게 표현이 되거든요.
0: 아,
1: 그래서,
0: 그래요?
1: 아, 김기영 교수님도 보시면 좋아하시겠다.
0: 다시 보셔야 되나? 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디세이아 영화를 사실 보시기 전에 제가 추천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아직 영화를 안 봐서,
1: 네.
0: 우리 기자님 얘기를 들으면, 오디세이아 영화를 먼저 보시고, 오디세이를 먼저 보시고, 저희 인문학 산책에서 함께한 오디세이아를,
1: 네.
0: 네, 들으시면 훨씬 생생감 있게 영화가 다시 재현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1: 네.
0: 캐스팅이 진짜 화려하더라고요.
1: 네.
0: 네, 이게 어떤 배우들이 어떤 배역 맡았는지 소개해 주세요.
1: 일단 주인공 오디세우스는 맷 데이먼이 연기를 했고요.
0: 네.
1: 이맷 데이먼이 이제 트로이 목마 이 전략으로 10년의 전쟁을 끝내고 이제 집으로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기 위해서 겪는 이 귀향길을 이제 다룬 이야기죠. 근데 그
0: 네.
1: 과정에서 이제 오디세이와 그의 부하들이 막 각종 모험을 하고 막 신으로부터 버림받기도 하고 저주받기도 하고 막 거인도 만나고 마녀도 만나고 사이렌도
0: 네.
1: 만나고 온갖
0: 순탄치
1: 모험을
0: 않죠.
1: 다
0: 예.
1: 하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스펙터클하게 다루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

0: 오디세우스라는 인물이 어떻게 전쟁에서 살아남고 그 뒤에 죄책감을 가지고 속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지를 굉장히 다각도로 다루고 있고요.
1: 네네.
0: 톰 홀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머쿠스로 등장을 하고요. 또 이타카의 왕비 페넬로페 같은 경우에는 앤 해서웨이가 연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관객으로 하여금 또 독자로 하여금 많은 화를 유발했던 구원자들. 구원자들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안티노스 같은 경우에는 로버트 패틴슨이
1: 어머,
0: 연기를 했어요.
1: 진짜요?
0: 로버트 패틴슨 하면 그 트와일라이트의 멋있는
1: 그러니까요. 예.
0: 이미지가 각인되어
1: 그래서 지금 제가
0: 있잖아요.
1: 어떻게 연기가 되었을까 너무 궁금한데요?
0: 특별한 분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원래 가지고 있던 얼굴인데 너무나 야비하고 비열하게 등장을 해서 아, 이것이 놀란 감독의 또 어떤 힘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톰 홀랜드와 이제 아내인 젠데이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테나 여신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영화 안에서 사실 이뭐 아테나 여신이나 샤를리즈 테론이 연기한 뭐 칼립소 이런 역할들은 사실 굉장히 작은 부분으로
1: 그렇죠.
0: 등장을 하죠. 시간도 짧고. 그런데도 사실 각자 한 명씩만 이제 등장을 해도 영화 한 편이 완성되는 그 주연급의 배우들이 이런 작은 역할을 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뭐 감독님한테 먼저 연락을 하기도 하고.
1: 논란의 힘인가요?
0: 네, 그걸 보면 참 대단하다 싶어요. 왜냐하면
1: 그러네.
0: 놀란 감독의 현장 굉장히 녹록치가 않거든요. 이게 굉장히 비판받는 지점이기도 한데 본인이 워낙 영화 현장이 엄격하다 보니까 늘 현장에서도 수트를 차려입고 오세요. 그러니까 배우들한테도 그런 엄격함을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기 의자도 없고 휴대폰 사용도 금지시키고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런 엄청난 로케이션이 있는 영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촬영장 근거리에 뭐 트레일러라던가 숙소를 마련해
1: 그렇죠.
0: 놓거든요. 근데 이 현장은 오디세우스 현장 그러지 않았대요. 실제 뭐 그리스나 뭐 이런 지중해 지역에서 촬영을 하는데 이 배우들의 숙소 같은 경우에는 걸어서 한 45분 정도 떨어진 곳에 마련해 놓고 차로 이동이 안 되는 지형이다 보니까
1: 걸어서.
0: 분장 다 하고 의상 다 입고 걸어서 늘 그렇게 이동을 했었어야 됐대요. 근데 저는 배우 입장에서는 좀 가혹하다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감독 입장에서는 너무나 영리한 선택인 것이 그 복장을 다 하고 힘들게 더운 날씨에 그 촬영장까지 걸어가는 동안에 그 캐릭터로서는 무장이 되죠. 아마 그런 것까지도
1: 몰입되게.
0: 고려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빨리 보고 싶습니다. 음악 한곡더 듣고 와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아, 루드비 고란손의 작곡으로 영화 오디세이의 OST 가운데 Chasing the Escaping Sun 듣고 올게요.

0: 영화 오디세이 OST 가운데 루드비 고란손의 작곡으로 Chasing the Escaping Sun 듣고 왔습니다. 뭐 역시 영화 음악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웅장함이 그 네. 귀한 길로 향하는 대서사시를 연상케 하는 이 작곡가도 놀란 감독과는 네. 또 깊게 이제 계속 인연을 가지고 오는 작곡가죠.
1: 예. 원래 놀란 감독은 한스 짐머와 함께 오랫동안 이제 영화 음악을 해왔는데 네. 이제 루드비 고란손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 한스 짐머와 결별하고 루드비 고란손과 쭉 가고 있어요. 네. 이전에도 음악을 물론 좋았지만 저는 루드비 고란손 감독이 오디세이에 이르러서 뭔가 만개했다. 오. 자신의 세계가 훨씬 더 넓어졌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건 사실 오디세이 같은 경우에는 영상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촬영에서부터 이제 IMAX 촬영을 하면서 감독이 굉장히 이미지에 공을 들인 영화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도 영화를 보는 내내 음악의 존재감이 상당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것이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신화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큰 1등 공신 역할을 해서 아, 이 루드비 고란손 음악 감독의 세계는 대체 어디까지 넓어질 것인가
0: 기대감을 갖게 하는
1: 네, 너무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네.
0: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이지혜의 시네토크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영화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이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는 오디세우스의 모험 그리고 이제 전쟁 이후에 고향으로 가는 그 귀향길 그리고 이타카에 남겨져 있는 아들 텔레마코스와 아내 페넬로페의 고난도 함께 이제 그려지면서 등장을 하는데 이 영화에서는 이 두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묶어냈을까요?
1: 일단 놀란 감독이 이 오디세이아를 보고 어떤 부분을 취사 선택하고 어떤 부분에 집중했느냐를 보면 네. 텔레마코스 부분은 대폭 생략을 했어요.
0: 아들 부분이요? 굉장히 네. 중요하지 않나요?
1: 여기서는 그냥 어디까지나 오디세우스의 아들로서만 등장을 해요. 네. 텔레마코스도 그 나름의 모험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제 대폭 축소가 되고 오히려 페넬로페 부분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살렸어요. 네. 페넬로페가 이제 이타카의 왕비로서 굉장히 지혜롭게 그 구원자들의 침탈을 이겨내는 네. 캐릭터로 이제 원작에서도 그려졌는데 여기에서는 조금 더 권력의 야망이 있고 조금 더 강인하고 네. 아들과도 대립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나중에 이 왕비가 너희 아버지가 없는 동안 이 이타카를 지킨 것이 누구냐 네. 라고 물어봤을 때 모두가 다 페넬로페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네. 강력한 카리스마를 앤 해서웨이 배우가 보여주는데 이 개봉 전에 이 앤 해서웨이와 톰 홀랜드의 인터뷰를 보면 이 IMAX 촬영이 그 최대 3분까지밖에 유지가 안 돼요.
0: 아, 그래요?
1: 3분 하면 끊고 다시 필름을 교체하고
0: 되게 짧네요, 생각보다.
1: 네. 예. 왜냐하면 필름의 정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필름 굉장히 두꺼워서 네. 이걸 계속 빨리빨리 갈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들은 한 장면을 찍으면 컷을 하고 나면 그 감정에서 잠시 빠져나왔다가 이제 또 그 다음 장면에서 다시 그 감정을 끌어내는데 네. 이 감정의 유지라는 것이 3분이라고 하면 그럼 배우들도 익히 경험해보지 못한 길이거든요.
0: 그렇죠.
1: 3분 동안 필름 교체하는 동안 필름도 우리가 그냥 카메라에 네. 일회용 카메라에 필름 넣듯이 그런 교체가 아니라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동안의 감

0: 인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1: 오.
0: 배우들한테 굉장히 큰 과제였을 텐데,
1: 네.
0: 톰 홀랜드가 옆에서 이제 지켜봤더니, 이 NSOA 같은 경우에는 몇 시간을 그 감정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너무나 감탄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1: 네.
0: 영화를 보시면 그게 무슨 말인지 바로 아실 거예요. 페넬로페가 등장할 때는 정말 페넬로페밖에 보이지 않게 돼요. 영화의 무게의 중심축이 완전히 옮겨가거든요.
1: 네.
0: 굉장히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1: 와. 그 우리가 인문학 산책에서는 페넬로페가 되게 모호한 여성으로 그려지기도 해가지고
0: 네.
1: 진짜 영화 속에서는 굉장히 더 훨씬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으로 등장을
0: 엄청나게 강인한
1: 한다니까.
0: 여성으로 네,
1: 아니
0: 등장합니다.
1: 심지어는 아직 아빠가 안 돌아온다고
0: 네.
1: 남편이 없다고 내가 왕하면 되잖아. 약간 이 왕권 쟁탈전까지 가는가 하는 상상까지 들 정도로 페넬로페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0: 네.
1: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은
0: 네.
1: 오디세우스잖아요.
0: 네.
1: 뭐 근데 이 오디세우스 역시 뭐 완벽한 영웅이다.
0: 네.
1: 이뿐만 아니라 사실은 되게 실수도 많이 하고 꾀도 많고
0: 네.
1: 유혹에도 잘 넘어가기도 하고
0: 맞아요.
1: 이런 굉장히 인간적인 그런 인물인데
0: 네.
1: 여기서는 어떻게 놀란 감독은 그랬을까요?
0: 놀란 감독이 이제 오디세우스를 다루게 된 어떤 본격적인 이유라고 한다면 이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를 읽고 나서 놀란 감독이 놀랐다라고 해요. 자신이 그동안 많은 영화에서 그동안 영화로 다뤄왔던 주제들이 이미 여기에서 다 다뤄지고 있었고 구현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놀란 감독이 구현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 놀란 감독의 그 캐릭터들을 보면 슈퍼 히어로이든 과학자이든 뭐든 그 죄책감에 시달리는 남성이 중심에 놓이거든요.
1: 네.
0: 배트맨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깊은 죄책감을 가지고 거의 뭐 히어로라기보다는 구도자 같은 심정으로 이제 고담시를 구하려고 했었고, 오펜하이머는 정말 더 뚜렷하죠. 자신이 개발한 기술로 인해서
1: 그렇죠.
0: 살상 무기를 만들어냈다는 그 죄책감에 계속 시달리는 과학자가 등장을 하고요.
1: 네.
0: 오디세우스도 그래서 그런 면을 더 부각을 시켰어요. 이 영화에 등장하는 오디세우스는 PTSD에 시달리는 참전 용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전쟁 트라우마, 그리고 단순히 전쟁 트라우마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지략으로 이 승리한 트로이 전쟁을 굉장히 부끄러워해요. 환대의 법칙을 악용해서 들어가서 이긴 거잖아요. 어떻게
1: 네.
0: 보면 반칙이라고도 볼수 있고. 그래서 전쟁엔 이기긴 했지만 그게 자신에게는 너무나 큰 죄책감으로 남았고 이걸 속죄해야 된다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한 그런 인물로 그려집니다.
1: 굉장히 철학적이기도 하고
0: 네.
1: 종교적이기도 하는 그런
0: 맞아요.
1: 느낌을
0: 굉장히
1: 받네요.
0: 기독교적인 이야기와 캐릭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 네. 그런데 이 오디세우스가 모험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신화적인 공간도 많이 등장을 하고
0: 네.
1: 또 신들도 많이 만나고
0: 네.
1: 그런 부분을 이 영상으로는 어떻게
0: 네.
1: 논란식으로 나왔을까?
0: 놀란 감독하면 CG, 반 CG파잖아요.
1: 예.
0: 컴퓨터 그래픽보다는 직접, 뭐든지 직접 만들어서 촬영하길 원하는데, 예를 들면, 뭐, 이제 거인족과 만나는 이제 시퀀스가 있어요.
1: 네.
0: 거기서는 보통 CG를 사용하면 너무나 쉽죠. 그리고 보통 그렇게 가죠. 근데
1: 네.
0: 놀란 감독은 이제 스턴트 배우들을, 이제 거인을 연기한 스턴트 배우들을 모두 키가 2m 이상 되는 거대한
1: 실제로
0: 체구의 네, 그
1: 예.
0: 스턴트 배우들을 캐스팅을 하고, 또 오디세우스의 군대를 연기하는 배우들의 키는 한 150cm 정도로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1: 네.
0: 스턴트들을 많이 썼죠. 그러면서 이제 원근법과 이제 착시현상을 이용해서 CG를 아예 안 쓰지는 않지만
1: 최소화.
0: 실물로도 그 어마어마한 체격 차이를 이제 구현해 낼수 있게 했던 거죠.
1: 네.
0: 그래서 이제 맷 데이먼이 본인을 연기한 그 152cm의 여성 스턴트맨의 팔을 보면서 내가 봤던 가장 멋진 팔이다라고 인정할 정도로 스턴트 배우들의 어떤 공도 굉장히 많이 들어간 영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아니, 이런 대작을
0: 네.
1: CG를 가장 최소화해서 촬영을 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아, 예를 들면
0: 네.
1: 바다를 건너는 신도 많잖아요. 이런
0: 그쵸.
1: 건 어떻게 했을까요?
0: 배우들이 이런 굉장히 큰 규모의 판타지성이 있는 영화에 출연할 때는 상상력을 동원해야지 연기를 할수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이번 촬영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라고 해요. 바다에 이제 배를 띄운다. 그럼 정말 바다에 배를 타고 이제 촬영을 하니까 예. 몰입이 확실히 되는 거죠.
1: 그리고

0: 만날 때 어떻게 해요?
1: 그런 건 이제 거대 수조에 이제 실제 제트 엔진을 동원해서 폭풍우 장면을 연출하거나
2: 네.
1: 또 가장 중요한 트로이 목마 같은 경우에는 11m 규모로 실제 제작을 해서 실물로 구현을 한 거죠.
2: 네.
1: 이런 걸 보면은 어떤 예술혼을 넘어서 집착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긴 하지만
2: 아트.
1: 네, 놀란 감동을 네. 구성하는 굉장한 요소라고 볼 수 있죠.
2: 그 이번에 이 영화 만들 때 영화 네. 역사상 최초로 아이맥스 70mm 필름 카메라를 사용했다
1: 네.
2: 하던데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1: 이게 굉장히 논란이에요 지금. 일단
2: 논란의 요소가 아재게 된 것 같은 거지만 네. 너무 많네요.
1: 일단 디지털 카메라 최근에는 이제 디지털이 대세죠.
2: 네.
1: 필름으로 찍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아이맥스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촬영 기법이 이미 자리 잡아 있고요. 하지만 디지털 카메라 이제 3배가 넘는 해상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맥스 70mm 필름이 놀란 감독은 늘 이것으로 영화를 다 찍고 싶었죠.
2: 네.
1: 이전에 영화에서 잠깐씩 쓴 적은 있는데 이렇게 전체로 한 적은 처음이고요. 무엇보다 촬영도 어렵지만 제가 아까 말씀했듯이 한 3분가량이 최대 길이이기 때문에
2: 네.
1: 촬영도 어렵지만
2: 네.
1: 상영에서도 어려운 것이 이 아이맥스 70mm 필름 영사시설을 갖춘 극장은 전 세계에 41뿐인데요. 이게 다 북미와 유럽에 몰려 있어요. 아시아에는 한국을 비롯해서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원래 찍었던 놀란 감독이 구현했던 상태로 상영할 수 있는 곳이.
2: 아.
1: 다만 이제 용산에 있는
2: 네.
1: 그 용암액이라고 하죠. 이 아이맥스 성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지털로 변환을 해서 이제 상영을 할 수 있는 거죠.
2: 네.
1: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1.43대1의 화면비를 구현할 수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용암액뿐이기 때문에 이걸 두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영화 상영하는 것에서도 격차가 벌어진다.
2: 네.
1: 이 상영관은 일단 아시아에는 없기 때문에 북미와 유럽에 집중되어 있고 미국 내에서도 주로 캘리포니아 지역에만 있다고 해요. 그래서 소득과 지역에 따라서도 볼 수 있는 영화에서 차이가 난다라는 또 논란이 되고 있긴 한데요.
2: 네.
1: 일단 놀란 감독 같은 경우에는 촬영 단계에서부터 여러 상영 비율의 프레임을 함께 확인을 하고 촬영 감독과 화면 위아래로 일부가 이제 잘리더라도 이 서사를 이해하거나 인물의 감정이 전달되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설계했다라고 밝히고 있긴 합니다.
2: 네. 아, 그냥 장면 장면이 모두 다 그리고 그 영상미와 아까
1: 네.
2: 그 음악 뭐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1: 네.
2: 다 궁금해지게 만드는 영화입니다. 보셨던 것 중에 가장
1: 네.
2: 인상 깊었던 장면을
1: 네.
2: 꼽으라면요?
1: 아, 저 정말 너무 탁월한 장면이다. 각색과 연출을 너무 잘했다라고 느낀 게
2: 네.
1: 키르케 시퀀스였어요. 키르케는 이 오디세우스의 모험에서 마녀로 등장을 하죠.
2: 네.
1: 그래서 오디세우스와 그의 부하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탐욕을 이제 건드리는 인물이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 돼지로 변신시키는 그런 마녀인데 원작에서는 좀 도구적인 캐릭터로 쓰이죠. 인간의 내부의 탐욕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그런 우화 같은 인물인데 여기에서는 전쟁의 이면을 보여주는 인물로 등장을 해요. 저는 키르케 이 시퀀스를 보고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는다라는 책이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2: 네.
1: 결국에는 남성들이 일으킨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희생을 당하는 여성들을 어떻게 보면 대변하는 인물로 등장을 해요. 원작에서는 오디세우스가 이 키르케의 마법에 빠지지 않는 게 이 헤르메스로부터 받은 신비한 약초 때문인데
2: 네.
1: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되지 않아요. 오디세우스가 이성적으로 키르케와 대화를 나누고 오디세우스가 가지고 있는 통찰력으로 키르케의 이 마법이 결코 부당하지 않고 이 전쟁의 어떤 이면을 고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깊이 공감하면서 마법이 풀리게 되거든요.
2: 네. 그러니까
1: 굉장히 좀 통찰력 있게 그려진 장면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 키르케 캐릭터를 연기한 사만다 보튼이 그동안 논란 작품에 출연했던 배우들 중에서 연기를 마치고 기립박수를 받은 경우가 딱 두 번 있었거든요.
2: 네.
1: 첫 번째가 이제 배트맨의 히스레저였고요.
2: 예.
1: 두 번째가 바로 이 오디세이의 사만다 보튼이었던 거예요.
2: 정말요?
1: 모든 스텝과 크리스토퍼 놀란도 너무 놀라면서 기립박수를 보냈던 장면이거든요.
2: 네. 예.
1: 3시간 영화에서 1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2: 우와.
1: 근데 어떻게 그래 이 논란에게서 기립박수를 끌어냈는지 이것만 보시러 가셔도 사실 입장료가 저는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2: 그 정도요?
1: 네.
2: 여러분 키르케 씬을

0: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영화에 대한 전체적인 감상평으로 네, 소개를 마무리할까 봐요.
1: 일단은 이 오디세우스라는 작품은 인간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인간으로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답을 따라가는 그런 원작이었죠. 그래서 영화도 거기에 굉장히 많이 이제 친착하고 있어요. 처음에 오디세우스 같은 경우에는 막 신에 대항하려고도 하고 자신의 운명을 거스르려고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속죄하고 다음 세대에 넘겨주려는 이제 마무리를 맞이하려고 하는 그런 인물인데요. 이 영화에서 등장한 이 그 영화에서도 그렇고 원작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한 대의 법칙.
0: 네.
1: 이것이 지금 현재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오디세우스와 그가 치른 전쟁들을 보면서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현대 문명을 떠받치고 있는 이 상호 존중의 원칙이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미 오래전에 답이 나와 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그것을 깨려고 하고 또 이미 깨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 상황들을 어떻게 우리가 인간으로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이제 놀란 감독이 고전을 통해서 현대인들에게 이제 말을 걸고 있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정말 딱 맞춤하게 등장한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0: 자, 문화시대 유튜브와 팟빵에서 7월에 인문학 산책 검색하시면 4주에 걸친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이야기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영화 보기 전 혹은 영화 보고 난 이후에 다시 듣기 해보시는 거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자, 이제 시네토크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신작 소식과 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 함께 소개해드렸어요.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이타카의 왕은 돌아올 겁니다. 오디세이 속 대사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마지막 곡은 영화 오디세이 OST 가운데 Let's Go Home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오늘은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다는 입추입니다. 요즘 날씨를 생각하면 가을이라는 단어가 참 아득하게 느껴지는데요. 옛 조상들에게 입추는 계절을 먼저 맞이하는 신호였어요. 옛 선조들은 입추가 되면 하늘의 상태를 가만히 살피는 풍습이 있었는데요. 입추 당일에 하늘이 맑고 청명하면 그해 곡식이 아주 잘 익는 풍년이 들고요. 기분 좋은 바람이 살랑 부는 날에는 나라에 좋은 일들이 생길 징조라고 믿었다고 해요. 아주 작은 하늘의 변화에서도 앞으로 찾아올 풍요와 기쁨을 먼저 찾아내려고 했던 셈인데요. 비록 지금은 성난 더위에 한가운데 놓여있지만 풍년이 드나보다, 좋은 일이 있으려나 보다, 그렇게 마음만큼은 청명하게 품어보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정예진의 가야금 병창으로 가야금 병창 통영 개타령 첫 곡으로 전해드리죠.

오늘 제가 왜 통영 개타령을 첫 곡으로 전해드렸을까요? 오늘이 절기상 입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입추 때는 벼 자라는 소리에 개가 짖는다라는 옛 속담이 있거든요. 들으신 소리에서는 님이 오시거든 짖지를 마라라고 하는데 이 속담대로라면 지금은 개 짖는 소리가 좋은 거죠. 벼가 쑥쑥 자란다는 뜻이니까요. 이 무렵에 벼의 생장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요. 그 자라는 소리가 들릴 정도다라는 뜻인데 그만큼 벼가 무럭무럭 잘 자라주기를 바라는 우리 농부님들의 간절함이 담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조선시대에는요. 입추가 되면 벼가 알알이 익어가야 하는 때라서 혹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농사를 망칠까 봐 맑은 날씨를 바라면서 하늘에 기청제를 지냈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 시골 들녘이나 저수지 사정을 보면요. 맑은 날을 빌던 조상들의 기청제 이야기가 좀 다른 세상 일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영남 지방 같은 경우에는 가뭄이 워낙 심각한 데다가 호남 쪽도 저수율이 떨어진 곳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농가마다 좀 애타는 마음이 커지고 있대요. 지금은 맑은 날을 빌 때가 아니라 담비 좀 내려달라고 기우제를 좀 지내야 할까요? 타들어가는 들녘과 농심 위로 속 시원한 담비가 좀 쏟아져 내리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JOK의 연주로 하루의 시작 전해드릴게요.

JOK의 연주로 하루의 시작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아마 많은 분들이 하루의 시작을 더위와 함께 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김인설님께서 오늘 가을이 온다는 입춘데 더위는 안 물러가네요 라고 하시고 6642님께서 입추에 올여름 최고의 무더위 가고 내일부터는 이 무더위도 기가 좀 죽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보니까 서울하고 전주는 최고 기온이 39도까지 예상이 되고 있네요. 그러면 체감하는 온도는 40도가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근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까요? 다음 주에는 1, 2도 정도씩은 조금 낮아져요. 보니까 야 이것만도 다행이다. 더 높아지지 않는 게 어디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좀 반갑던데요. 아 이제 좀 나아지려나 보다. 예. 오늘 뭐 입추부터 당장 시원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럴 수 있나요? 그것도 이상한 기온이 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다?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이제 차츰차츰 가을의 느낌이 올 거예요. 우리 기다려보기로 해요.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음악이 흐르는 마루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함께할 텐데요. 김선미 작가의 기쁜 날도 슬픈 날도 초록 이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릴 거예요. 30년차 신문기자이자 정원 칼럼니스트인 저자가 식물과 정원 그리고 여행과 삶에 관해서 적은 글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속도를 찾아가는 이야기 잠시 후에 전해드릴게요. 자, 2부에는 우리나라 구석구석 아름다운 곳을 만나보는 그곳 풍경을 보다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의 보물같은 섬 무녀도로 여러분 모시고 떠나볼게요. 자, 문자 참여는 이곳으로 해주세요. 샵 0302 우물정 0302번 열려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애시드 레인 편곡에 성주풀이 준비했는데요. 민은경의 소리, 강혜진의 아직 연주로 함께 하시죠.

민은경의 소리, 강혜진의 아직 연주로 성주풀이 전해드렸어요. 영디바라기님께서 35.9도래요. 지금 서울이. 그래서 그런지 입추라 그런지 덜 덥게 느껴져요. 라고 하셨는데 역시 저희 피디님이 입추 매직이라고 입추라고 생각하니까 어제부터 우리 영디바라기님께서는 좀 덜 덥게 느껴진다라고 하셨는데 아, 이 정신승리에 가깝다라고 보여집니다. 정말 아, 체감하는 온도는 사실 높을 텐데 아 그래 지금 35.9도야 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입추야 이렇게 생각하면 아 시원해지고 있어 이렇게 느끼는 거 아, 좋아요 좋아요 덥다 덥다 하면 사실 그러니까 더 덥잖아요. 그러시면서 모두들 한 주 동안 고생하셨어요. 입추인 금요일 가을을 맞이하면서 음악이 흐르는 바로 응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우리 입추니까 진짜 가을이 올 거야. 왔다라고는 말 못하겠어요. 이제 올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조금만 더 고생하기로 해요. 그렇죠? 1178님께서 오늘 차 안에서 국악방송 라디오 들으면서 태평가를 흥얼거리고 있는데 때마침 태평가가 나오더라고요. 아, 이런 우연이 신기하면서도 국악을 이제 즐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시면서 이 곡 청해 주셨어요. 아, 이제 흥얼거리는 정도 되셨으면 아, 이제 거의 뭐 나중에는 이제 그냥 부르시겠는데요? 전문가까지는 아니어도 아, 이제 즐기는 때가 되신 거예요. 청해 주신 곡 지금 준비했어요. 서희철 가단의 소리와 연주로 청춘가 태평가 듣고 오겠습니다.

한옥 찻집. 사랑은 누군가의 결핍을 감지하는 감각일지 모른다. 입 끝에 맺힌 물방울처럼, 뙤약볕에 시든 잎처럼, 사라지기 전에 기척을 알아차리는 마음. 식물을 곁에 두고 나서부터 나는 알게 되었다. 사랑이란 사소한 궁금함을 멈추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정원이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듯 가족도 그렇다. 정성과 시간을 들여 가꿀 때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된다. 가족이 이제 세상에 없거나 있어도 만나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다. 지나간 시간은 후회해도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 오늘의 식탁을 내일로 미루어 둘 수 없다. 도시의 아름다움은 거창한 건축으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 날마다 같은 자리를 지키는 나무 한 그루가 도시의 기억을 만들고 사람의 마음에 들어선다. 그렇기에 가끔 무자비하게 참수된 가로수를 마주칠 때면 속상하다. 가로수는 말이 없지만 묵묵하게 우리의 일상을 받쳐주는 존재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라는 인사를 평소 좋아한다. 도시의 가로수를 향해 그런 다정한 인사를 건넬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꿈꾼다.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이 끼를 땅에 살아있는 피부라고 부른다. 화산이 남긴 상처를 천천히 덮고 그 위에 새로운 생명이 깃들 수 있는 바탕을 만들기 때문이다.

나는 하늘이 땅에 입혀준 이끼라는 아이슬란드 스웨터를 통해 낮은 자세로 살아가는 생명에 관심을 품게 되었다. 섬세하게 관찰해야만 드러나는 미적 세계에 눈을 떴다. 아이슬란드는 빙하와 화산, 이끼라는 시간의 실로 짜인 한 벌의 스웨터 같았다. 서울숲 의자에 앉으면 내 마음도 보인다. 바쁘게 달리고 잘 해내는 일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사람에게도 그늘과 바람, 의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도화지 같던 여백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들어선 정원들이 도시인의 지친 마음을 씻어주는 용서의 의자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서울숲이 커다란 마음 정원으로 깊어지기를 바란다. 누구나 초록에 기대어 숨을 고를 수 있도록. 우리 집 인덩덩굴을 볼 때마다 버티는 것도 하다 보면 는다고 생각한다. 인동덩굴은 겨울에도 잎을 떨구지 않고 우아한 향기를 피운다. 그래, 화려하지도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괜히 멋진 어른인 척 굴지 말고 그저 나다운 어른이 되자. 오늘도 나는 몸과 마음의 근력을 키우고 배움의 물길을 잡는다. 토닥토닥 마이 라이프.

노랫소리의 노래와 연주로 나르샤 전해드렸고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김선미의 기쁜 날도 슬픈 날도 초록 중에서 일부분 전해드렸어요. 김선미 작가는 30년 차 신문 기자고요. 책 정원의 위로 등을 편했어요. 정원과 식물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인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는 남들에게 근사해 보이는 어른이 되는 게 목표였는데요. 살아보니까 그저 내 몫의 무게를 감당하며 견뎌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매 순간 완벽할 필요도, 남들에게 억지로 맞출 필요도 없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온갖 어려움에도 향기를 지켜내는 덩굴처럼 우리 각자에게는 다 자신만의 호흡과 계절이 있는 법이니까요. 타인의 시선이나 속도에 밀려서 문득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졌던 순간이 있었다면 오늘은 그 조급함 내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온전히 나에게만 집중해보는 거죠. 세상 일 별거 있나? 이런 마음가짐이라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김선미 작가의 기쁜 날도 슬픈 날도 초록과 함께 해봤습니다. 김대일의 노래 주스 프로젝트의 연주로 나를 찾아서 듣고 올게요.

김대일의 노래, 주스 프로젝트의 연주로 나를 찾아서 전해드렸습니다. 과연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디서 왔을까? 정말 어려운 질문이죠.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디서 왔을지.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나로서 수십 년을 살아왔지만 나조차 나에 대해서 잘 모른다 생각되는 게 어느 순간에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어? 깜짝 놀라는 순간 있잖아요. 저도 최근에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다고? 깜짝 놀란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여러 사건들, 일들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조금씩 조금씩 나를 알아가고 찾아가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하면서 감상해본 곡이었어요. 자, 이어서 준비한 곡은 찬란한 봄날인데요. 인생의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인생의 조각들은 다 선물이라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밝게 빛나고 있다는 위로를 건네는 곡입니다. 이미리의 노래, 한홍원 음악감독의 찬란한 봄날 듣고 오시죠.

이미리의 찬란한 봄날 전해드렸습니다. 음악마루 1부 끝곡은 박현정의 랄랄라 준비했어요. 이 곡 들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음과 음 사이의 공간에도 존재한다. 프랑스의 인상주의 작곡가인 클로드 드뷔시가 음악에서의 여백을 강조하면서 남긴 말입니다. 연주와 연주 사이의 짧은 정적, 쉼표. 그 찰나의 시간에 연주자는 호흡을 고르고 청중은 앞서 들은 선율을 되새깁니다. 하지만 쉼표가 중요한 게 어디 음악뿐일까요? 우리의 일상도 쉼표가 있을 때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을 벗어나 온전한 나를 마주하는 휴식의 시간. 그 휴식의 시간에 우리의 아리랑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소프라노 조수미가 부른 아리랑 칸타빌레. 그 맑고 서정적인 아리랑이 우리의 마음도 아름다운 색채로 채워줄 것 같습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소프라노 조수미의 아리랑 칸타빌레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

도시의 노래와 연주였어요. 달 그림자 2부 첫 곡으로 함께한 곡이었습니다. 음악의 흐르는 마루 금요일 2부 문 열었고요. 잠시 후에는 그곳 풍경을 보다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나는 시간. 오늘은 전북 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로 여러분과 함께 살짝 여행 갔다 올게요. 자, 여러분 문자 참여하실 수 있는 번호 샵 0302 우물정 0302번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또 들으실 수 있는 방법 다양한데요. FM

라디오 통해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도 되고요. 스마트폰으로 덩덕쿵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사연 쓰기란에 사연과 신청곡 무료로 남기실 수도 있어요.

방학이라 사연을 써요. 아, 그러네. 지금 방학이네요. 작년 겨울방학에 사연을 썼는데 4학년이 됐어요. 아, 그렇구나. 아니, 우리 다원 양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할머님이 문자 보내주시면서 우리 알게 됐잖아요. 벌써 4학년 됐어요? 어머나 세상에. 또 예쁘게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려줘서 참 고마워요. 너무 반가워요, 우리 김다원 양. 김인설님께서는 가을이라고 생각하면 덜 더워요.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이라니까요. 영디바라기님께서도 맞아요. 입추 매직이에요. 하시면서 오늘 새벽에도 선선한 느낌입니다. 그렇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게 지금 대단한 능력이잖아요. 7208님께서 성남은 38도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최고점을 딱 찍고 내일부터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기를 좀 바라봅니다.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보다 더 덥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도 안 되고. 이럴 때 건강 여러분 잘 챙기셔야 돼요.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목 마르지 않더라도 수분 섭취, 물 자주 드시는 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큰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네요. 6642님께서 마음은 머물고 몸은 잠시 쉴수 있는 사계절 쉼터, 음악 마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이곳에서 그렇게 편하게 음악 감상하시면서 좀 쉬었다 가세요. 김문주의 가야금연주로 백야의 언덕에서 전해드릴게요.

김문주의 가야금 연주로 백야의 언덕에서 함께 감상하신 곡이었습니다. 유난히 덥고 습한 요즘 같은 때 그냥 뭐 가만히 있어도 힘이 빠지곤 하죠. 그런데요, 이 무더위 속에서 더 마음 졸이면서 하루하루 견디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인데요. 올해 수능일인 11월 19일이 이제 100일 남짓 남았어요. 104일 남았습니다. 하루하루 수험생들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가고 조바심이 날까요? 근데 며칠 남았는지 세는 것조차 부담스럽다라고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날은 뜨겁죠. 시간은 빠르죠. 불안감은 커지죠. 아, 요즘 들어서 집중도 잘 안 되고 피곤한 데다 소화까지 잘 안 된다 하는 학생들도 참 많다고 하네요. 근데 곁에서 바라보는 학부모님들 속도 같이 타들어가요.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잠은 줄어들고 몸도 마음도 자꾸 지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 텐데요. 주변에서 그냥 마음 편하게 가지자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말해도 지금 상황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참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이럴 때일수록 갑자기 새로운 걸 뭐 시도하려고 하거나 무리하기보다는 그냥 지금껏 해오던 패턴 그대로 그냥 묵묵하게 지켜나가는 거, 이겨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거예요. 지금은 마음과 몸의 안정을 택하는 게 우선이니까요. 애쓰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또 그 곁을 함께하는 부모님들에게 응원의 마음 보냅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정성을 담아서 이 곡 긴 호흡으로 전해드릴게요. 바라지의 소리와 연주로 비손 듣고 오겠습니다.

가라지의 소리와 연주로 비손 전해드렸어요. 김인설님께서 수험생들 화이팅, 모두 좋은 성적 나오길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그 마음 모아서 비손 전해드렸습니다. 정말 이 곡 들으면서 모든 수험생 체력 잃지 말고 지치지 말고 잘 완주하는 힘을 좀 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곡으로 드래곤 드림 준비해봤는데요. 우리가 그 용꿈 하면 최고의 길몽이라고 하잖아요. 그 좋은 기운 음악으로나마 좀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이 곡 전해드립니다. 헤이락의 연주로 드래곤 드림 듣고 오시죠.

그 시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몇 시? 2시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 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 마루에서 충분히 쉬시다가 2시에 넘어오셔요. 아셨죠?

우리나라 구석구석 아름다운 곳을 만나는 시간. 그곳 풍경을 보다.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산과 바다. 명승지와 고즈넉한 길 위의 풍경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은 배를 타지 않고도 깊은 바다의 품을 느낄 수 있는 곳.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 보물같은 섬, 무녀도로 떠나봅니다.

그녀도는 장구처럼 생긴 섬과 술잔처럼 생긴 섬이 어우러져서 마치 무당이 상을 차려놓고 춤을 추는 모습과 닮았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예전에는 배를 타고 건너야 했던 외딴 섬이었지만 지금은 다리가 바다 위를 이어주고 있어서 차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웃한 선유도가 화려하고 활기찬 매력을 가졌다면 무녀도는 한적한 섬 특유의 호젓함이 아직은 남아있는 곳이에요. 무녀도에 들어설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건 동글동글한 돌들이 깔린 몽돌 해변인데요.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갈 때마다 자갈자갈 하면서 부딪히는 소리가 청량하게 들려오죠. 무녀도의 가장 큰 볼거리는 단연 쥐똥섬입니다. 평소에는 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섬이지만 바닷물이 빠지는 썰물대가 되면 갯벌 위로 바닷길이 열리는데요. 바다가 잠시 길을 내어주는 그 순간을 맞춰 사뿐사뿐 걸어가면 마치 바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비경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신비로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쥐똥섬의 바닷길을 걸어보고 몽돌해변의 소리를 들었다면 섬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셔도 좋아요. 무녀도 남서쪽에 자리한 높이 131m의 무녀봉은 그리 높지 않아서 가볍게 오를 수가 있는데요. 정상에 서면 신시도와 선유도, 장자도까지 고군산군도의 보석 같은 섬들이 다도해처럼 연결되는 장관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녀도에는 과거 섬 주민들이 바다를 막아 땅을 만들고 소금을 구워내던 오랜 염전터와 갯벌의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며 해안길을 따라 걷다 보면 바쁘게 흘러가던 마음마저 동글동글한 몽돌처럼 한결 편안해지실 거예요. 바다가 잠시 길을 내어주는 섬, 군산 무녀도로 여유를 찾아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임교민 외 여러분의 구음과 연주로 춤을 연주하다 듣고 오셨습니다. 아, 파도가 만들어내는 몽돌 소리 그리고 또 물때에 따라서 열리는 쥐똥섬의 바닷길까지 오늘 군산 무녀도 이야기 전해드렸어요. 무녀도를 여행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물때입니다. 이 쥐똥섬 바닷길은요, 물이 생각보다 빠르게 차오르니까요. 방문하시기 전에 국립해양조사원 바다누리 사이트나 또 현지 안내판에서 간조시간 잘 확인하시고 안전하게 다녀오셔야 돼요. 몽돌해변이나 갯바위는 또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미끄러지지 않는 안전한 신발 챙기는 것도 좋겠죠. 자, 무녀도에 가신다면 갯벌에서 난 싱싱한 바지락, 이것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 바지락으로 끓인 시원한 칼국수나 바지락 전, 맛있겠는데요. 이거 한번 드셔보셔도 좋겠어요. 바다를 바라보면서 먹는 소박한 해물 한 끼가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에 무녀도에는요, 복합해양 레저시설이 새롭게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방문 전에 미리 운영 여부 확인하고 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낮에는 시원한 몽돌 소리 듣고요. 또 해질녘에는 바닷길을 걸으면서 특별한 여름 추억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나라 구석구석 아름다운 곳을 만나보는 시간, 그곳 풍경을 보다. 오늘은 전북 특별자치도 군산의 무녀도로 함께 떠나봤습니다. 강민지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바람 따라 전해드릴게요.

두 곡 이어서 전해드렸어요. 리딩톤의 연주로 섬 방금 들으신 곡이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 강민지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바람 따라였습니다. 영대바라기님께서 와 다온양 최연소 애청자네요. 제 딸도 지금 중이지만 다온양만 할 때 라디오 들려줬어요. 다온양 방학 잘 보내고 할머님이랑 행복하게 보내요. 이렇게 또 아빠 같은 푸근한 마음으로 문자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요. 고스트 윈드의 노래와 연주인데요. 블루 오션 만나보시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다 보면 단 하루도 똑같은 풍경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죠. 흘러가는 구름도 시시각각 제 모습을 바꾸고 어제

스쳐간 바람과 오늘 부는 바람 역시 전혀 다르게 다가오니까요. 그 자리에 붙박이처럼 서 있는 저 산마저도 어찌된 일인지 매일매일 그 빛깔과 모양이 새롭게 느껴지곤 해요. 아마도 그건 풍경이 변한다기보다 자연을 향한 사소한 관심과 애정이 만들어낸 게 아닐까 싶은데요. 가만히 눈여겨볼수록 매일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력을 발견하게 되죠. 주변의 많은 것들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생활해 나가야겠어요. 다음 주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에서 열리는 소리축제에도 관심 가져주세요. 2026 전주세계소리축제가 8월 12일 수요일부터 16일 일요일까지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1원에서 펼쳐지는데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한 주간 전주세계소리축제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소리축제가 들려줄 우리 소리는 어떤 소리일지 기대해주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주말에도 함께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0: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2: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올해로 25주년을 맞은 전주 세계 소리축제가 오는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닷새 동안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과 전북특별자치도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우! 올해 축제의 주제는 소리의 숨결 모아판으로인데요. 소리와 사람이 만나 함께 어우러졌던 전통의 공간, 바로 판의 의미를 다시 살리겠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축제 첫날인 8월 12일 저녁 8시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놀이마당에서 열리는 개막식 무대엔 가수 송가인과 국악그룹 바라지가 올라 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는 비나리를 선보이고요. 이어 청배연희단의 축하 공연과 불꽃놀이가 펼쳐지며 축제의 시작을 알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전주 세계소리축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프로그램 바로 판소리 공연입니다. 먼저 판소리 다섯 바탕 무대는 8월 12일 장문희 명창의 춘향가를 시작으로 13일 송재영 명창의 심청가, 14일엔 김차경 명창의 흥보가, 15일 왕기성 명창의 적벽가, 16일 김세미 명창의 수궁가까지 이어지는데요. 여기에 젊은 소리꾼들의 무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젊은 판소리 다섯 바탕인데요. 올해 선정된 소리꾼은 춘향가 이수연, 심청가의 박시본, 흥보가 최강균, 적벽가 고한돌, 수궁가 소장 등이 참여해 각자의 개성과 에너지로 판소리 다섯 바탕을 새롭게 들려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통의 깊이를 느끼고 싶다면 명창들의 소리를, 새로운 판소리의 모습을 만나고 싶다면 젊은 소리꾼들의 무대를 찾아보세요. 자, 전주 세계소리축제의 매력, 판소리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 전통음악의 깊이부터 대중음악, 월드뮤직, 그리고 동시대적인 감각을 더한 창작 무대까지 서로 다른 장르의 음악이 한자리에서 어우러지는 것이 바로

전주 세계소리축제의 특별한 매력이죠. 전통과 세계음악이 만나는 특별한 무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8월 14일엔 인도의 바이올리니스트 요츠나 스리칸스가 독창적인 음악세계를 선보이고요. 8월 15일엔 한국과 폴란드 음악가들이 함께하는 쇼팽 앤 아리랑 무대가 펼쳐집니다. 우리 전통음악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공연들도 이어집니다. 산조의 밤에선 박대성과 박범훈 명인이 함께 산조의 진수를 선보이고요. 특히 이번 축제에선 우리 민족의 삶과 공동체 정신이 담긴 굿과 농악 무대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강릉 단오제 보존회의 강릉 단오굿에 이어 김소라의 여성 농악 안녕 평안굿, 또 고창 농악 보존회의 만두래 풍장굿이 펼쳐집니다. 축제 현장을 보다 자유롭게 즐기고 싶은 분들을 위한 무료 공연도 풍성합니다. 두 번째 달과 장명서, 상자루, 악단 광칠, 컨트리 공방을 비롯해 다양한 팀들의 공연이 축제 곳곳에서 펼쳐지고요. 아이와 함께 방문한다면 팔봉예술공장 어린이 소리축제도 추천드립니다. 판소리의 깊은 울림부터 세계음악, 대중음악, 그리고 우리 전통의 신명까지 세대와 취향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2016 전주 세계소리축제에서 올여름 특별한 소리여행을 떠나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번 전주 세계소리축제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무대가 있습니다. 바로 남원 시립국악단의 창작국악극 아버지의 해방일지인데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연지홀에서 공연됩니다.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한 사람의 삶을 통해 가족, 용서, 그리고 사람을 이해하는 과정을 담아낸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정지하 작가의 동명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합니다. 평생 진지함 하나로 살아온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뜻밖의 3일장이 시작되는데요. 조문객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따라가며 고아리는 자신이 알던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얼굴을 마주하게 되죠. 자세한 공연 일정과 프로그램은 전주 세계소리축제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투의 상사디아.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화
0: 김봉영입니다. 폭염이 태풍을 이겼다네요. 제13호 태풍이 폭염을 뚫지 못하고 지나갈 거라고 합니다.
1: 아, 폭염의 기세가 얼마나 강하면 태풍도 밀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폭염이 10년 새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데 오늘이 가장 절정이라고 합니다.
0: 그런데 말이죠. 오늘이 아주 놀랍게도 입추예요. 아마 역대 가장 더운 뜨거운 입추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1: 기후학자가 한 인터뷰를 하는 걸 봤는데 내년에는 더 덥고 2050년까지 폭염은 계속될 거다. 오죽하면 프로야구도 오늘부터 주말 3연전을 취소했습니다.
0: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복궁 수문장 교대식도 잠시 쉬고 있고요. 야, 극한의 폭염에 다들 한 박자 쉬어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1: 자, 불타는 오후도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에서 한 박자 쉬어가시죠.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8월 7일 금요일 고니아 그리고 유태평양의 노래로 부채춤을 춘다 듣고 왔습니다.
1: 네. 자 오늘이 이번 폭염의 정점이라고 하고요. 내일 주말부터는 기온이 조금 떨어지고
0: 그렇더라고요.
1: 동해안과 제주에 비가 내릴 거라고 기상청이 예보했습니다.
0: 그래 또 희망은 있네요. 자 고기압 중심이 우리나라 북서쪽으로 이동하면서 대기 상층으로 구름이 들어와서 일사량이 좀 줄어들 거라고 하죠.
1: 네.
0: 비가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남부지방 가뭄이 좀 걱정입니다. 과하지 않게 그러면서 좀 넉넉하게 이렇게 와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1: 그러니까요. 경복궁 수문장 교대식도 쉬어가고 프로야구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0: 네.
1: 이제 주말에는 쉰다고 합니다.
0: 그렇습니다.
1: 여러분들 이번 주말 또 어떻게 쉬고 싶으실지 살짝 또 여쭙고도 싶네요.
0: 주말 계획들 한번 받아볼까요?
1: 받아보면 좋지 않을까
0: 네.
1: 싶습니다.
0: 뭐 상화 씨 먼저 네? 공개를 해주신다면 주말 계획.
1: 저는 내일 가족들과 함께 공연을 보러 갔다가 저녁에 이제 뷔페로 외식하기로 이제 딱 그거는 이제 픽스가 됐습니다.
0: 행복한 계획이네요.
1: 네, 그렇죠.
0: 너무 좋겠다.
1: 봉영 씨는 뭐 여쭙지 않아도 뭐 작창하고 뭐 그러겠네요.
0: 아, 저는 또 그 작품 답사차.
1: 아, 너 어디 가요?
0: 영월을 또 갔다 와야 돼요.
1: 영월?
0: 예, 네, 1박 2일로.
1: 그래.
0: 그래서 가족들과 또 떨어져서 일하러 갑니다, 저는.
1: 입꼬리가 살짝 올라.
0: 아이 무슨 말씀을 가족들과 함께 하고
1: 네,
0: 싶죠.
1: 덥기 때문에 네. 조심히 잘 다녀오시기 바라고요.
0: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0: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시원한 주말 계획들
1: 네.
0: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계시는지 문자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물정 0302
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궁,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는 유튜브 채널 국악 FM으로 산을 갑니다. 혹은 바다를 가요.
1: 네.
0: 또 좋고 아닙니다. 저희는

0: 빌려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떡에서 떡 선물
1: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각종 기념품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지금은 바투 시대
0: 바투의 상사대입니다. 50원의 즐거움 지금 바로 눌러 100원의 행복 지금 바로 꾹.

0: 김지홍의 소리로 비나리 엑살풀이 듣고 왔고요. 자, 여러분들 주말 계획들 더 받고 있습니다만은 뭐 집에 있을래요 하시는 분들도 왠지 많을 것 같고요.
1: 네, 네. 보겠습니다. 3272님께서 주말 제일 바쁜 날 땀 흠뻑 흘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좀 더 시원하겠지요 하셨어요.
0: 주말이 바쁘시구나.
1: 일을 하러 가시는 거군요.
0: 와, 고생하십니다 진짜.
1: 그러게나 말입니다.
0: 흘린 만큼 또 수입도 또 많고 그러면 참 좋은데.
1: 네. 네.
0: 아무튼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이니까요.
1: 아,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좀 시원해진대요.
0: 그러게요.
1: 예보를 봤더니 기온이 그래도 좀 떨어지더라고요.
0: 네, 떨어질 때가
1: 입추는 됐죠. 입추예요. 네. 확실히 꺾이는 느낌이 주말부터 네. 들 것 같습니다.
0: 4167님께서 아이들이 다행히 요즘 도서관 가는 거에 재미를 들려가지고 같이 도서관에 갔다가 쟁반짜장 먹기로 했습니다.
1: 좋네요.
0: 맛있겠다.
1: 아, 최고의 코스예요.
0: 네. 쟁반짜장 드시고 또 탕수육도 조그만한 거 소자 네. 하나 시켜서 또 드시고.
1: 아이들 집에 있으면 막 아이패드 막 이런 거 보고 영상 맞아. 보고 TV 보고 네. 그렇잖아요. 게임하고.
0: 맞아요.
1: 근데 도서관 가면 얼마나 좋아요.
0: 그렇습니다.
1: 놀더라도 도서관 가서 노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0: 시원하고.
1: 네. 네. 쟁반짜장도 맛있게 드시라고 유산균 선물 드립니다.
0: 잘 드세요.
1: 네.
0: 8288님 이번 주말은 홈카페 즐길 거예요. 향긋한 원두가 행복을 줍니다. 제작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집에 계실 계획이시군요.
1: 네.
0: 집에서 이제 커피 한 잔 이렇게 하면서
1: 좋죠.
0: 시원하게 네. 계신다는 계획인 것 같고요.
1: 집캉스 언제나 옳습니다. 7582님 우리 집 뒷산에 에이? 귀신이 있다고 했더니 아들이 한번 가보자고 하네요.
0: 어, 용기 있네.
1: 겁주려고 했다가 코끼게 생겼어요. 저녁에 헤어질 때 아들 손잡고 뒷산에 마실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0: 해질 때
1: 약간의 장치가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 흐흐 하셨는데 뭐 하나 해야죠.
0: 일단은
1: 네
0: 랜턴 가져가셔야 되고요.
1: 나 아, 네. 그렇죠. 조명을 위에서 아래로 쏘는 거는 우리가 햇볕을 받는 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아래에서 위로 반전 효과 깜짝 놀라게 할 수 있고요.
0: 뭐 귀신과의 전쟁이라기보다는 모기와의 전쟁이 되시겠네요.
1: 근데 요즘에 모기도 좀 덜하지 않아요?
0: 약간 느낌이
1: 너무 덥다 너무... 보니까.
0: 그러니까.
1: 애들도 다 어디 갔나 봐, 피서 갔나 봐요.
0: 진짜.
1: 그리고 또 뭐 휴대폰으로 네. 귀신 소리 딱 저장해 놓고 어떤 순간에 딱 트는 거죠.
0: 오. 아니 애가 트라우마 생기는 거 아니야 진짜? 뭐야 집 뒤에 뭐야
1: 그리고 사람 없을 때 네. 원래 제일 무서운 건 또 그 비명 소리 아니겠습니까?
0: 오
1: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하고 비명 소리 한번 쫙 외치시는 거예요.
0: 그러면
1: 왜 그럴 거 아니에요? 뭐가 지나갔어?
0: 아빠가 예 미리 숨어 있는 거지.
1: 아
0: 어딘가에
1: 네네네
0: 뭐 얘를 A 스팟 B 스팟 네.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1: 좋네요.
0: 네. 네 A를 지나갈 때 B 스팟에서 트는 거지 귀신 뭐 이런 소리를 혹은 비명 소리를
1: 그렇죠. 아들의 추억을 위해서
0: 이건 누구를 위한 걸까.
1: 시원하고 좋잖아요. 재미도 있고
0: 그래? 아, 네. 자 떡 선물 7582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이가 되게 담대하네요. 호기심도 많고.
1: 혼자 가라고는 못 갈걸요.
0: 아, 못 가죠.
1: 네.
0: 5491님 낮잠 한숨 늘어지게 자고 해지면 일어나서 심야 영화 보고 싶어요. 집에서 와, 맥주를 마시면서 봐도 좋을 것 같고요 하시면서.
1: 아 너무 좋네요.
0: 저도 꿈이 진짜 한번 늘어지게 한번 자보고 싶은 게 꿈입니다 진짜.
1: 저는 영화관 가고 싶네요.
0: 시원하게.
1: 네. 크리스토퍼 놀란의 네. 오디세이가 지금 개봉을 했어요.
0: 에.
1: 놀래는 팬이기도 한데 와이프는 방금 보고 왔다고 문자가 왔다고요.
0: 아 맞어요. 재밌대요.
1: 스포는 하지 않을 텐데 시간이 언제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다.
0: 그 정도로.
1: 네, 팝콘을 안 먹어도 순삭이다.
0: 보러 뭐, 가요.
1: 이런 평을.
0: 보러 가.
1: 가고 싶죠.
0: 일요일에 가요. 일요일에 가요.
1: 아, 영월 갔다 온다니까요.

0: 오는 날 가.
1: 오면은 애 봐야죠. 와이프가 요즘에 애 보느라고 힘들어요. 아, 제가 교대를 또 해줘야 돼요.
0: 애 봐야 돼.
1: 근데 영화관이 참 좋은 게 거의 누워서 보지 않습니까?
0: 아, 그렇죠.
1: 시원한 데서 누워서 팝콘 먹어가면서 약간 놀멍시멍하면서 영상만 탁 영화만 보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0: 좋죠.
1: 행복이에요, 행복.
0: 아,
1: 맥주 딱 옆에 응? 네. 한 캔 두고.
0: 아, 얼마나 좋아. 대기리 버전.
1: 얼마나 좋아.
0: 꽈배기님께서 네 접니다. 집에 있을 거예요. 집에서 열무국수 만들어서 먹으려고요. 맛있겠죠? 하시면서.
1: 아, 맛있겠네요.
0: 시원하게 드십시오, 진짜. 네. 날이 너무 더워서 진짜.
1: 집에서 딱 열무국수 먹고 드시고 네. 그냥 늘어져 누워가지고 선풍기 틀어놓고 오우. 책이나 보면서 만화책 보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0: 좋죠.
1: 375 하나님. 외식은 좀 부담스럽고 집 앞 정류장 아니 정육점 가가지고요 소고기 좀 사서 식구들하고 구워 먹고 싶습니다. 우와. 오늘 입추고 다음 주가 말복이니까 조금만 더 버티면 더위도 한풀 꺾이겠지요 하셨어요.
0: 꺾일 거는 같아요. 네. 밤 되면은 조금 이제 살짝 가을 느낌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1: 오, 저도 어제 밤 늦게 이제 살짝 작업 끝내고 집에 딱 가는데 오 가을 느낌이 나더라고요.
0: 살짝
1: 밤에는
0: 아 오기는 오겠구나.
1: 그럼요.
0: 싶더라고요. 근데 너무 더워서
1: 맞아요.
0: 지금 뭐 엄두가 안 나긴 하는데.
1: 그리고 소고기 사실 때 네. 그런 데서 농할 쿠폰 같은 거 네. 할인 받아가지고 사시면 진짜 좋거든요.
0: 네네네.
1: 농식품부 할인 지원을 많이 해줘요.
0: 네네네.
1: 그런 거 이제 딱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사시면 좋습니다. 저도 네. 이번에 한 3kg 냉동실에 쟁여놨습니다.
0: 어 그래요.
1: 네, 농할 쿠폰 딱 써가지고 아주 저렴하죠.
0: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1: 맛있게 구워 드십시오.
0: 4810님께서 일단 빨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티셔츠가 남아있지를 않아요. 식구들대로 빨래가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1: 2-3일에 한 번씩은 돌려야 돼요.
0: 진짜. 어떨 때는 하루에 한 번씩 돌릴 때도 있고
1: 네.
0: 이제 애들 키우는 집은 뭐 네. 어마어마하게 나오니까.
1: 맞아요.
0: 네. 아이고, 자 여러분들 4810님께 네. 김치 선물도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1: 맛있게 드십시오.
0: 김치 잘 드십시오. 네.
1: 자 여러분들 시원한 주말 계획들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소소하게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동양고주파의 연주로 창부타령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양고주파의 연주로 창부타령 듣고 왔습니다.
1: 네. 여러분들 문자 보고 있는데요. 8102님께서 저희 부부도 그 봉영 씨가 말씀하신 그 영화
0: 네.
1: 보러 가려고 합니다. 엄청 긴 영화라고 하는데 다들 재밌다고들 하니까 밤에 가보고 싶어요.
0: 아, 보고 싶어요.
1: 보세요.
0: 보고 싶어요.
1: 보고 싶다.
0: 정말 이 속세를 딱 끊고
1: 아,
0: 영화관에 들어가서
1: 끊어야죠.
0: 예예, 예, 그 영화의 세계로 빠져들어서
1: 네.
0: 어, 온전하게 느끼는 그 느낌 너무 좋습니다. 다녀오십시오.
1: 네.
0: 부부끼리 함께 갈 수 있을 때가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1: 7491님께서 여름방학이 짧아가지고 광복절 지나면 계약이에요. 계약 전에 물놀이 한 번 더 시켜달라고 하네요. 가야죠.
0: 행복하신 거죠?
1: 그렇죠. 맞아요. 광복절 전후로 해가지고 계약을 하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저희도 어디 가긴 가요.
0: 어디 네. 가요 또?
1: 그 가평 간다고 했잖아요. 애들
0: 아 그때
1: 그걸 가요. 토요일 날
0: 네.
1: 갑니다.
0: 여러모로 행복한 주말 되시겠네요.
1: 너무 좋겠죠.
0: 네, 태양볕 떼서. 같이 수영하셔야죠.
1: 가서 이제 또 뭐 저기 뭐 튜브 같은 데다가
0: 바람 넣어주고
1: 네. 음식 준비하고 뭐 해야죠.
0: 그렇죠. 뭐 우리가 다 해야지 뭐. 애들이 상전이지.
1: 아, 그럼.
0: 네, 모셔야 돼요.
1: 네.
0: 가을맞이 파마하시겠다는 3527님. 머리가 기니까 더 덥더라고요. 맨날 묶어서 다니다가 5년 만에 과감하게 한번 볶아보려고요. 뽀글이 들어갑니다 하셨어요. 오우. 좋겠네요.
1: 이야.
0: 하십시오. 저도 지금 두 달째 머리를 못 잘라가지고.
1: 잘라요.
0: 자르고 싶죠.
1: 왜 그냥 자르면 되잖아요.
0: 할 수 있죠. 네. 집 앞이고.
1: 네네네.
0: 아, 근데 지금 할 시간이 없네요.
1: 해봐야 돼서.
0: 네, 네. 진짜. 헤어스타일 바꾸고 나면 그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변화의 효과를 누리는 게 헤어스타일 아닌가.
1: 네. 네, 네. 정 자를 시간 없으면 제가 집에 다 있거든. 가위도
0: 제가
1: 있고.
0: 알아서 할게요.
1: 가위도 있고.
0: 가위가 있어요?
1: 가위도 있고. 뭐 그
0: 아이들 직접 잘라주십니까?
1: 기계도 있고 하니까.
0: 오, 이거?
1: 네, 다 있어요.
0: 직접 집에서 보면 애들 다 잘라줘요?
1: 와이프가. 예, 매번은 아니고
0: 네.
1: 가끔 요만큼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0: 아,
1: 그럴 때는 또.
0: 저는 요만큼 잘라야 되세요?
1: 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0: 아,
1: 네네네.
0: 그럼 형수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금손에 맡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 네, 출장 맞춰드리니까.
0: 아, 출장 네. 가능합니까?
1: 네, 그럼요.
0: 4512님.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쉬는 게 최고 아닐까요? 이번 주 더위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밖에 나갈 엄두가 안 납니다.
1: 그렇죠.
0: 물론 이건 제 생각이고 아이들 생각은 다르겠죠. 그렇죠.
1: 아이들
0: 생각은 다르죠.
1: 아이들은
0: 그리고 은근히 집 안에만 있으면 오히려 더 힘들다고 느끼는 부모님들도 계시지 않나요?
1: 계세요.
0: 차라리 밖에 나가서
1: 어.
0: 애를 풀어놓는 게
1: 나.
0: 아, 돌린다.
1: 네, 돌려야죠.
0: 표현은 집중.

0: 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희는 풀어놓는다 이게 얘기하는데.
1: 아 그래요?
0: 네, 네. 풀어놔야 네네 날뛰는 망아지들처럼 그쵸. 막 뛰어다니면서 에너지를 네. 약간 소진시켜야.
1: 그렇죠.
0: 에너지를 소진시키기에 집은 좁죠.
1: 맞습니다. 네. 8216님 요즘 과일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마트에서 복숭아, 자두, 참외 사가지고 주말에 비타민 충전하고 싶어요 하셨는데 과일은 좀 싸나 보네요. 야채는 네. 엄청 비싸더라고요.
0: 가뭄의 야채는 그쵸.
1: 오늘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야채 좀 사려고 갔더니 부추 요만한 거 한 단 있죠.
0: 네.
1: 3,000원 달래.
0: 아 그러니까 그 지금 계속 가뭄이 이어지다 보니까 와. 채소 가격들이 엄청 뛴 것 같고요.
1: 와.
0: 대신 가뭄 때문에 농사 짓기는 어려운데 과일은 당도가 올라가는.
1: 그러니까.
0: 이 아이러니.
1: 그런 것 같습니다.
0: 그 수박 드셔보셨어요?
1: 수박이요?
0: 당도가 엄청납니다. 네, 정말 맛있어요.
1: 네.
0: 또 보겠습니다. 4567님. 우리 딸내미는 지난 주말에 페스티벌 가서 엄청 놀다 오더니 이번 주말에는 집에서 쉬시겠다고 하네요. 집에서 쉬면 청소도 좀 하고 자기 빨래 좀 자기가 좀 하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에효 하셨는데.
1: 페스티벌에서 진짜 재밌게 노셨나 보다.
0: 거기서 이제 모든 에너지 다 썼고
1: 다 쓰든...
0: 집에 와서 충전하는 거죠.
1: 에, 에. 또 평일에 그 일하고 뭐 이런 거야 이제 그 회복이 안 되는 거니까.
0: 엄마가 차려준 밥 먹고 엄마가 차려주는 또 그 깨끗한 방에서
1: 그렇죠.
0: 들어 누워가지고
1: 엄마랑 있을 때 또 제일 행복할 에, 때고
0: 차려준 밥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1: 자 4567님께 떡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1: 번호가 좋으시네. 4567. 좋으시다 진짜. 자 이번에 또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에는 은희진의 소리로 심청가 중 신봉사 목욕하는 대목 오, 듣고 오겠습니다.
2: 신봉사가 이렇듯 올라가다가 지 삼복 더위의 날이 어떻게 덥던지 한 못 보는 맹인이 모욕을 한번 하고 올라가는디 다 이렇게 된 문양이야. 신봉사 좋아라. 신봉사 좋아라.
3: 좋다.
2: 물소리 듣고 서반낸다. 시구나 절시구야.
3: 좋다.
2: 모욕을 흘량하고 장하고 복을 환환 판서 서신의가에 다 접쳐오고 물에 풍덩 들어서며 시원하고 잔이 좋네. 오 시원하고 잔이 좋아. 물아 조망을 탈탈 쥐어서 양추질도 꿀꿀하고 또한 주먹을 탈팍 쥐어서 겨드러고 이러며 시원하고 잔이 좋다. 삼각살을 내안들 이어서 시원하며 봉해 주스를 다 마신들 이어서 시원하거나 시원 좋거나 시원 언제 봉도 봉도 돈인다.
3: 좋다 이만수야.
2: 이랬던 모욕으로 나와 보니
3: 다
2: 아었던 무상한 도적놈들이 아이 해필이면 가져갈 것이 없어서 아 신봉사 의관 행장을 모두 다 싹 가져가 버렸지. 신봉사 기가 막혀 강변을 두루 더듬으며 내 옷 가져오너라. 옷을 가져가려거든 먹고 입고 쓰고 온다면 부자집에서 아셔가지.
3: 옳지.
2: 해필이면 이렇게 두 눈 없는 봉사옷을 가져간단 말이냐?
3: 옳지.
2: 어쨌든 봉사옷 가져간 놈은 12대 떼봉사랄 것이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쩔거나 백수풍신 늙은 놈이
3: 그렇지.
2: 우아래를 훨씬 벗었으니 올라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도로 내려갈 수도 없는 일이고
3: 제.
2: 두 손으로 그냥 거금만 딱 캐리고 내 앞에 보인 내 옷이거든.

0: 돌아들어가시오! 나 어쩌다 이렇게 되었소? 자타는 없었을 적은 마침 태수장이 그곳을 지나가는데 에이 제로 와라 쉬 물러가라. 신봉사 반겨 듣고 옳지 어디서 관장님이 지나가시나 보다. 관은 민지 부모라 하였으니 내가 때를 한번 써볼 수밖에 는 수가 없다 하고 아리오라 아리오라 사령아 아리오라 여쭈어라 여쭈어라 급창동인 여쭈어라 황상가는 봉살런지 배갈 자루 여쭈어라. 행차가 똥 멈추더니 호호 저 봉사는 어찌하여 옷을 훨씬 벗었으며 무슨 말을 하려고 관장을 이렇게 불러 세웠는고. 어서 아리워라. 신봉사가 한번 아리워 보는디 예 소맹이 아리라
1: 저다
0: 예 소맹이가 흘리다
1: 쓰고야
0: 소맹이 사옵기는 황주 도화동 사옵는니 황성잔치 가는 길에 오다가 계지 못 잃고 나리야도 더웁기로 모욕하고 나와보니

0: 여탄 날 작선 진라에 배로야 가니라고 줬은지 배순의 암탑 대그사를 여두어
1: 다야라 헐수
0: 이는 무롱 대수라
1: 그렇지
0: 수배 불러 하직하고 급창 불러 의롱 열고 내어봐라 너는 수건 써도 상관없으니 이 양반께 간만근 벗어드려라
1: 수에
0: 노자까지 후이 얻어줬구나
1: 제
0: 신봉사 받아들고 저 황성은 말씀이오나 아, 그 무지한 놈의 새끼들이 아치 텐비 때까지 가져가 버렸으니 어찌하면 죽을라지요
2: 은희진 소리로 심청가중 신봉사 목욕하는 대목
3: 네.
2: 듣고 왔습니다.
4: 점심 먹고 나른하면 파도가 달려간다.
5: 눈꺼풀이 내려가면 맹구가 달려간다.
6: 인션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7: 커피 사고 싶다.
8: 똑딱이 퀴즈.
9: 노래하고 싶다.
10: 노래하고 싶다.
11: 이것저것
12: 이놈 저놈
13: 묻지마
14: 따지지마
15: 우리 모두 파도한테 달려간다.
16: 파투의 상사디아.
17: 아이고 더버라 더버라. 아이고 너 사우 사우.
2: 아니
17: 집에 있는가? 춘향아, 애미가 왔다.
2: 아니 우리 장모가 오셨어. 아니 이 더위에 어찌 오셨어? 기별을 주셨으면 제가 갔을 터인데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는 것이오?
17: 아이고 급하지. 시방 큰일이 났어.
2: 무슨 일이요?
17: 오늘이 무슨 날이요?
2: 오늘이 10년 중 가장 더운 입추가 아니오?
17: 그러지,
2: 입추.
17: 그러지. 입추가 오면은 자네 장모가 가장 애정하는 K과을 물개기가 잡혀야 하는데 시방 한 마리도 잡히질 않는디야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 이?
2: 장모가 가장 애정하는 물개기라면은 혹 전어를 말하는 것이오.
17: 그러지 그러지. 20일부터 전어 축제가 시작된다고 해가지고 나가 그냥 놀러 가려고 준비를 그냥 딱 하고 있었는데 그물이 그냥 텅텅텅텅 비었다니.
2: 개면조가 절로 나오네.
17: 이들 어쩔 것이오 어쩔 것이오 사오.
2: 에하, 장모 잠깐 기다려보시오. 내가 검색을 좀 해보. 오호. 지난달에 전어 금어기가 풀리고 조업이 재개됐다는데 전어가 진짜 없나 보.
17: 아니 사오는 정말로

0: 장모 말은 못 믿는 거요 뭐요. 너무 더워서 그런가 그냥 잘못하면 전어 없는 가을, 전어 없는 전어 축제가 될 판이라니까.
1: 장모가 좋아하는 전어가 하루빨리 돌아와야 할 터인데 조금만 기다려 보시오.
0: 아니지.
1: 응?
0: 장모를 위해서 우리 사우가 가을의 대표 선수 가을 전어를 잡으러 뱃놀이 조금 다녀오면 좋겠네.
1: 제가요?
0: 그렇지.
1: 배를 타요?
0: 장모를 위해서.
1: 왜요?
0: 우리 사우 전어 잡으러 자 뱃놀이를 가세. 춘향아 사방님 지금 배 타러 가신다.

0: 발로 당기라.
1: 야유.
0: 야유.
1: 야유.
0: 불 피고 왔다.
1: 야유.
0: 우리 동사.
1: 야유.
0: 소리도 잘하고.

0: 찢는다고
1: 야유
0: 연기 난다
1: 야유
0: 야하야
1: 야유
0: 난이북사
1: 야유
0: 보루대자
1: 야유
0: 광방옥거지
1: 야유
0: 눈가루구나
1: 야유
0: 야하야

0: 정신적으로
1: 아유
0: 아래 웃다
1: 아유
0: 사선 등을 채웠다
1: 아유
0: 아유 아래 자
1: 아유
0: 야하야
1: 아유
0: 논도 사고
1: 아유
0: 밭도 사고
1: 아유
0: 부모 행제
1: 아유
0: 저 혼자서
1: 아유
0: 쉬고 묵고 난구들랑
1: 아유
0: 나라 보양도
1: 아유
0: 하야 주세
1: 아유
0: 야하야
1: 아유
0: 우리 배는
1: 아유
0: 단전인데
1: 아유
0: 건너회래
1: 야유
0: 상고설을
1: 야유
0: 속히 불래
1: 야유
0: 오라고 하소
1: 야유
0: 에게 아냐차
1: 야유
0: 야하야
1: 야유
0: 우리 망자
1: 야유
0: 사막 망자
1: 야유
0: 신길 창수에
1: 아유
0: 강기 바닥에
1: 아유
0: 들어온 저라요
1: 아유
0: 정자만 두고 다가가낸다
1: 아유
0: 야하야
1: 야하야
0: 야하야
1: 야하야
0: 이 소리 하고
1: 야하야
0: 그만두자
1: 야하야
2: 아, 이게 바로 진짜 소리네요. 장윤상 앞소리로 경상남도 사천 전어잡이 그물 당기는 소리 듣고 왔습니다.
3: 그렇습니다.
2: 스토리상으로는 지금 이몽룡이 여기 배에 탄 거죠?
3: 그렇죠.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되지? 그리고 한 번도 안 해봤는데.
2: 전문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3: 그렇죠. 아무 정보도 없이 그랬습니다만.
2: 사위가 전어 잡아줘야 쓰겄소. 자두님이 또 한마디 해주셨고.

0: 6186님, 옛말에 전어 구우면 집 나간 며느리도 되돌아온다고 했는데 가을도 실종인가 봐요 하셨는데 전어가 안 잡힌다네요.
1: 전어가 실종이 되고 지금 참치가 잡히고 있으니 이거.
0: 그러게나 말입니다. 이게 무슨 세상인지 모르겠습니다.
1: 아니면은 옛날 절기대로가 안 되고
0: 네.
1: 예를 들어 한 9월, 10월, 10월, 11월 뭐 이때나 또 전어가 잡힐 수도 있고.
0: 모르겠어요. 이제 생태계가 확실히 뒤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지금 유럽 쪽은 빙하가 너무 녹고 있어가지고 거기도 심각. 아니 원래 빙하가 있던 자리에 폭포가 생겼어요.
1: 아이고야.
0: 너무 녹아가지고.
1: 심각하네, 심각해.
0: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난립니다.
1: 네.
0: 8288님께서 더워서 그런지 월매 목소리가 다 죽어가네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좀 디테일이 좀 살렸습니다.
0: 이도령이 네. 보약 한제 해주셔이 하셨는데.
1: 해줘야죠. 네.
0: 그러게 왜 이렇게 목소리가 더우니까. 많이 기운이 없더라고.
1: 시기성을 타야죠. 캐릭터.
0: 앓는 소리라 하더라고요.
1: 아이고. 사오 사오 이렇게 한숨과 함께 섞어줘야죠. 네.
0: 그래요. 자 이제 똑딱이 퀴즈 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퀴즈 풀어보겠습니다.
1: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도르륵 똑똑똑똑
0: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첫 번째는 떡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8월 8일 내일 섬의 날을 앞두고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여수에서는요 낭만 충전 섬을 주제로 제7회 섬의 날 행사가 어제부터 9일까지 여수 세계 박람회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유명 셰프들이 함께하는 섬 특산물 요리부터 섬의 자연과 문화 등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관도 운영되고 있는데요. 문제 드립니다. 2019년부터 섬의 날로 지정된 8월 8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1: 8월 8일로 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네. 이런 거죠. 1번 숫자 8이 복을 상징하기 때문에. 2번 숫자 8이 무한대를 상징하기 때문에. 3번 숫자 8이 복이 좋기 때문에. 8월 8일을 섬의 날로 지정한 것 2019년부터 복을 상징하냐 무한대를 상징하냐 복이 좋기 때문이냐 이거 중에 하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0: 세 개 중에 제일 성의 없는 거 하나 쳐내셔도 될 것 같고요.
1: 성의 없다고요?
0: 성의 없는 거. 설마 이 섬의 날을 지정하는데 네.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세 개 중에 하나는 좀 성의 없는 게 하나 있잖아요. 성의 없는 거.
1: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0: 그러면 저는 그 힌트를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1: 어떻게요?
0: 지금은 이제 중형이 됐지만
1: 네.
0: 예능계를 뒤바꿨던
1: 네.
0: M본부의 네. 도전!
1: 아,
0: 그 프로그램 모르시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겠죠.
1: 그쵸?
0: 네.
1: 오, 그 좋네요.
0: 도전! 유재석 씨랑 박명수 씨,
1: 아,
0: 노홍철 씨, 하하 씨.
1: 뭐 어마어마했죠.
0: 정영돈 씨가 또 함께했던
1: 그쵸.
0: 그 프로그램을 힌트로 드리겠습니다.
1: 그 레크레이션 하는 분들이 단합 이거 할 때
0: 네.
1: 전국 하면 이제 관객이 뭐 노래자랑
0: 네.
1: 하고 또 뭐 1박
0: 2일
1: 그렇죠.
0: 도전
1: 그렇죠.
0: 실제로 성원 씨가 무대에서 많이 하셨잖아요.
1: 뭐 가끔 했었었죠.
0: 네. 네.
1: 뭐 그런 것도
0: 그럴 있어. 때마다 반응이 엄청 뜨거웠죠.
1: 또 뭐가 있을까요?
0: 그래서 그 레퍼토리였잖아요. 1박 2일 뭐 도전 얼씨구 좋다.
1: 맞아 맞아 맞아.
0: 이 그렇게, 라인으로
1: 아 그렇게 매칭했지. 네,
0: 그쪽으로
1: 맞네.
0: 가셨죠.
1: 네, 맞아 맞아 맞아. 네. 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아 올라타지 마세요. 오늘은 안 태워드립니다.
1: 아 너무 좋다. 아,
0: 빨리 하나 해보세요.
1: 아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굉장히 이렇잖아요.
0: 어떻게 되는데?
1: 창피하니까.
0: 뭐가 창피해요? 사람
1: 사람들 많은 데서 네. 이렇게 막 면박 주고 어? 그렇게 하면 제가
0: 사람이...
1: 얼마나 이렇게 하겠습니까?
0: 이렇게 뭔데요?
1: 아, 그렇잖아요.
0: 자 여러분들의 정답 지금 받고 있고요. 받는 네. 동안 자 예고 드립니다.

0: 오늘 금요일 불금의 국악 라디오 버스킹 버스퀸에서는요 날은 덥지만 어서 네. 빨리 가을이 오라는 입추 맞이 버스킹으로 오늘 준비했습니다.
1: 네, 아주 유명한 국악 크리에이터입니다. 바로 대금이 누나 김지연 씨가 라디오 버스킹 버스퀸의 주인공으로 나와 주십니다.
0: 오랜만에 출연해 주시는 거예요.
1: 그렇죠, 그렇죠.
0: 일전에 오셨을 때는 그때 구독자 수가 10만 명대.
1: 네.
0: 땡튜버.
1: 와.
0: 10만 명대였었는데 지금 26만?
1: 우와.
0: 정도를 넘어섰다고 하니까.
1: 대단하시다.
0: 자, 그런 아주 핫한 네. 대금이 누나 김지연 씨와 오늘 2부에서 아주 맛있는 라이브와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보이는 라디오 함께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정답이 꽤 들어오고 있어요.
0: 아유, 쉽잖아요.
1: 네네네.
0: 그쵸?
1: 네. 네.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숫자 8이 무한대를 상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0: 네.
1: 이것은 무한한 섬의 잠재력과 가치를 뜻한다고 하네요.
0: 네.
1: 그래서 2019년부터 섬의 날을 8월 8일로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0: 저의 고향은 신안의 하이도입니다.
1: 오.
0: 섬 생활이 애환이 많아요. 1078님.
1: 그러시겠다.
0: 저희 장모님도 신안이 고향이십니다. 그래서 한번 왕할머니를 만나러
1: 네.
0: 신안까지 또 한번 같이 장모님과 네. 간 적이 있었어요.
1: 네.
0: 진짜 멀긴 멀더라고요. 목포까지 가서 목포에서 또 배를 타서 신안으로 들어가고 신안에서 또 섬이 많아요. 신안에. 그래서 그 안까지 가려니까 진짜 멀긴 하더라고요. 애환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1: 고생 많으셨네요.
0: 자, 떡선물을
1: 네.
0: 8865님께 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떡 맛있게 드십시오.
0: 네.
1: 자, 두 번째 퀴즈 갑니다.
0: 하!
1: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도르륵 똑똑똑똑.
0: 자, 두 번째 퀴즈도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김치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 갈게요. 조선 왕실의 동궁에 깃든 저주를 파헤치는 OTT 드라마에 우리 전통 음식과 다과가 여러 장면에서 중요하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왕과 대비가 먹는 작은 다과부터 꺼먹살이 귀신이 먹는 떡과 궁중연회처럼 규모가 큰 상차림까지 연꽃 모양의 다과함도 멋지고요. 저게 뭔가 싶은 음식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대비마마의 칠순잔치를 위해서 차려진 고임상부터 인매상까지 전통문화의 측면에서도 볼거리가 많다고 합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왕실 연회의 상차림인 고임상은 어떤 의미일까요?
1: 1번 푹 고운 부드러운 음식으로 차린 상. 2번 한입 먹으면 눈물이 고이는 상. 3번 음식을 높이 쌓아 올린 상.
0: 자, 왕실 연회의 상차림 중에 하나인 고임상.
1: 네.
0: 고임상은 어떤 의미인지를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1: 고임상.
0: 왕실이라고 말씀드렸죠.
1: 지위가 어마어마하겠네요.
0: 항상 왕조국가에서는 왕의 이 권위를 세우는 게
1: 네.
0: 어떤 왕조국가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었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약간 이게 권력의 어떤 상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1: 네.
0: 예, 그게 뭔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푹 고운 부드러운 음식을 차린 상을 말하는 것이냐, 한입 먹으면 눈물이 막 고이는 그런 상이냐,
1: 네.
0: 음식을 높이 쌓아 올린 상이냐.
1: 그렇습니다.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0: 예. 예로부터 그래서 왕들은
1: 네.
0: 아, 이거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1: 왜요?
0: 예?
1: 왜요? 어떤 건데요?
0: 뭔가 이렇게 내려다보는
1: 네.
0: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내려다봅니다.
1: 맞습니다.
0: 예, 권력을 상징하는 거라고 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푹 고운 부드러운 음식으로 차린 상, 한입 먹으면 눈물이 고이는 상, 음식을 높이 쌓아 올린 상.
0: 아, 이렇게 힌트를 드리면 되겠네요. 이번 주에 성화 씨가 뷔페 가신다 그랬잖아요.
1: 네.
0: 이렇게 드시겠네요.
1: 그렇지는 않아요.
0: 에이.
1: 음식별로. 조금씩 조금씩 해서
0: 아 조금씩 조금씩이요?
1: 그래서
0: 이렇게 안 하시고
1: 네
0: 조금씩 조금씩
1: 네
0: 알겠습니다. 요게 힌트가 될 것 같아요.
2: 아 그래요?
0: 예, 이렇게 네. 하지 않고 조금씩.

0: 조금씩
1: 조금씩 조금씩.
0: 네.
1: 그래도 수준이라는 게 좀 뭐 이렇게 하진 않아요.
0: 뭔 수준이?
1: 이렇게 하진 않아요.
0: 뭔 수준이요?
1: 한 음식당 한두 개 정도. 아. 네, 접시에.
0: 예전에 거침없이 하이킥이었나?
1: 네.
0: 거기에서 이제 신의 캐릭터가 뷔페를 따라갔다가
1: 네네네.
0: 이거 한 번밖에 못 퍼. 라고 하니까 이렇게 가져왔어요.
1: 그거는 그럴 수 있죠.
0: 차곡차곡
1: 한 번밖에 못 하니까.
0: 거침없이 하이킹 맞았나? 하여간. 예, 차곡차곡. 차곡차곡이 힌트가 되겠네요.
1: 차곡차곡.
0: 네.
1: 저도 비슷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0: 네.
1: 한 입만.
0: 한 입만
1: 할 때.
0: 네.
1: 수저에 한 입만 많이 먹고 싶을 때. 그 수저에다가 어떤 형태로 하죠?
0: 아.
1: 예.
0: 네.
1: 요 형태로 해야지만이 많이 먹을 수가 있겠죠.
0: 그렇죠. 네. 제가 항상 본 건 그런 거였거든요. 상화 네. 씨의 밥 먹는 모습.
1: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태어나 버렸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네.
1: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가족들과 속도 맞춰서 천천히 드시겠죠?
1: 그렇죠.
0: 후다닥 뚝딱 먹고 아니 덜 먹었어.
1: 아 근데 우리 멤버가 있어. 우리 큰아들이 저랑 비슷해요.
0: 아 그래요? 네,
1: 후루락 뚝딱 파요.
0: 아 팀워크 또 있네요.
1: 아, 네.
0: 네 후다닥 뚝딱.
1: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0: 자 이제 정답을 발표해도 될 것 같죠. 너무
1: 그렇습니다.
0: 많은 분들이 맞춰주시고 계십니다.
1: 네. 자 왕실 연회의 상차림인 고임상은 어떤 의미이냐. 바로 2번 아니고 3번 음식을 높이 쌓아 올린 상을 고임상이라고 합니다.
0: 그렇습니다.
1: 상을 받는 사람의 지위가 높을수록 잔치가 클수록 음식을 더 높이 쌓아서 고임상을 차린다고 하네요.
0: 네.
1: 참고로 인매상은 점심과 저녁 사이에 간단하게 먹는 왕실의 간식을 말한다고 하네요.
0: 네. 3499님께서는 높이 고이는 쌓는 상이다 말씀하시면서 예전 부모님 환갑상도 높이 쌓아 올렸던 사진이 있는 것 같아요 하셨는데 그렇죠. 네. 잔치상도 이렇게 차렸고 돌상도 이렇게 차리죠.
1: 네.
0: 너무 더워가지고 두통으로 애먹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3733님 너무 덥다 보면
1: 아이고.
0: 실내랑 실외랑 온도차가 크죠.
1: 그렇습니다.
0: 약 드시고 좀 쉬십시오.
1: 자 김치 선물 저는 3499님께 김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1: 맛있게 잘 드시기 바랍니다.
0: 아, 이 드라마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하신 8878님 7426님께서는 오늘 새벽에 열대야 때문에 잠이 너무 안 와가지고 이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하시면서 아직 점심도 못 먹었습니다 아이. 하셨어요.
1: 세상에.
0: 저랑 똑같으시네요.
1: 빨리 드시기 바랍니다.
0: 예, 뭐라도 챙겨 드십시오. 네.
1: 자, 1부 끝곡 천지훈의 해금 조윤성의 피아노로 전원 소나타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이따 봬요.

별별 음악 들으면서 휘뚜루마뚜루 여행하고 영끌에서 듣다 보니 화수목 어느새 불금이네. 우리 소리 진행도 잘하는 두 남자의 라디오쇼 우리만 들을

0: 아이고 요즘 전통시장들도 무더위에 손님도 줄고 매출도 줄고 그냥 아주 힘들다더라.
1: 그럼 왜 아니겠어. 폭염에 채소는 시들지 생선은 녹지. 신선식품들 가격도 오른데다가 관리 부담까지 3중고 4중고래요.
0: 일부 가게들은 아예 문을 닫고 휴가로 무더위를 건너뛰고 있다는데 실제로 소상공인 시장 경기 동향 조사를 보니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8월 경기 전망이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대요.
1: 폭염에 에어컨이 돌아가는 대형 쇼핑몰들은 매출이 증가했다는데 전통시장은 폭염에 불황이라 폐업을 고민하는 상인들도 많다더라고.
0: 보자 보자. 내일 오후 동두천에서는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전통연희 무료 공연이 있고 대구 칠곡시장에서는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에 야시장도 열린다는데 크고 작은 행사들이 전통시장의 활기를 조금 더 더해주면 좋겠어.
1: 좋지. 오늘이 폭염 고비고 내일부터는 그래도 기온이 조금 떨어진다니까 소상공인들, 전통시장들 이 고비 잘 넘기면 좋겠다.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8월 7일 금요일 2부 출발합니다. 유피리 밴드의 연주로 닐리리아 듣고 왔어요.
1: 아, 더위를 피하려는 이 소비가 시원한 실내로 옮겨가면서 상권의 풍경도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0: 네.
1: 전통시장들은 지금 1년 중 최악이라고 하고요. 몰캉스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한 쇼핑몰들은 매출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0: 덥다 보니까 일단 외부로 돌아다니고 싶은 마음도 기운도 없는 건 사실입니다.
1: 아이고.
0: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전통시장에 확실히 손님이 줄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매출도 줄게 되죠. 게다가 상품을 관리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삼중고를 겪는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지금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1: 지난 봄만 해도 K전통시장이라고 해가지고 평일에 발디딜 틈 없이 그냥 붐비던 전통시장이 많았었는데 폭염이 참 아주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하네요. 진짜.
0: 네. 네. 물론 이제 뭐 날씨 가지고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오늘 폭염이 고비라고 네. 합니다.
1: 네네네.
0: 믿어봐야죠. 선선한 이제 바람이 곧 불어올 테니까 그때까지 우리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 기운 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자, 이제 버스킹, 버스퀸 누나 만나러 가야죠.

0: 성원 씨가 누나라 그러니까 아니, 진짜 이상하다.
1: 이분의 호칭이 누나예요, 누나.
0: 아,
1: 누나. 네, 네, 그렇습니다. 대금이 누나.
0: 이따가 누나 뭐 외쳐주세요.
1: 아, 그래, 뭐 어렵습니까?
0: 우리 털보가 누나.
1: 실제로 제가 또 누님이 두 분이 계시고 누나라고 불러.

0: 불금 행구가
1: 라디오 버스킹 버스퀴즈.
2: 이 누님은요, 대금으로 연주한 이선희의 인연 영상이 조회수 400만을 훌쩍 돌파했고요, 구독자 수가 무려 24만 5천 명을 돌파한 국악 디지털 크리에이터 대금 이 누나를 아시나요?
1: 대금 이 누나 아닌가요?
2: 대금 이 누나.
1: 대금이라는 묵직한 악기로 익숙한 가요와 친근한 명곡들을 좋은 풍경을 배경으로 연주하는 우리들의 누나, 대금이 누나 김지연 씨가 오늘 라디오 버스킹 버스퀸의 주인공입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우리 대금 이 누나, 최고의 국악 디지털 크리에이터 대금이 누나 김지연 씨와 함께하는 오늘 입추 맞이 폭염 타파 가을 재촉 입추 버스킹 우물정 0302 유료 문자로 반가운 인사와 취임새 질문들까지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1: K-POP 데몬헌터스에는 오드리 누나가 있었다면 K-POP의 뿌리 국악에는 대금이 누나가 있습니다. 대금이 누나와 함께하는 라디오 버스킹 버스퀸 시작합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대금 연주자 대금이 누나 김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1: 아, 반갑습니다.
0: 네. 한 4년 만에 뵙는 거죠?
3: 네, 벌써 그렇게 됐네요.
1: 시간이,
3: 네, 그렇게 시간이 됐군요. 정말 후딱 지나가요.
0: 2022년 2월 6월 때 그때 저희 방송에 또 출연을 해주셨고.
3: 네. 네.
1: 누나 한번 외쳐주세요.
0: 누나. 오늘 멋진 연주 좀 부탁드릴게요.
3: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제 연세가 어떻게 되시든 저한테 다 누나라고 하시거든요. 저희 50, 60에 넘으신 분들도 저한테 다 누나라고 해주시기 그쵸? 때문에.
1: 예. 사실상 대명사죠 이제.
3: 그럼요.
1: 예. 예. 그렇습니다.
0: 아, 누나 진짜 저희가 너무 덥거든요.
3: 네, 맞아요. 예.
0: 좀 시원한 연주 좀 정말 좀 들려주세요 진짜.
3: 네, 제가 연주를 해서 시원해지시면 정말 너무 저도 좋겠는데.
1: 네.
3: 이게 다 이게 마음먹기 아닌가.
0: 아니에요 누나. 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누나 너무 더워요. 오늘 명곡들 준비 많이 해주셨죠?
3: 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아.
1: 4년 전에
3: 네네.
1: 오셨을 때만 해도 10만대였죠 구독자 수가.
3: 아, 그렇더라고요.
1: 그쵸?
3: 이게 참 저도 되게 신기해. 아직도 신기한 게
1: 네.
3: 구독자 수가 어쨌든 계속 늘고 있다라는 거.
1: 네.
3: 네, 참
1: 조회수 신기해. 조회수도 계속 늘고 있고.
3: 그렇죠.
1: 이제 여러 그 음악들을 음원들을 네. 붙여가지고 또
3: 네, 맞아요. 플레이리스트.
1: 네, 플레이리스트로 길게 또 만들기도 했는데 뭐 그런 네. 것도 200만이 넘고 막 그러던데요. 야.
3: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은 저희가 네. 전혀 알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1: 그러니까.
3: 참 신기하더라고요. 와.
1: 광고는 안 넣습니까?
3: 그게 제 의지가 아니에요. 이게 아하. 제가 어쨌든 연주하는 음악들이 기존에 있는 가요를 커버를 하다 보니까
1: 아.
3: 이 가요에서 나오는 저작권이 이제 쉐어가 되는 거예요.
1: 아, 예.
3: 그래서 광고는 그쪽에서 넣으시는 거고 저의 의지가 아. 아닙니다. 예.
1: 광고를 넣어야 이게 딱 아니, 들어올 텐데.
0: 그러니까 수익 창출하는 쪽으로 해서 채널을 여신 거죠?
3: 그러니까 처음에 의도는 창출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처음에는.
0: 그러니까 아. 맨 처음에 설정을 하잖아요.
3: 예.
0: 나는 안 할 거야, 할 거야.
3: 그러니까 하는 건 하는 건데.
1: 당연히 해야죠.
3: 이게 저희가 하다 보면은 쉐어하는 공목이 있고 안 되고 아. 온전히 제가 먹는 공목이 있고
1: 네.
3: 또 완전히 안 되는 공목도 있어요.
1: 저작권에 따라서.
3: 네. 근데 제가 온전히 먹는 것과 그다음에 쉐어하는 거의 갭 차이가 영 하나 차이 정도 나요.
1: 아, 그래요?
3: 네.
1: 자릿수가 바뀌어요?
3: 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0: 알겠습니다.
3: 수익은 얼마 나지 않는다.
1: 아하.
0: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3: 그렇죠.
0: 네.
1: 대금이 누나가 그러니까 진짜 이 대금이라는 악기를
3: 그렇죠.
1: 그리고 우리 음악이라는 이 매력을 알리기 네. 위한 크리에이터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0: 알겠습니다.
1: 자, 오늘 여기가 이제 또 우리 대금이 누나의 놀이판이 되는 거거든요.
3: 네.
1: 아, 오늘 잘
3: 흘리네요.
1: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첫 번째 연주곡은 뭔가요?
3: 네. 첫

0: 번째 연출곡은요. 2019년에
1: 네.
0: 제가 발매했던 싱글 앨범 중에 한 곡인데요.
1: 네.
0: 내가 너의라는 곡입니다.
1: 내가 너의.
0: 예. 네, 그래서 원곡은 인디밴드인 도리토리라는 팀의 곡인데 원래는 조금 이렇게 쓸쓸한 내가 너의 마음을 조금 알았더라 일찍 알았더라면 하는 그 후회가 담긴 그런
1: 아,
0: 곡인데
1: 네.
0: 제가 이제 앨범을 내면서는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었어요. 발라드 버전, 보사노바 버전. 그래서 발라드 버전은 그 원곡의 쓸쓸함을 담았다면 보사노바 버전은 조금 더 이제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줄게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곡으로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을 앨범에 담았는데
1: 네.
0: 오늘은 이두 가지를 섞어서 모두 다
1: 오.
0: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와, 기대가 됩니다.
0: 네,
2: 자,
0: 그러면 준비하면 될까요?
1: 이동하셔야죠.
0: 네네.
2: 누나 서서 하시는구나.
1: 서서 하셔야죠. 대금이 누나 영상 안 봤어요?
2: 아니, 누나 무릎 아프실까 봐.
1: 누나 영상 봐봐요. 다
2: 아니,
1: 서서 불러요.
2: 내 기준에는 이제 누나들이 다 이제 무릎이랑 아픈 것 같은 허리랑. 그래서
0: 열심히 한의원 다니고 있어요.
2: 한의원 살려냅니다.
1: 좋아요.
2: 내가 너의 자 발라드 버전과 보사노바 버전 콜라보로 이제 섞어서 가는 거죠.
0: 네.
2: 자 가보겠습니다.

0: 이 매력이죠.
1: 누나 좋아요 진짜.
2: 감사합니다.
0: 어디 하나 이렇게 걸리는 데 없이 그냥 바람 부는 걸 탁 막고 있는 느낌. 네.
2: 너무 좋습니다.
0: 바람 타고 흘러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1: 지금 이제 진짜로 우리 청취자분들이 듣고 바로 이렇게 반응을 보여줬거든요. 직접 소통을 해주시면 좋아요.
2: 4591님께서 누나 저도 누나 구독자예요. 대금 소리가 시원하네요. 오늘 마음껏 뽐내기 해주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 대금 소리로 시원해지신다고 하니까 요즘 이것보다 더 값진 게 어딨겠어요.
0: 그렇죠.
2: 네, 너무 감사합니다.
0: 폭염의 대금이 최고죠.
2: 5482님이 아이고 한복이랑 대금이 멋집니다. 대금이 몇 개나 되세요? 좀 궁금해요. 오늘은 왜 그 친구를 가져오셨을까요? 해주셨는데 저는 악기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정확한 산조 하나 딱 두 개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다른 분들도 그렇게 많이 없는 줄 알았는데 친구들 보니까 굉장히 악기가 많더라고요.
0: 맞아요. 케이스 막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쫙 쭉 지퍼 열고 막 여러 개 중에 하나.
2: 개 막 이렇게
0: 맞아요.
2: 나오고.
1: 집에 또 있고.
2: 네. 근데 저는 일단 장비 욕심은 없어요.
0: 아하.
2: 장비 욕심도 없고 그러니까 악기를 길들여야 되잖아요.
0: 맞아요.
2: 근데 그 많은 악기를 다 길들이는 게 너무 힘이 들잖아요.
0: 그렇긴 하죠.
2: 네. 그래서 저는 한 우물만 파고 있습니다.
0: 그래서 오늘도 악기를 딱 하나만 가져오신 거예요?
2: 네, 저의 유튜브 대부분의 연주곡들은 정학대금으로 연주를 했기 때문에 아하. 오늘도 정학대금을 데리고 왔습니다.
0: 그렇군요. 네. 또 볼게요. 9820님.
2: 네, 와 연주가 끝내주네요. 심신이 평안해집니다. 대금이 누나인지 제가 오빠 같은데 일단 누나라 하겠습니다. 대금이 누나 같은 분께 국악 배워서 국악 한마당 또 출전해보고 싶습니다. 구독 좋아요 했습니다. 국악이란 음악이 아주 매력적인 분야 같네요 라고 해주셨네요.
0: 네.
2: 제가 누나인 이유는 이렇게 노안이어서 제가
1: 저 앞에서 그런 말씀 하실 거예요?
2: 근데 그거 아시죠? 노화는 딱 그 나이 어느 나이 딱 지나면 동안이 돼요. 네, 아시죠?
1: 맞아요.
2: 아직 그 나이가 안 오셨나요? 저는 왔어요. 저 이제 왔어요.
1: 아 그래요?
2: 네. 저 이제 그 나이를 넘어섰거든요.
0: 나이 공개하셨어요? 하신 적 있어요?
2: 저 그 거기 치니까 나오던데요?
1: 저는 알고 있어요. 그,
0: 인터넷에?
2: 네. 인터넷에 치면은 나오더라고요.
1: 조연이보다도 동생이요.
0: 그래 보이세요.
1: 그러니까.
2: 그죠? 네.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네. 사복을 입으면 다들 이제 성인이신 줄 아시고 그게 한 30대 초반까지는 그랬었는데 네. 30대 초반에 넘어가니까 이제 조금 동안 소리 듣고 있습니다.
0: 분기점을 넘어선 거죠.
2: 네, 분기점 넘어섰습니다. 그 분기점 아직 안 넘으신 넘으신 것 같은데.
0: 저보고 얘기 안 했습니다.
2: 아니 자, 본인 입으로 엄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 엄마 제가 놀려요.
2: 근데 그거를 이게 저는 근데 막 이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게 이게 어렸을 때 어디 강의나 가고 그러면
0: 네.
2: 이게 좀 나이 때문에
0: 맞아요. 그런 거 있어요.
2: 그 약간 무시당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0: 있죠. 특히 지금은 국악, 이제 안 그러겠지만 예전에는 진짜 그런 게 좀 심했어요.
2: 또 국악한다 그러면 이게 또 더 이렇게 나이가 있어야지 맞아요. 국악하는 거 아닌가 하면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덕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0: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렇게 나이도 일부러 속이고 다녔었어요.
2: 맞아요. 저도 좀 속였어요.
0: 몇 살 올려가지고 그랬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죠.
1: 나는 어렸을 때 너무 경로 우대를 받아가지고 아 이렇게 오시라고 아니에요 저 그냥 서 있을게요 아니시라고
0: 자 그나저나 오늘 대금이 누나의 연주곡들을 들을 게 많아요. 네.
1: 자 두 번째 누나의 연주 뭡니까?
2: 네 희망가? 제가
1: 이풍진 세상 그거예요?
2: 아니요 이풍진 세상도 있지만 저희 채널에 있긴 한데
0: 네.
2: 제가 이제 한창 그 우리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시기에 2022년에 대금이 누나 EP라고 이렇게 미니 앨범을 냈었어요. 그때 저희 대금이 누나 밴드의 베이시스트였던 서우진님이 작곡을 한 곡입니다. 그래서 이 앨범 자체가 좀 이게 힘든 상황에서 희망을 드리자라는 아하. 취지였어가지고 이제 이걸 맞게 희망가라는 곡을 작곡해 주셔서 우리가 이제 이 무더위가 곧 지나가고 시원한 바람이 올 거라는 희망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희망가를 준비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1: 일단 시기적으로는 코로나19 때 작곡이 됐는데 이게 참 사람이

0: 살다 보면 항상 그 힘든 시기가 오니까 지금 위로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누나 뭐 물 한 잔 안 드셔도 괜찮아요, 누나?
2: 네. 네.
0: 무릎 괜찮으시고?
2: 네.
0: 네. 알겠습니다. 자, 대금이 누나의 희망가 두 번째 라이브 가겠습니다. 아유.

0: 따뜻한 곡이었습니다.
1: 진짜 길이 너무 잘 들어져 있네. 악기가
0: 보들보들하죠 악기가.
2: 그래서 저는 악기를 기들인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한 악기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이 악기는 함께한 지가 얼마 된 거예요?
2: 이 악기가 거진 지금 8년?
0: 8년?
2: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0: 대금도 수명이 있습니까? 있어,
2: 있어. 10년 정도 됐네요.
0: 10년 정도.
1: 네. 수명이 보통 몇 년이에요?
0: 10년이래요. 10년.
1: 아니 아니.
2: 아니 아니. 수명이라는 게
1: 애를 달랜 지 10년 됐다고 그러셨나요?
2: 어, 이제 구매한 게 10년 됐고 수명이라는 게 사실은 딱히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 잘만 쓰면. 네. 근데 제가 처음 악기는 중학교 때 전공 처음 시작할 때 산 악기여서 그때는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잖아요.
0: 모르죠. 기준이 없죠.
2: 그래서 이게 한번 바꿨어야 됐는데 그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보통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바꾸는데 그 타이밍을 놓쳐서 계속 쓰다가 네. 도둑을 맞았어요. 악기를.
0: 그것도 악기를 누가 가져가요?
2: 그것도 차에 있던 악기를
0: 어머.
2: 차를 털어서
0: 차를 따고?
2: 네, 차를 따가지고 그리고 도둑을 맞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인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0: 그쵸.
2: 이 어떻게 보면 택시기사의 택시를 도난당한 그런 기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그러다가

0: 이제 그래도 내가 할줄 아는 게 대금밖에 없을까? 근데 손님한테 부탁을 하셔 해가지고 제가 할부로 구매를 했어요, 악기를. 근데 그게 좀 전화위복이 돼서 저한테 더잘 맞는 악기가 저한테 와가지고 또 이렇게 연주자로서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하게 된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1: 아,
0: 있습니다.
1: 좋게 좋게 해석하면 좋은 것
0: 그렇죠?
1: 같아. 말을
0: 네.
1: 안 들으니까 이제 누가
2: 도둑이 가져가야 그래야 좋은 악기 맞는 악기 하니까 애가 말을 안 들으니까
3: 안
2: 이해가 안
3: 그랬으면
2: 가지.
3: 지금 한 20년째 쓰고
0: 그럼.
3: 있었을 거예요.
0: 아, 맞아요. 진짜로 안 바꿨을 것 같아요.
2: 그렇게 이제 좋게 좋게
0: 그럼요.
2: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0: 네.
2: 유튜브로도 시청해 주신 분들이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0: 네, 김한수님께서 너무 연주가 멋져요. 그리고 노안 아니에요. 어려 보이십니다. 30대 초반 같아요. 그 목소리만 좀 성숙하네요.
2: 목소리는 어떻게 좀 튜닝 될까요? 좀 귀엽게?
0: 이게 이렇게 대상이 있어야 돼요.
2: 어떤 누구 좋아하는 사람?
0: 저희 애기.
2: 아, 예.
0: 저희
2: 아이 애기다. 그럼 저를 애기라 생각하면 안 될까요?
3: 형 무리수 든다.
2: 아, 또 재밌게 해드리는
3: 응애
2: 거지.
3: 응애 한번 해주세요.
0: 애기한테는 제가 또 한톤이 올라가긴 하는데 요거 누나라고 붙은 거에 그런 것도 있긴 해요. 목소리랑 말투. 말투도 제가 약간 구수할 때가 있어요.
3: 그래요? 어떤 식으로요?
0: 저는 좀 충청도 사투리가 약간 나올 때가 있어요.
3: 고향이 어디신데요?
0: 충청도 청주인데 뭐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밖에 살지 않았지만
3: 근데 그건 남아있죠.
0: 왜냐면 부모님께서 그런 말투를 쓰시니까 약간 그 말투가 어렸을 때 세상 다산 사람 같은 그런 말투 있잖아요. 에이 냅둬 이런 거 있잖아요.
2: 귀여워.
0: 뭐 빨리 가서 뭐해 뭐 이런 거
3: 대금 새로 사면 되지.
0: 이런 말투 때문에도 약간 이제 그런 별명이 생겼었죠.
3: 유가티스님, 가야금예진님, 나타샤 살롱님 등등 지금 많은 분들이 대금이 언니, 대금이 누나 응원한다고 지금 남겨주셨고요. 육돌이님 한번 가볼까요?
0: 유돌이님 오늘 입추에 맞게 가을이 올것 같네요. 가을을 부르는 대금 연주.
3: 가을 느낌이 나요, 진짜.
0: 네, 저희 남편입니다.
3: 어? 육돌이님?
0: 네.
3: 왜 별명이 육돌이에요?
0: 아, 남편이 예전에 한번 저한테 뭐 얘기를 하다 육분아 그러는 거예요.
2: 육분?
0: 그래서
3: 서로 애칭이에요?
0: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예쁘나를 제가 잘못 들은 거예요. 육분아로. 그래갖고 그럼 내 육분일게. 여보는 육돌이에.
3: 아, 그렇게 된 거예요?
0: 네.
3: 아, 실수에서 나온 애칭이 돼 버렸네요.
0: 네.
3: 뭐가 하나씩 삐걱거려 뭐가 나오는
2: 그렇지. 정상적인 궤도에서는 또 안 나와.
3: 그러네요.
0: 그렇죠.
3: 6174님.
0: 청량한 대금 소리 너무 좋아요. 희한하게 대금 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왜 희한할까요?
3: 그러니까 희한하다는 얘기는 대금이 누나가 희한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원래 대금 부는 모습을 보고 막 이렇게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그랬었는데 대금이 누나가 아름답다는 얘기죠.
0: 저는 제가 제일 그냥 저의 통틀어서 제일 이쁜 게 대금불 때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3: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0: 네 본인이 제가 생각하기에
2: 제일 행복하신가 보다.
0: 아니요 그냥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약간 이제 정면을 보면 안 되고 옆면을 살짝 가리고 약간 가려줘야 되고 이 자세 딱 이렇게 잡고 그리고 요즘 들은 생각인데 이게 의상과 이 헤어 메이크업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제가 자신감이 좀 떨어져요.
3: 그건 누구나 그렇죠.
0: 아 그런 거죠?
3: 아니, 남자 빼고 여성분들.
2: 저는
0: 그래요?
2: 항상 자신감이 차 있거든요.
0: 진짜요?
3: 여 얼굴 보세요. 자신감이 차 있는 표정. 우리 상아 씨 눈 크게 뜨잖아요.
2: 뭐 불편해? 왜 나만 편하니? 다 불편해 보이지?
3: 진짜 크게 뜬 거야. 네.
2: 여러분 불편하세요?
0: 네. 자신감이 중요하죠. 네. 사람은 자신감이
3: 맞아요.
0: 중요한데 저는 이게 다 갖춰줘야지 자신감이 딱 이렇게 어느 정도 80% 차인데 거기 악기까지 들고 있어야지 100%가 완성이 돼요.
2: 그런 거군요. 네.
1: 이해했습니다.
0: 네. 그래서 저 의상과 헤어 메이크업에 안돼 있으면 악기를 못 불겠어요.
3: 그래서 그런지 항상 의상도 신경 쓰셔서 그런지 영상 보면 진짜 다 서서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0: 제일 이쁜 모습.
2: 2390이 문자도 소개해 주세요.
0: 네, 대금이 누나 시원한 대금 연주 너무 좋아요. 얼굴도 정말 예쁘시고 나이대는 다르겠지만 탤런트 엄지원 씨 닮으신 듯하네요.
3: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0: 있던 것 같아요.
3: 엄지원 씨.
0: 네.
3: 그죠.
0: 있었던 것 같아요.
3: 예.
0: 네.

0: 네, 그렇지만 제 입으로는
1: 약간 있죠.
0: 있어요? 아, 있어요?
2: 있네, 있어, 있어.
0: 아, 그래요?
2: 어, 있네.
0: 정면이요, 옆면이요?
3: 자, 이제 다음 곡을 들어보도록 아니요, 하겠습니다.
2: 이렇게요, 이렇게 쓱 이렇게.
0: 아, 딱 이렇게 스치듯.
3: 대금이 나는 또 엄지원 씨랑 다른 또 아름다움이 있으시잖아요.
2: 자, 누나 세 번째 곡 가야지요.
3: 바람의 온도.
0: 네, 아까 전에 갈금 예지님께서 네. 대금이나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셨는데 네. 다음 곡은 제가 가야금예진님과 함께 결성한 이게 팀이 있어요. 네. 저희가 아. 따스한이라고 2023년에 결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가야금예진님과 함께 2025년에 발매한 싱글 앨범 수록곡인데요. 네. 이 강원도 가면은 이제 바람이 많이 부는 언덕들이 있잖아요.
3: 그렇죠.
0: 그 언덕을 상상하면서 연주한 곡입니다. 오. 이것도 원곡은 아이리시 음악을 연주하는 밴드인 여자들 피리피그라는 팀의 바람의 언덕이라는 곡을 제가 예전부터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 네. 그래서 그 곡을 이제 갈금 예진님과 제가 함께 또 편곡한 곡입니다. 그래서 알았어. 가을에 시원한 바람을 느껴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했습니다.
3: 감사합니다. 감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2: 자, 그러면 갈금 예진님의 가야금은 MR로 나가나요?
3: 그런
2: 그러실 것 같은데.
3: 네.
2: 네. 알겠습니다. 자,
3: 갈까요?
0: 네.
3: 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0: 편안하네요. 진짜 편안.
1: 그러니까요.
2: 5738님께서 어쩌면 그렇게 편안하게 대금을 연주하시는지 놀랍네요. 도둑 맞아가지고 이제 악기 갖고 가지고 길들여가지고 그래요. 저도 취미로 대금을 배우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호흡을 유지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누나 노하우 있으시면 한수 가르쳐 주세요 하셨는데요.
3: 아, 이 노하우는 저한테 레슨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2: 아니, 누나 영업을 하지 마시고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3: 저는 사실 폐활량이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네. 좀 호흡을 많이 쓰는 것보다는 가늘고 길게 가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게 부는 연습을 먼저 한 다음에 하는 게 중요하지만 어쨌든 평상시에도 항상 이제 호흡을 한 번에 많이 마시고 길게 내뱉는 연습을 항상 해주시면은 조금 더 연주를 편안하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2: 호흡도 연습이 많이 필요한 것 같네요.
3: 네, 맞습니다. 네.
2: 자, 김한수님부터 좀 소개해 주세요.
3: 네, 강원도 태백의 바람의 언덕과 옆 어평제, 영월의 만항제의 시원한 바람이 떠올려지는 연주예요. 네, 제가 이 바람의 언덕 뮤직비디오를 찍으려고 검색을 해볼까 우리나라에 바람의 언덕이라는 지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1: 많죠.
3: 근데 다들 어쨌든 그 분위기는 비슷비슷하긴 한데
1: 맞아요.
3: 요즘 날씨에 딱 그 상상을 하면 네. 시원한 바람이 상상이 되는 그런 바람의 언덕 여름에 한 번씩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질문일 것 같은데요.
3: 네.
2: 3851님.
3: 네, 누나 영상 보면 여기저기 멋진 데서 촬영하시던데 이 여름에 추천하고 싶은 피서지가 있다면 제가 여름에 피서를 원래 잘 안 가요. 겨울이고 여름이고 원래 피서를 잘 안 가는데
1: 아, 육순이는 집순입니까?
3: 육분이요.
1: 아, 육분이.
3: 저는 육분입니다.
1: 육분이는 집순이에요?
3: 네. 이게 사실 이게 우리가 공연하거나 그러면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집이 제일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삼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1: 삼척.
3: 네, 요즘 삼척이 굉장히 또 핫하잖아요.
1: 맞아요.
3: 여름 되면은
1: 이제 고성보다 삼척이 요즘에 핫하다 그러던데요.
3: 네, 그 삼척 바다가 진짜 푸르고 너무 이쁘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제 지인분이 이제 삼척에 집이 있으세요.
1: 네.
3: 그래서 저희가 여름마다 또 이렇게 놀러 가는데. 아, 거기서 바다를 배경으로 아직 영상을 찍지 못했는데
1: 네.
3: 이 삼척에서 언젠가 꼭 영상을 찍어보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2: 삼척 추천해
3: 네, 너무 좋아요.
2: 물 언니?
3: 네, 물 언니님께서 윤동주 시인의 시 산골물 연주 듣고 싶습니다. 2년도 좋아요 해주셨는데 네. 제가 2022년도에 대금 누나 미니 앨범을 내면서 제가 작곡한 곡입니다. 산골물이라는 곡이.
1: 예.
3: 네, 근데 오늘 제가 준비를 못했네요. 이거는 제 채널에 가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2: 알겠습니다. 자, 다음 그러면 라이브가 뭐가 준비가 되어 있죠?
3: 네, 마지막 곡인데요.
1: 아, 벌써 마지막 곡이에요?
2: 벌써요?
3: 네. 아, 너무 아쉽네요.
2: 앵콜 뭐 이런 거 안 돼요?
3: 앵콜이요?
2: 응.
3: 혹시 뭐 반주 준비되시면
1: 반주? 반주는 없죠.
2: 반주
3: 저 공식 앨범에 인스트가 있어요.
2: 아, 그래요?
3: 네. 그래서 혹시 되면은
2: 일단 네. 준비되어 있는 거 먼저
1: 네.
2: 하고
1: 네.
3: 제가 준비되어 있는 거는 이제 다 제 앨범 곡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좀 대중적인 곡으로
1: 네.
3: 이문세 님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이라는 곡입니다. 이 영상도 제가 조회수가 한 150만 정도 되는데 이 영상은 제주도에서 촬영을 했는데 딱 이맘때쯤에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맘때쯤 되면 제가 개인적으로 떠오르는 곡이기도 하고 뭔가 이 더운 날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또 떠오르는 곡이지 않나 해서 이제 가로수 그늘 안에서 조금 쉬면서 한숨 돌리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2: 따라 불러요.
1: 뭐라고요? 아, 연주를 들어야죠. 네. 본인이 부르고 싶구나.
2: 부르게 돼. 부르게 돼. 아, 이렇게.
1: 자, 박수로 소개 듣겠습니다.
2: 네.

0: 좋네요. 이렇게도 김한수님께서도 끝내줍니다. 진짜 그늘 밑처럼 시원해지는 느낌이네요 하셨고.
1: 감사합니다.
0: 저도 모르게 노래를 부르게 되네요. 좋다. 누나도 이 노래를 부르시나요? 5491님.
1: 저도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좋아하는 노래들을 위주로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커버한 곡들은 거의 다 이제 한 번씩은 불러봤다는 네, 노래방은 아니지만
0: 그 박수의 왜요? 의미는 뭐예요?
2: 노래 들어봐야 노래 들어봐야지.
1: 제가 노래는 못해요 근데 진짜로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 앞에서 제가 어떻게
3: 못해요.
1: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이걸로 저도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노래를 가르치긴 하지만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긴 하지만 사실 음치예요.
0: 아 진짜요?
1: 이거 못 듣겠어요. 제가 부르는 그 노래를 실시간으로 이게 음정이 안 맞는 걸 아니까
3: 음치인지 아닌지 저희가 듣고 판단해 드릴게요.
1: 아니에요.
3: 자 8486님 문자.
1: 네 땀은 나지만

0: 마음은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대금이나 덕분에 귀로 먼저 가을을 느끼네요. 아, 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 많은 분들께 뭐랄까요, 좀 이 청량감 네. 그런 걸 선물해 주신 것 같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대금이 누나 김지연 씨의 연주 함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어, 봤더니 네. 어, 온라인 강의도 런칭을 하셨네요.
0: 어? 어, 그게 어떻게 시기가 잘 맞아서 준비를 하고 있던 중에 예. 코로나가 빵 터졌어요.
2: 네.
0: 그래갖고 온라인 강의가 빵 잘 돼가지고
2: 네,
0: 현재까지도 계속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마 2019년에 제가 론칭을 했을 거예요.
2: 네.
0: 그러면서 이제 대금 교재도 같이 만들게 된데 꾸준히 현재까지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2: 어, 대금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0: 네.
1: 이 채널 유지하는 게 사실 쉽지 않다고 저는 네. 들었습니다.
0: 맞아요.
1: 근데 보니까 지금 3개월 전에도 하나 작업해서 하나 올리시고 네. 1개월 전에도 하나 올리시고 어쨌든 이렇게 꾸준하게 하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실까요?
0: 제가 같이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영상을 찍어준 친구가 있었거든요.
2: 아, 예.
0: 그래서 친구와 함께 이제 동업 개념으로 시작을 해서 제가 이제 좀 뭐 아이를 출산하고 그러면서 이 공백기를 또 그 친구가 플레이리스트로 열심히 메꿔주고 그 약간 누군가가 이렇게 권태기가 올 때가 있잖아요.
2: 서로가 이제 보완을 네. 해주는 거죠.
0: 그렇죠. 이게 한 명이 조금 시들해지면 한 명이 으쌰으쌰해지고 그렇게 서로 보완을 해주다 보니까 여태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2: 역시 협업입니다.
1: 맞아요. 네, 혼자서는 맞아요. 이게 만약에 혼자 했다 그랬으면 중간에 어, 그냥
0: 많이 그만두셨죠. 주위에 하셨던 분들이
2: 네.
0: 많이 그만두셨죠.
1: 실제로
2: 그런 분들 네. 많아요.
0: 맞아요.
2: 그러면 이렇게 네. 뭐 한옥에서도 듣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고
0: 네.
2: 어디서나 듣기에 좋은 음악이잖아요.
0: 그렇죠.
2: 이렇게 가다가 그러면 어? 대금이 누나 하고 알아보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한 25만이면은 그럴만한데.
0: 그 제가 일단 옷을 안 입고 있으면 못 네. 알아보세요.
1: 제가 한복을
0: 한복과 헤어 메이크업 그다음에 악기까지 들고 있어야만 알아보세요.
2: 아~ 네,
0: 그래서 이렇게 일상복을 입고 있으면 어, 저 대금이 누나예요 해도 에휴 내가 구독자인데 거짓말하지 말라고.
2: 아니야 맞다는데 아니야.
0: 아니 내가 구독자라니까. 그러신 분들이 계시고
2: 네.
0: 그다음에 제가 막 촬영을 하고 있어도
2: 네.
0: 좀 이렇게 제가 무서워 보이나 봐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혹시 누구세요? 그런 식으로 주위에 계신 분한테 물어보거나
2: 예,
0: 예.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고 저한테 직접적으로 오, 혹시 대금이 누나 아니세요? 하시는 분들은 사실 여태까지 한 명도 안 계셨어요.
2: 아 그래요?
0: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저를
2: 그렇지.
0: 평소에
1: 자유로우시니까
0: 예. 예. 그렇죠.
2: 모드 전환이 네. 편안하잖아요.
0: 그렇죠.
2: 아이는 몇 살인가요?
0: 아 지금 13개월 됐습니다. 너무 이쁘죠.
2: 이제 갓 돌 지났구나.
1: 지금 누가 봐요? 지금?
0: 네, 지금 어머니께서 봐주고
1: 아,
0: 계십니다.
1: 아,
0: 네.
1: 지금 그래.
2: 어떻게 육돌이는 잘 육아 도와줍니까?
0: 아, 육돌이가 아주 네. 온 몸을 불살라서 이제 아기를 놀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2: 기가 막히네요.
0: 딸인데 약간 남자아이처럼 네, 막 어디 타고 올라가는 거 좋아하고 네, 웬만한 그 바운스로는 애가 이렇게 감을 못 느껴요. 이렇게 좀 크게 이렇게 놀아줘야지 좋아합니다.
1: 누나 뭐 공연이랄지 앨범 소식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0: 네, 아직까지는 없고 제가 8월 29일에 처음으로 이제 마스터 클래스를 준비했습니다.
2: 그렇더라고요.
0: 네,
2: 대금이 누나와 함께하는 정학대금 실전 마스터 클래스.
0: 네, 그게 딱 하루짜리 프로그램인데
2: 예.
0: 이미 기존으로 대금을 연주하시던 분들이 뭔가 아, 2% 부족한데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2: 네.
0: 이제 그런 2%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제 어느 정도 대금을 연주하시는 분들께 이제 이런 테크닉이라든가 또는 이제 오선보로 보는 게 대금하시는 분들은 익숙치 않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2: 네.
0: 이런 것도 좀 도움을 드리는 클래스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이거는 오프라인에서 하나 보네요.
0: 네, 이건 맞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직접 대면을 해서 궁금한 것들도 많이 물어봐 주셔도 되고요. 아직도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와, 정말 열심히 뭔가를 하시는 것 같아.
2: 네.
1: 대금으로.
0: 네,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네 항상 아쉬움이 있습니다.
2: 그래요? 어떤 아쉬움? 뭔가 더 하고 싶은 게 있으십니까?
0: 사실은 제가 앨범을 작년에서 올해 계속 작곡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0: 작곡을
1: 하려고 준비했는데 너무 행복하면 작곡이 안 되더라고요.
0: 아 맞아 그 얘기가 알아요. 있어요.
1: 네. 네. 너무 행복할까? 아 내가 멜로디가 이게 행복한 멜로디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네. 대금으로 하니까 너무 슬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작곡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2: 혹시 그게 출산과도 연관이 있을까요?
0: 있겠죠.
1: 네, 저는 살면서 네. 그러니까 내가 언제가 가장 행복했지 그러면서 회상하는 때가 사실은 없었어요.
0: 네.
1: 오늘이 가장 행복했고 내일이 더 행복할 거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요즘은 내가 나중에 가장 행복했던 때를 회상한다면 오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어요.
2: 와, 저도 어. 그랬거든요. 애 키우면서.
1: 어, 왜 과거 영희시죠?
2: 아니요, 아니, 진짜예요.
1: 아니 현재도 키우고 계시잖아요.
2: 그러긴 한데 그 어렸을 때.
1: 아, 맞아요.
2: 예, 그러니까 약간 어색함, 새로움
1: 어, 그렇죠.
2: 이런 게 남아 있을 때.
1: 정말 네. 정말 새로운 세계인 것 같아요.
2: 맞아요, 맞아요.
1: 내가 몰랐던 것을 너무 많이 알게 되는 아, 아주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2: 네.
0: 네.
2: 게다가 또 육돌이가 잘해주니까
1: 아, 그렇죠 저희 네. 어머님께서도 또 너무 소구를 많이 해주시고 이제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이렇게 나와서 또 일을 할 수 있고 네. 네.
0: 지금 같이 보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어머님이
1: 아마 까먹으셨을걸요
2: 애 볼 때는
0: 그치
2: 정신없어
0: 오빠
1: 그렇죠
0: 아.
2: 자 오랜만에 한 4년 만인가요 이렇게 네. 오랜만에 와주셔가지고 또 멋진 연주 좋은 음악 들려주셨어요
1: 네.
2: 오늘 어떠셨습니까 또 오랜만에 국악방송 나들이었잖아요 네. 소감도 네. 한번 여쭤볼게요
1: 네. 오랜만인데 저를 잊지 않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게 네. 또 이게 사실 행복도 하지만 내가 잊혀질까 두려운 것도 있는데 그치. 그때 이렇게 불러주셔서 또 너무 반가웠고 네. 그리고 이 코너가 조금 제가 더 연주도 많이 하고 말도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2: 맞아요.
1: 그래서 더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0: 오늘 뭐 못하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못하신 말씀?
1: 어, 뭐 이렇게 딱 하라고 그러면 생각은 안 나는데 네. 저 여기서 2시간 떠들려고 하면 떠들 수 있을 거예요.
0: 그러면 저희
2: 다음 이제 프로그램 넘어가야 돼가지고요.
0: 네, 저희 네. 이제 집에 갈 거니까 여기서.
2: 근데 오늘 네. 또 소통하니까 좋으셨죠?
1: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0: 저도
1: 네.
0: 재밌었어요, 진짜.
1: 네.
0: 그리고 진짜 뭐 이런 곡도 해주세요, 저런 곡도 해주세요, 이런 신청곡들도 들어오죠.
1: 네, 네, 네, 그렇죠. 어,
0: 그러면 또 준비해서 또 해주시고.
1: 네, 또 그런 즐거움이 있죠. 이게 누군가가 맞아요. 저한테 원하는 게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큰 기쁨인 것 같아요.
0: 감사한 거.
2: 네. 네. 오늘 진짜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대금이 누나 앞으로도 또 폭발적으로 네. 구독자도 늘고 멋진 음악들 작고 꼭 하시길
1: 네.
2: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2: 자, 대금이 누나 김지연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네. 자, 여러분들도 또 대금이 누나 검색하셔가지고 네. 좋은 음악들 많이 감상해 주시면 좋겠네요.
0: 야, 진짜 열심히 하시네. 의상도 다 달라 지금 보니까.
2: 네. 이제 들어가서 보셨어요? 방송 전에 봐야지.
0: 봤어, 봤어 이제.
2: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0: 자, 이번 주 지나면 조금 꺾일 거라고 하네요. 이 무더위가 좀 네.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2: 네. 네.
0: 여러분들 아무튼 온열 질환 예방 잘 하시길 바라고요. 주말도 즐겁게 행복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봉희 씨도 잘 다녀오세요.
2: 예, 성화 씨 재밌게 노세요.
0: 알겠습니다. 지금은 파티 시대.
2: 파티의 상사대합니다. 다음 주에요.

대한민국 부자 1번지이자 충의의 고장, 그리고 악성 우룩의 탄신지인 경남 의령에서 제13회 의령 우룩 탄신 기념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9월 5일과 6일, 의령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초중 고등부와 대학부 일반부로 나뉘어 각각 가야금 기악과 가야금 병창 부문의 실력을 겨루게 되는데요. 참가 신청은 8월 10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고요. 자세한 대회 요강과 신청 방법은 의령군청 또는 가야금 병창 보존의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야금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0: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매년 여름, 잘못된 전기 사용으로 감전사고가 끊이질 않는데요. 작은 안전수칙들을 지켜 큰 사고가 나지 않게 주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물기가 있는 손으로는 전기 제품이나 콘센트를 만지지 말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제품을 꽂는 문어발식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또, 낡거나 손상된 전선은 미리 교체하고 물이 닿았던 콘센트나 차단기는 전문가의 점검을 받은 뒤 사용합니다. 욕실이나 다용도실처럼 습기가 많은 곳에서는 전기 사용에 더욱 신경 쓰고 비가 오거나 바닥에 물기가 있을 땐 실외 전기 작업은 피해주세요. 만약 감전사고가 발생했다면 다친 사람을 직접 손으로 만지지 말고 즉시 전원을 차단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왕입니다. 오늘이 가을이 들어온다는 입추입니다. 날씨가 입추가 됐다고 달력에서는 얘기하는데 나가보면 가을은 무슨 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아직 날씨도 덥고 지치는 건 매 똑같은데 입추라는 말 한마디가 주는 느낌이 왠지 이제 여름의 반환점을 다 돌았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이제 여름이 끝나간다는 희망도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덥고 지치는 여름 가운데에 입추가 있어서 이 마음의 위로가 더 되는 것 같고요. 이 여름도 끝이 난다는 희망과 조만간 만나게 될 선선한 가을 바람을 기대하면서 오늘 노래가 좋다 첫 곡은 일찍 가을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관산육마 추강이 준비했습니다. 김오라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김월하의 노래로 관산육마 추강이 보내드렸습니다. 입추는 사실 이제 입추라는 말 들으면서 이미 가을을 기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완연한 가을이 시작되는 절기라기보다는 다가올 계절을 준비하는 절기이죠. 그러니까 가을이 왔다라는 신호가 아니라 가을이 이제 올 거야라는 표지판에 가까운 그런 절기이지 않나 싶은데요. 입추 무렵은 농사로는 참 중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벼가 이삭을 틔우고 익어가는 시기이기도 하고 원체 이제 작물들이 무럭무럭 자라야 하는 시기다 보니까 벼 자라는 소리에 개가 짖는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 벼뿐만 아니라 우리도 무럭무럭 자라는 시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금요일 방송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홍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0: 하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분의 소리 듣습니다. 박송암 스님의 소리로 범패 화청 보내드립니다.
1: 지신을 정

못하며 처자 군서이 공하거니 황천길에 못 만나고 대장경에 공죽시색 반야경에는

청정하고 종일 탐심 언제 쉴고 재물 가져 걱정일세 죽음길에 노소인나 금원진 모도 소용없고 부귀빈천 돌고

내가 서산 나일 되었으니 밤이 되고 달 기운다 청춘 세월 웃지 말고 허송 세월 하지 마소 일천광음 지내가면 어린아이 청춘되고 잘나가네.

효성함도 염불이여, 일가 친척의 화목함도 염불이여, 처자 군속을 애호함.

보소 대명천지 밝은 날을 눈먼 소경이 어찌 볼꼬 지공무사 밝은 날은 높은 산에 먼저 덮고 대자대비 불보살은 정성시주를 먼저 보내 정성이면 지성이요 지성이면 감옥이

염불하면 불법이요 불법하면 요순인데 요순의당 문무주공 삼강오륜 팔조먹

풍락성에라 하는데는 승성남녀 존미기천을 물러나고 너도 나도 차별 없이 임의자재로 수영하며 수량이 무궁하야 무상쾌락 수영하며

이른 말산 불보살은 사막도에 빠진 중생 근전에는 도사시고 지옥도 중에 수고 중생 전도하는 도사시다 직심으로 염불하고 성심곤양 올리시면 선망부모 조상님 내 이고 등락 하옵시고 사로생전 부부금실 해로백년 하실 적에 하자손은 수명장수 부귀영화 계계성성 만대유전 하실 적에 보시하고 시중하에

나 지금부터 얘기하니까 잘 들어라. 약간 이런 기세가 있죠. 박성함스님의 소리로 범회 화청 함께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범어나 한문 한자로 된 이 설법이나 경전들을 일반 대중들이 알아듣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말로 쉽게 풀어서 이 경전을 노래하는 것을 화청이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박성함 스님의 소리는 귓가에 잘 와 닿는다라기보다는 예, 마음에 꽂힌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그런 성음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어지는 곡은 서도 산타령 중에서 앞산타령 준비했습니다. 유지숙 외 여러분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서도산 타령 중에서 앞산 타령 대목 들었습니다. 유지숙 외 여러분의 소리였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금요일 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우리 노래 잡학사전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노래와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노래 잡학사전, 오늘은 오가전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가전집은 김택수가 이선유 명창의 판소리 다섯 바탕 사설을 채록한 판소리 사설집입니다. 이 김택수는 판소리 애호가로 직접 판소리를 부르기도 했고요. 이선유 명창과 함께 계룡산 동학사에서 한 달, 경상남도 산청의 대원사에서 보름간 머물면서 사설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이 오가전집은 총 208쪽으로 되어 있는데요. 서울 대동인쇄소에서 인쇄를 해서 1933년 4월에 출판이 되었고요. 현재 전해지는 판소리 다섯 바탕이 모두 실려 있는데 적벽가는 화용도, 흥보가는 박타령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설의 경우 안일이와 소리를 구별해서 정리를 해놨는데요. 소리의 첫 사설을 따서 제목을 붙였고 제목 밑에는 작은 글씨로 장단을 표시해 놓은 것이 특징입니다. 장단과 안일이를 표기해서 펴낸 판소리 사설집은 이 책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오가전집은 명창 한 사람이 부르는 판소리 사설 다섯 바탕을 완전하게 채록한 최초의 창본이고요. 고째 판소리 연구의 중요한 자료입니다. 동편제 판소리의 사설과 장단 구성과 관련된 연구는 물론이고 고종 말기 판소리 연구에 귀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오가전집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선유 명창의 소리를 준비했는데요. 범피중류 대목을 이선유의 소리 한성준의 북장단으로 보내드립니다.

동안 소유하느라 나라 두고 삼상의 길이기는 한수로 돌아 인다 요령은 남은 소리

장사를 기내가니 아참은 간구도 없고 명나소는 바라보며 군삼년도 목중호 무량도 그도던가 진수를 건너 가니 격강우상열들은 망국간을 몰입해서 열롱한수울롱사 우정하리를 부르더라 서산강을 들어가니 오산은 신체비오 추순은 만종이라 반주고 전은 눈물을 입에 안을 뚫고 창원살기는 내는 홍등묘지 안겼구나 산호보 잘라이비는 자식 찾는

이선유의 소리, 한성준의 북장단으로 범피 중류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신쾌동 검은고 산조 중에서 중물이 대목 들어볼 텐데요. 신쾌동의 검은고 연주입니다.

신쾌동의 검은고 연주로 검은고 산조 중무리 대목을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남도민요 뱃노래 들어보실 텐데요. 신영희, 김미숙, 김하경, 성명희, 이주은, 한현석의 노래고요. 김청만의 장구, 원장현의 대금, 한세현의 피리, 박종선의 아쟁연주가 함께합니다. 들어보시죠.

신영희, 김미숙, 김하경, 성명희, 이준, 한현석의 노래, 그리고 김청만의 장구, 원장현의 대금, 한세연의 피리, 박종선의 아쟁 연주로 남도민요 뱃노래 함께 들었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금요일 방송 1부 끝곡 비나리 보내드릴 텐데요. 오늘은 이성호 명인의 소리로 준비했습니다. 아마 듣다 보면 참 구성지다라는 생각도 많이 드실 테고요. 이성호 명인의 비나리 스타일이 요즘 우리가 많이 듣는 이광수 명인의 비나리에도 참 많은 영향을 끼쳤구나. 이런 걸 또 비나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불가적인 불교의 어떤 창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노래인데요. 상당히 발산되는 에너지가 차분하면서도 담백한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성호의 소리, 김덕수의 장구, 길교계 북, 이윤구의 징, 김봉만의 꽹과리 연주로 비나리 1부 끝곡으로 보내드리고요. 저는 음악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판소리를 좋아하시나요? 판소리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고요? 느긋하고 나른한 주말 저녁 6시부터 2시간 판소리 연구에 최선을 다해온 저 최혜진의 다정하고 유쾌한 소리길 안내와 함께 판소리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얼씨구! 좋다!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최판사에서 만나요.

앵그마, 너 귀신들 한번 해라. 어른이 불렁나 아이가 불렁나 대담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해라. 이따 밥 줄게.

0: 만개가 놀고 갈까. 아이고 나 들어오셨다.
1: 누구십니까?
0: 너희 할아버지가 들어오셨다.
1: 아유 잘 들어오셨소. 근데 어디로 들어오셨소?
0: 개구멍으로. 일상의 출입문은 개구멍인데 정월이라 돼버렸나 이날은 물것 깬다고 누룽밥 한 숟갈 안 주고 웬쟁일 굶기는구나.
1: 그럼 배고파서 살갔어?
0: 아이 그러니까 죽었지. 아이고 나 또 들어오셨다.
1: 이번엔 또 누구십니까?
0: 이번에는 너희 할머니가 들어오셨다.
1: 아이고 잘 들어오셨수.
0: 살아생전 같고 사후 영천 같고 내가 살아생전 같으면은 오동지 섯달 설한풍이 어디 갔다 오면은 맨발로 뛰어나 나를 반기련만 죽어서 길 갈라서니까 아무 소용없구나. 아이고 서러 아이고 서러 아이고 서러. 근데 얘야
1: 예.
0: 내가 살았을 적에 말이야 저기 시장통에 가면 반찬 가게가 무섭고 집안에 들면 장독대가 무섭고 하지만 두 왼수의 자식은 여럿이라 가만히 못 있고 여기저기 돌아댕기다가 올가미에 목이 걸려 아이고. 된장 두루마기를 들쳐 입고 청파 번거지를 뒤집어 쓰고 아 이거 저승문터에 끌려왔으니 어찌하니 서러우랴. 아이고 아이고 서러 아이고 서러 아이고. 근데 얘야 우리 애들 다 어디 갔냐?
1: 그래 자식들은 얼마나 두었어?
0: 많이 두었지. 얼룩이 바둑이 흰둥이 노랭이 검둥이 아르롱이 다르롱이 구박다리 호박개.
1: 아이고 많이 두드셨어.
0: 여러 남매 두었지.
1: 근데 어째수?
0: 우리 주인이 서른 양에 다 팔아먹었어.
1: 아유 너무 싸게 팔았어.
0: 아이 그러니까 개값이지. 근데 내가 한참 뒤떨더니 목

0: 두 말로 그런데 너희들이 말이야 내가 이렇게 왔다 가는 길에 정성이 이렇게 소홀할 것 같으면 내가 재수를 모질인 숟갈로 다 박박 다 긁어갈 것이다.
1: 아이고 그 무슨 망년된 말씀을 그렇게 하시오.
0: 그러나 그럴 리가 있겠느냐. 내가 왔다 가는 길에 우리 자손들 부귀광명 누려주고 재수 소망 생겨주고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허신들 잘 되시라고 모진액기 관제구설 다 거두먹어마.
2: 재담 소리죠. 개넋두리 들었습니다. 백영춘 최영숙의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금요일 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신고산 타령, 본조 신고산 타령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김란홍의 소리 그리고 퉁소 연주를 통해서 듣는 애원성을 동선본의 퉁소외 여러분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0: 신고사한 타령을 김난홍의 소리, 퉁소 연주, 애원성을 동선본의 퉁소 연주 외에 여러분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변강쇠 타령인데요. 서도식 판소리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박기종의 소리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1: 각설하고 사설이 무엇인고 하니 천하의 잡놈 변강쇠 타령이라는 것이었다. 강수 거등을 보라이기면 저 강수 거등을

한데 흉허물 떨기. 이렇게 변강세란 놈의 심술이 아주 짓궂고 고약했댔습니다. 그러나 그의 색시는 천하의 절색이라 하루 종일 두양주 얼싸 안고 놀이타령만 한 것이었다.

사랑아. 언제나 이렇게 팔자 좋은 둥둥타령만 하다 보니 어느 날 변강소란 놈의 집에 아궁이에 뗄 나무가 떨어졌던 것이었다. 그러나 때는 바로 어느 때냐 하면 윤동지의 딸 고풍설안에 뗄 나무가 떨어졌으니 제 아무리 천하 잡는 변강세라 한들 별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없이 산으로 나무를 가는 것이었다.

산을 넘고 저 산을 넘어 감돌아들고 되돌아들어 원근 산천을 바라다 보니 오색 초목이 무서워.

남구여 충신이 죽어서 솔랑구라. 원사는 척척 근사는 중중 기암은 절벽에 녹수는 잔잔 이 골물 출렁 저 골물 출렁 열에 열골물 합수쳐서

보다 백구편편은 강산비요 장성낙낙은 벽생도라. 이렇게 나무의 종류도 많고 산수는 말할 수 없이 절경인데 막상 뗄나무를 하려고 보니 나뭇감이 눈에 뜨이지 않았습니다. 그려 사모팔방으로 하루 종일 이산저산을 돌아만 다니다가 빈지게를 진 채로 들길로 내려오다 보니 신장로 길가에 마침 큰 장성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겠다. 에라 저놈의 장성이나 패다 떼야겠다 하고 그놈의 장성을 파가지고 와서 아궁에 불을 뜨듯이 떼고 하루 종일 마누라 끼고 둥둥타령만 해야 되는 것이었다. 아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놈의 장성이 자기가 자라날 때와 변강산의 아궁 귀신이 될 때를 비교하니 너무도 억울해서 자기 자탄 탄식을 하는 것이었다.

따지 반다지 자개함농에 칠보화관을 다 담아놓고 온갖 사랑을 다 받는데 연애 팔자는 웬 팔자로 산중 없.

아웃동은 잘라라 개박궁 파고 아랫동 잘라라 절구통 파고 가운데 동으로 장성을 만들어 대놈의 하랩이 몽상처럼 몽간 후에 부처로다 둥근판 생김새 열두자 귀에 팔자에 없는 사모풍대로 거린 오중에 홀로 섰으니 다리가 있으니 도망을 가랴 입이 있으니 말을 하랴 죽도 살도 못하고 빈바람 속에 홀로 웃어서 온갖 고풍을 다 겪다가

0: 아군 귀신이 된 말이냐.
1: 박기종의 소리로 변강쇠 타령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금요일 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음악, 오늘은 해녀 노 젓는 소리를 준비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해녀를 잠녀 또는 잠수라고 하고요. 해녀들이 바다에 들어가서 전복 같은 해산물을 따는 것을 물질이라고 합니다. 해녀들은 가까운 바다에서 물질을 하기도 하지만 멀리 배를 타고 나가서 하는 뱃물질도 하는데요. 이 뱃물질을 하러 갈 때 해녀들이 노를 저으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해녀 노 젓는 소리입니다. 아마 일반적으로는 이어도 사나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한 사람이 선창을 하면 여러 사람들이 후렴을 받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북제주군 구좌읍의 해녀 노 젓는 소리를 준비했는데요. 노랫말을 보면 요왕이라는 말이 있는데 용왕을 뜻하고요. 해녀들이 바다에 들어가는 모습도 노랫말에 담겨 있습니다. 두렁박, 그러니까 물질을 할 때 바다에 띄워놓는 태왁을 가슴에 안고 유리 안경 이마에 걸고 장도 비창 구불에 차고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이 비창은 전복을 채취할 때 사용하는 날카로운 막대 모양의 도구고요. 장도는 칼을 뜻합니다. 그리고 구불에 차고에서 구불은 엉덩이라고 하네요. 노래 중간중간에 쳐라 쳐라라는 가사도 등장하는데요. 선소리꾼이 분위기를 환기해서 다시 힘을 모으기 위해 부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김경성 외에 여러분의 소리로 제주도 노 젓는 노래, 노 젓는 소리 보내드립니다.

0: 한창손에
1: 한창손에
0: 비창심아
1: 비창심아
0: 헌질두지
1: 헌질두지
0: 들어간 문화
1: 들어간 문화
0: 저싱도가
1: 저싱도가
0: 분명하다
1: 분명하다
0: 이어도 사나
1: 이어도 사나
0: 쳐라 쳐라
1: 쳐라 쳐라
0: 한목지어
1: 한목지어
0: 어서나 가자
1: 어서나 가자
0: 이어도

0: 저사
1: 저사 저사
0: 앞을 사자
1: 앞을 사자
0: 이어도 사나
1: 이어도 사나
0: 가민가고
1: 가도 사나
0: 말면 말지
1: 말면 사지
0: 초신을 신고
1: 저도 사나
0: 시집을 가리
1: 이어도 사나
0: 이어도 사나
1: 이어도 사나
0: 저라 저라
1: 저라 저라
0: 잘도 한다
1: 잘도 한다
0: 이어도 사나
1: 이어도 사나
0: 요네 산천
1: 요네 산천
0: 부러지면
1: 부러지면
0: 선을 곧디
1: 선을 곧디
0: 고둔 남이
1: 고둔 남이
0: 없을 사냐
1: 없을 사냐
0: 요네 홀모
1: 요네 홀모
0: 부러지면
1: 부러지면
0: 부산항고에
1: 부산항고
0: 철도병원
1: 철도병원
0: 없질서냐
1: 없질서냐
0: 요밴들에
1: 요밴들에
0: 끊어지면
1: 부산항고에
0: 남중전이
1: 남중전이
0: 없질서냐
1: 없질서냐
0: 이어도 사나
1: 이어도 사나
0: 저라 저라
1: 저라 저라
0: 넘어야 간다
1: 넘어야

0: 간다.
1: 넘어야 간다.
0: 한목을 지어.
1: 한목 지어.
0: 넘줄 내가.
1: 넘줄 내가.
0: 아니로구나.
1: 아니로구나.
0: 이어도 사나.

0: 이어도 사나
1: 이어도 사나
0: 쳐라 쳐
1: 쳐라 쳐
0: 잘도 나 간다
1: 잘도 간다
0: 이어도 사나
1: 이어도 사나
0: 이어사
1: 이어도 사
0: 요네 그때 파령말소 원서 중에 돌던네요 이어도 사나
1: 이어도 사나
0: 쳐라 쳐라
1: 쳐라 쳐라
0: 넘어나 간다
1: 넘어나

0: 나오네.
1: 살려 나오네.
0: 이어도 사나.
1: 이어도 사나.
0: 저라 저라.
1: 저라 저라.
0: 머를 머루. 헌머를 써.

0: 요물질해요.
1: 요물질해요.
0: 정든이에 임술갑에 따라간다.
1: 따라간다.
0: 이어도 사나.
1: 이어도 사나.
0: 저라 저라.
1: 저라.

0: 뚝딸러게
1: 뚝딸러게
0: 희연아 줍서
1: 희연아 줍서
0: 희여 차라
1: 희여 차라
0: 차라 차
1: 차라 차
2: 제주에 노 젓는 소리 들었습니다. 김경성 외에 여러분의 소리였습니다. 사실 그 요즘처럼 막 큰 배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노 젓으면서 나가면 왠지 사지로 내몰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사지로 내몰리는 느낌을 살기 위해서 감수해야 할 때의 그 아이러니라고 해야 될까요? 같은 섬사람으로서. 그런 게 좀 느껴지는데 이게 참 역설적인 노래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나가면서 사실 노랫말이나 어떤 환경을 모르고 그러니까 외국분들이 이 노래를 듣는다면 뭔가 축제 행진하면서 부르는 노래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고향되어 있고 예, 상당히 그 이렇게 흥분되어 있는 예, 그런 노래인데 뭔가 이게 같이 가기 때문에 생기는 힘이 아니었을까? 예, 지난번에 그 선풍기 말씀드리면서 한번 얘기했었는데 시원했던 게 아니라 시원해야만 했던 순간이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때도 힘이 나서가 아니라 힘을 내야만 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의 노래가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어지는 곡은 남도민요 금강산 타령 동백 타령을 이어서 들을 텐데요. 국립민속국악원 연주단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0: 남도민요 금강산 타령과 동백 타령을 이어서 들었습니다. 오늘은 연주곡으로 보내드렸는데요. 국립민속국악원 연주단의 연주였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방송 끝곡은 그리운 분들의 노래입니다. 춘향가 중 어사와 춘향모 상봉 대목을 강준섭, 김혜선 두 분의 소리로 보내드릴 텐데요. 특히나 두 분이 이제 평생을 함께한 부부지간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적극적인 어떤 그 서로의 그 연기, 표현 막 이런 것보다는 은근한 멋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고요. 특히나 강준섭 명인이 연기하는 그 이몽룡, 어사는 터프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새로운 어떤 그 모델을 제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재담과 연기와 소리로 일생을 하셨던 분들이라 이 듣기만 해도 그 상황이 그려지는 것 같은데요. 이 강준섭, 김혜선의 소리 그리고 광문환의 북장단으로 춘향가 중 어사와 춘향모 상봉 대목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1: 굿디아이오 춘향고문이노
2: 하이
1: 향단지들 합사

0: 예, 법정시 찰띠라고 하나님 전에다 촉수르른다.
1: 피난이다 피난.

0: 향단지 거둥을 보아라.
1: 할 좋지.
0: 향단지도 부엌으로 들어가서 증과수를 갈아들고 저도 갈지 빠져놓고

0: 헐씨구나 좋다.
1: 내가 우리 선영떡으로 과거한 줄 알았더니 어이. 여기 와 보니 우리 장모 향당이더기로구나. 그래. 내가 요모나 요꼴로 들어갔다가 우리 장모가 어찌 사는지 나를 보면 어이. 상투를 막 잡아 뜯을 것이고 나를 막 묻어 뜯을 것이라. 아, 차려보고 한번 소개보고 들어가는디 여봐라 여봐라 여봐라 그 아무도 없느냐. 길가로 가는 거리 배가 고파 밥 한 술 먹고 가겠다고 여쭈어라.
2: 아이고 향단아, 너그 아가씨 생목숨이 끊어질라고 그러는지 성주조항에 팔뚝을 하는지 아 어떤 놈이 술 다 벅쳐먹고 장마통에 토단문을 질서나 하는거나. 네가 어디 한번 나가보고 오너라. 아니 여보세요, 그 누구를 찾으러 오셨어요?
1: 오늘 나는 잠깐 지내가는 거린인데 너그 마님이 좀 보고 싶어서 찾아왔으니 안에 계시거들랑 잠깐 나왔다 가시라고 여쭈어라.
2: 마나님, 어떤 칠가른 그르지가 마나님 잠깐 보자고 여쭈래요. 향단아, 내가 이 정황에 나가겠느냐. 네가 나가서 우리 마나님 안 계신다고 살짝 따서 보내라. 여보세요, 우리 마나님 안방에 계신미서 안 계신다고 살짝 따서 보내래요.
1: 심부로 만나 잘한다. 살짝 따서 보내라는 말까지 다 들었다고 기어이 좀 나오시라고 여쭈어라.
2: 마나님, 그분이 벽같아서 따라할 말까지 다 들었다고 마나님 보고 꼭 나오시래요. 아이고 이 자식아, 내가 이 정황에 나가겠느냐. 네가 나가서 우리 마나님이 뭐 꼭 못 나오신다고 와서 여쭈어라. 여보세요, 우리 마나님 꼭 못 나오신대요. 허허.

0: 꼭 좀 보고 가겠다고 여쭈어라.
1: 마나님, 그분이 꼭 마나님을 보고 가자고 여쭈래요. 야, 이 녀석아, 그러면 네가 나가서 그 사람 성질 이상하다고 여쭈어라. 여보세요, 우리 마나님이 당신 보고 성질이 이상하다고 여쭈래요.
0: 그럴 것이다. 내 성질은 아버지 어머니 날 때부터 팔자 소가이라 다시 뜯어 고칠 수가 없다고 여쭈어라.
1: 아이고 마나님, 그 사람 성격은 팔자소가 아니라 뜯어 건칠 수가 없다니 꼭 좀 보재요. 야 이년아, 팔자소가 아니라 뜯어 건칠 수가 없으면 문 밖에서 죽든지 사든지 우리 마나님은 모르신다고 와서 여쭈어라. 여보세요, 우리 마나님이 당신 보고 문 밖에서 죽든지 사든지 모르신대요.
0: 그럴 것이다. 내가 죽는 것은 괜찮다. 하나 없는 성세, 내일 아침에 너그 초상 칠일이 걱정이고, 만약에 내가 죽어도 대문 밖간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대님 안방에 떡 들어와서 너그 마님 방에 들어가서 요 딱 깔아놓고 테이프 굽고 코 골고 이빨 갈고 배아지 굽고 발 떨고 방구 끼고 죽는다고 내일 아침에 송장 안 지내려면 빨리 나오시라고 여쭈어라.
1: 아이고 마나님, 그 사람이 죽어도 대문 밖에서 죽는 게 아니고 마나님 안방에서 죽는데요. 그러니까 어서 나가보세요. 아이고 양다나, 너는 어서 들어가거라. 내 집 온 손님은 내가 찾아볼란다. 가, 네가 날 찾나. 네가 날 찾아. 날 찾으리. 그것만은 네가 날 찾나. 저거리나 알심 없는 저거리, 눈치 모르는 저거리.

0: 망령
1: 좋다
0: 허헌 늙은이 망령 경세우결 헌디 자네 못제가 고래요 새가 신도배 건지 백벌이 모두 산경에 대야 자네 이제 모두 말아주세요 내가 왔네 흙을 흙을 흙을 흙을 흙을 흙을 흙을 흙을 흙을 흙을 흙을 흙을 흙을 흙을 흙을 흙을 흙을 흙을 흙을 흙을 흙을 흙을 흙을 흙을 흙을 흙을 흙을 흙을 흙을 흙을 흙을 흙을 흙을 흙을 흙을 흙을 흙을 흙을 흙을 흙을 흙을 흙을 흙을 흙을 흙을 흙을 흙을 흙을 흙을 흙을 흙을 흙을 흙을 흙을 흙을 흙을 흙을 흙을 흙을 흙을 흙을 흙을 흙을 흙을 흙을 흙을 흙을 흙을 흙을 흙을 흙을 흙을 흙을 흙을 흙을 흙을 흙을 흙을 흙을 흙을 흙을 흙을 흙을 흙을 흙을 흙을 흙을 흙을 흙을 흙을 흙을 흙을 흙을 흙을 흙을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

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청년 예술가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무대 위에서 꽃을 피우는 시간. 국립정동극장의 대표 인큐베이팅 사업 청춘만발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아 오는 8월 11일부터 21일까지 국립정동극장 3실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청춘만발은요, 전통 공연 예술 분야의 청년 예술가들에게 첫 창작의 무대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국립정동극장의 대표 사업인데요. 2017년 시작 이후 지금까지 87개 팀 386명의 신진 예술가를 발굴하며 전통 예술의 새로운 얼굴들을 꾸준히 소개해왔습니다. 특히 단순히 순위를 가리는 경연이 아니라 현대무용과 차진엽과 연출가 정진세, 검은고 연주자 박우재 등 공연예술계 전문가들이 참가팀과 1대1 멘토링을 진행하며 작품의 완성도를 함께 높인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올해 본 경연에는요, 모스, 하머, 포짓, 김혜윤, 가버나움, 저스트 소 스토리, 아트 프로젝트 진까지 모두 8개 팀이 무대에 오르는데요. 또 10주년을 기념해 8월 10일 특별 공연도 마련됐는데요. 역대 수상팀인 첼로 가야금, 헤이스트링, 그루브 엔드가 다시 무대에 올라 대표작을 새롭게 선보이며 축제의 시작을 알립니다. 전통이 오늘의 감각과 만나 어떤 모습으로 피어날지 청춘 만발에서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는 8월 12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선 해금 연주자 김연희의 해금 풍류 6, 김영재류 해금 산조가 펼쳐집니다. 해금의 깊은 울림으로 한 시간여의 긴 산조를 온전히 만날 수 있는 무대인데요.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수석이자 서울시 무형유산 사면육각 이수자인 김연희 연주자는 전통의 깊이를 바탕으로 현대적인 감각까지 아우르며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해금 연주자입니다. 이번 무대에서 선보이는 김영재류 해금 산조는 현존하는 해금 산조 네 유파 가운데에서도 변화가 가장 풍부한 산조로 손꼽히는데요. 진양조에서 시작해 중모리와 중중모리, 엄모리, 자진모리, 단모리까지 이어지는 긴 호흡 속에서 느림과 빠름, 고요함과 역동성이 끊임없이 교차하며 다채로운 매력을 들려줍니다. 이번 공연은 단순히 뛰어난 기교를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산조에 담긴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무대로 마련됐는데요. 전통의 어법은 그대로 지키면서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감성을 담아낸 살아있는 산조의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장구반주엔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곡법 이수자 이민영이 함께하며 해금과 장구가 만들어내는 깊은 호흡으로 한여름밤 풍류의 멋을 전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국립국악원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자세한 공연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화성시 반석 아트홀에선 화성시 예술단 기획 공연 화음 3, 화성의 음악, 화성을 연주하다가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도시도 저마다의 소리를 품고 있다는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바다와 들판의 바람소리, 오랜 역사가 스며있는 문화유산,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이면 하나의 도시만의 음악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번 공연은 바로 도시 화성이 품고 있는 풍경과 시간,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국악관현악으로 풀어낸 특별한 무대입니다. 이번 공연은 화성시 국악단이 연주하고 예술감독 겸 지휘는 김연섭이 맡았습니다. 여기에 김보연과 임준희, 이기숙, 이예진 등 7명의 작곡가가 참여해 저마다의 시선으로 화성을 음악으로 그려냈는데요. 무대에선 화성 빛으로 지은 봄의 행차, 파도의 유희를 비롯해 모두 7편의 창작 국악관현악 작품이 이어집니다. 자세한 공연 정보는 화성시 문화관광재단

입추에 여지가 없다는 말. 여기 쓰인 입추는 한자로 설입의 송곳추, 즉 송곳처럼 가느다란 침 하나 세울 틈 없이 사람들이 꽉 들어찬 상황을 얘기하죠. 오늘은 송곳 말고 가을이 일어선다는 입추지만요. 아직 빽빽한 여름 기운이 송곳만큼의 가을도 끼어들 여지를 안 주는 것 같죠. 그야말로 입추의 여지가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입추 절기가 지나고 나면 거짓말처럼 서서히 가을이 다가온다는 것 우리님이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아직은 달력에만 존재감을 드러냈지만 가을 추자만으로도 벌써 반갑고 기대되네요.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뮤르의 연주로 다시 가을 들으면서 8월 7일 금요일 맛있는 라디오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이 절기상 입추이긴 한데 정말 입추의 여지가 없다는 말이 다른 의미로 와닿는 날씨죠. 근데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입추절기는 원래 말복 전에 찾아오니까요. 아직 삼복더위가 한창일 때 되게 용감하게 가을 추자를 달력 위에 들이미는 느낌이죠. 하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절기가 결국은 말이 되더라는 걸 지나고 나면 알게 되니까요. 해마다 더위에 가장 지쳐있을 때 찾아오는 입추는 그 두 글자를 희망의 끈으로 잡고 남은 여름을 잘 견디라는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오늘의 더위를 견디고 만나와 함께하고 계신지 입추를 맞이하는 여러분의 이야기도 문자냉빙고에 시원하게 저장해 주세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나 덩덕궁앱 사연쓰기 이용하시면 됩니다. 김효영의 생황, 신동일의 오르간 연주로 함께합니다. 섬집 아기.

김효영의 생황, 신동일의 오르간 연주로 섬지박이 듣고 왔습니다. 다음 주에 막을 올리는 전주 세계 소리 축제에 우리 만나 가족 여러분 초대하고 있습니다.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펼쳐지는 축제 가운데 올해 대표 프로그램인 판소리 다섯 바탕 중 한 무대에 여러분을 초대하는데요. 바로 왕기성 명창의 적벽가 무대입니다. 객석과 무대의 경계를 최소화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박봉술제 적벽가 눈대목을 왕기성 명창의 소리와 조용한 명고의 북장단으로 만날 수 있는 공연이고요. 판소리 무대에 신명나는 잔치를 더해줄 팀으로 예인협회 인천지가 전통연희의 역동적인 멋과 줄놀음의 짜릿한 기회를 한데 모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8월 15일 토요일 오후 3시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모악당에서 펼쳐지는 이 공연 초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공연이라고 말머리 달고 성함을 적어서 신청해 주세요. 오늘 방송 마치기 전까지만 신청받고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하겠습니다.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금요일 1부에는 이렇게 들어봄이 어떠한가부터 보미의 모멘트, 봄디의 테이스트까지 다양한 음악들을 여유롭게 들어볼 수 있는 코너들이 마련되고요. 2부에는 지난 한 주간 여러분께서 미리 채워주신 사연과 신청곡 문자는 빙고에서 싱싱하게 꺼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맛있는 라디오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푸짐한 선물도 마련되어 있는 거 아시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버움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잔류 세제 걱정 없는 순한 고집 강청에서 친환경 비누 세트.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왕기석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추억.

이렇게 들어봄이 어떠한가? 말복도 지나기 전에 찾아오는 입춘은 많이 섣부른 감이 있지만 그래도 일단 절기가 가을로 접어들면 날씨보다 먼저 바뀌는 것들이 있죠. 가을은 예로부터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불려왔으니 선선한 날씨보다 먼저 하늘의 변화로부터 가을을 알아챌 수 있는데요. 유난히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을 떠올리면 함께 떠오르는 음악이 있습니다. 청청한 울림이 높고 맑은 가을 하늘과 닮은 음악. 청성곡으로 입추절기에 이렇게 들어봄이 어떠한가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주로 대금이나 단소독주로 연주되는 청성곡은 관악기의 맑은 음색을 나타내는 제목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알고 보면 우리 전통음악에서 청성은 옥타브 높은 소리를 뜻하는 전문 용어인데요. 사실 청성곡은 짧게 줄인 애칭 같은 제목이고 본래 이 곡의 공식 제목은 청성 자진한잎입니다. 이 청성 자진한잎은 가곡 중 태평가의 선율을 2도 높인 후 다시 옥타브 위로 올려 잔가락을 더하거나 특정한 음을 길게 느리는 방식으로 변주한 곡인데요. 자진한잎이라는 게 가곡의 옛 이름인 삭대엽을 우리말로 풀어 쓴 것이고요. 여기에 옥타브 높인 소리를 뜻하는 청성이 붙었으니 청성자진한잎이라는 제목에는 가곡의 한 악곡을 옥타브 높게 변주한 이 곡의 탄생 원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죠. 맑아서 더 높게 보이는 가을 하늘처럼 높아서 더 맑게 들리는 청성의 울림. 박용호의 대금 녹주로 청성자진한잎 만나보겠습니다.

박용호의 대금 연주로 청성 자진한 입 듣고 왔습니다. 사실 이 곡의 탄생 원리를 전혀 모른 채 들어도 가을 하늘과 닮은 음악이라는 말에 다들 공감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자로 맑을 청에 소리 성을 쓴 청성이 그냥 맑은 소리를 뜻하는 말이 아니라 옥타브 높은 소리를 뜻하는 전문 용어라는 것. 게다가 맑을 청자는 푸를 청자 앞에 삼수변을 붙인 거니까요. 높고 맑고 푸른 가을 하늘과 이 청성곡의 어울림이 그냥 느낌적인 느낌만이 아니라 필연적인 운명이었던 것 같죠. 알고 보면 이 곡도 가곡의 한 곡을 변주해서 만들어진 곡이었지만요. 그렇게 탄생한

곡이 또 하나의 전통이 돼서 이 시대 음악가들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영감을 주고 있는데요. 독특하게도 태교 음악과 성장기 유아를 위한 음악에 이 청송곡을 접목시킨 곡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한 음악을 모토로 설립된 음악 레이블 비타민4U에서 에듀뮤직 프로젝트로 첫 선을 보인 음반 울 아기를 위한 국악 비타민에 수록된 곡인데요. 40초가 채안 되는 짧은 곡이라 마치 인트로 같은 느낌으로 먼저 띄워드리고요. 바로 이어드릴 곡은 대금 연주가 신주희의 대금 클래식을 만나다 앨범에 수록된 청선곡입니다. 두곡 이어서 만나보시죠.

신주희의 대금 연주로 청성곡 들었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국악 비타민의 연주로 청성곡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청성곡은 장구 반주조차 없이 단 하나의 관악기로 연주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여러 악기들의 음색과 만난 청성곡은 또 새로운 느낌이죠. 전통적으로는 대금뿐만 아니라 단소 독주로도 자주 만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단소로 연주하는 청성곡에 또 새로운 옷을 입힌 곡을 준비했습니다. 오병옥의 평화로운 날이라는 곡인데요. 이 청성곡이 원래 가곡 태평가에서 변주된 곡인 만큼 평화로운 날이라는 제목도 딱이죠. 이 곡에 이어 대금 연주가 이명훈이 직접 작곡과 편곡을 하고 박경소의 가야금 외 여러 악기와 함께 연주한 청성곡까지 두 곡 이어 만나보겠습니다.

이명훈의 작곡과 대금, 박경수의 가야금 연주로 청성곡 들었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차승엽 편곡, 오병욱의 단소 연주로 평화로운 날 청성곡이었습니다. 하나의 전통음악으로부터 가지를 뻗어나가듯 다양한 음악들 엮어서 들려드리는 이렇게 들어봄이 어떠한가 시즌2. 오늘은 높고 맑고 푸른 가을 하늘을 닮은 음악, 청성곡과 이 곡을 다양하게 재해석한 음악들 함께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충훈의 블루펄스 청성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블루펄스, 푸른 맥박이라는 뜻으로 붙인 제목인데요. 한민족의 푸른 숨결을 현대의 맥박으로 되살려낸다는 의미라고 하고요. 전통 대금 연주곡의 정수인 청성곡의 그 맑고 푸른 선율을 케이팝의 리듬과 일렉트로닉 사운드로 재해석했다고 합니다. 이 곡 띄워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들어봄이 어떠한가는 마무리할게요.

봄이의 모멘트, 봄디의 테이스트. 인간 김보미의 어떤 순간에 와닿았던 음악을 만라의 DJ 봄디로서 여러분께 맛보여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들을 곡은요, 시원한 파도 소리가 인상적인 곡입니다. 이번 주 내내 믿을 수 없을 만큼의 더위가 기승을 부렸고요. 휴가도 절정인 시기였죠.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휴가는 남의 일인 분들 많으시죠. 저 역시 어디론가 시원한 곳으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요. 그러지 못해서 음악으로나마 아쉬움을 달래보려고 시원한 곡 가져왔습니다. 파도 소리로 시작되는 곡은 이미 바닷가에 온 듯한 느낌이 들고요. 이내 이어지는 훈의 서늘한 공명 소리는 시원함을 넘어 마음도 깊이 휴식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공명의 연주로 파화 1부 끝곡으로 함께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은영선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 시인의 시 방문객의 일부입니다. 주말 오전 11시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에서 삶에 대한 자기만의 시선을 에세이로 풀어낸 사람들, 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며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함께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 같이 귀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전하는 인터뷰 프로그램.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음과 음 사이의 공간에도 존재한다. 프랑스의 인상주의 작곡가인 클로드 드뷔시가 음악에서의 여백을 강조하면서 남긴 말입니다. 연주와 연주 사이의 짧은 정적, 쉼표. 그 찰나의 시간에 연주자는 호흡을 고르고 청중은 앞서 들은 선율을 되새깁니다. 하지만 쉼표가 중요한 게 어디 음악뿐일까요? 우리의 일상도 쉼표가 있을 때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을 벗어나 온전한 나를 마주하는 휴식의 시간. 그 휴식의 시간에 우리의 아리랑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소프라노 조수미가 부른 아리랑 칸타빌레. 그 맑고 서정적인 아리랑이 우리의 마음도 아름다운 색채로 채워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소프라노 조수미의 아리랑 칸타빌레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산저산 꽃이 피니 분명 고봄이로다.

늙는다. 세워라 세워라 세워라 거짓말아 아까운 청춘.

예락의 연주와 노래로 사계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그럼 지난 한 주간 여러분께서 어떤 이야기와 음악들을 저장해 두셨을지 문자 냉빙고 함께 열어보러 갈게요.

한 주간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들 이곳에 싱싱하게 보관했다가 더 맛있게 꺼내드립니다. 문자 냉빙고. 지난 금요일 7월의 마지막 저녁에 저장된 이야기가 어떻게 숙성되어 있을지 꺼내볼게요. 먼저 지난주 오프닝에 밥 들어가는 배와 빵 들어가는 배는 따로 있다 하는 말의 진위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애초에 공간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뇌가 먹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면 위가 꿀렁꿀렁 움직여서 공간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였죠. 그 얘기 들으시고 7042님께서 와 어쩐지 아무리 밥 잔뜩 먹고 배불러도 빵은 또 들어가더라니 역시 인체의 신비였네요. 그게 내 위장에 갑질한 거였다는 말에 급찔리지만 어쩌겠어요. 밥을 원하는 뇌와 빵을 원하는 뇌는 따로 있는걸요. 위대한 나의 위장아 늘 고생이 많다. 오늘도 조금만 더 힘내렴 해주셨네요. 근데요, 이 뇌의 갑질을 오히려 반가워할 전국의 빵돌이 빵순이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8400님께서는요, 저는 아이스크림 들어가는 배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매일 후식으로 아이스크림의 유혹을 못 참았더니 자꾸 배가 나와서 큰일이네요. 아이스크림 들어갈 공간 만드느라 배가 나오는 건가?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이 아이스크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지만요. 아, 그런데 이렇게 더울 땐 또 아이스크림의 유혹에 모른 척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지난주 이렇게 들어보미 어떠한가는 음악으로 떠나는 팔도 유람의 시간으로 꾸며드렸었는데요. 1252님께서 프리랜서라 오히려 길게 시간 내기 어려워 여행은 꿈도 못 꾸는데 음악으로 팔도 유람 시켜주시니 위안이 되네요 해주셨습니다. 아유 저도 참 공감이 됩니다. 이럴 땐 음악이 정말 중요하죠. 자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서 무엇 하며 만나와 함께하고 계신지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도 문자 냉빙고에 싱싱하게 저장해 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덩덕궁 앱 사연쓰기 이용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들 남겨주시면 됩니다. 1252님의 신청곡 함께합니다. 김용우의 노래로 긴 아리랑

김용우의 노래로 긴 아리랑 1252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금요일 2부 코너 문자능빙고 함께 열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남겨주신 흔적들 더 꺼내볼게요. 0750님 채널 고정 중 해주셨고요. 0093님께서 좋으시고 얼쑤 좋다 만나 좋아요 출석합니다. 이렇게 흥이 넘치는 출석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2772님께서는요. 어머나 벌써 8시 된 줄 알고 깜놀했네요. 이거 FM

국악당 시작할 때 나오는 음악 아닌가요? 해주셨는데요. 아, 맞습니다. FM 국악당의 시그널로 쓰이는 음악이 궁중음악 해령인데요. 지난주 봄 뒤의 테이스트로 제가 해령을 골라와서 들려드렸었죠. 네, 시원하셨길 바랍니다. 7986님께서는요. 오늘 양산은 41도가 넘었다네요. 주말에 부모님 계신 대구에 다녀올 건데 아무리 대프리카 출신이어도 더위는 여전히 적응 안 되고 힘든 것 같아요. 다음 주엔 서울도 더 더워진다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맞아요. 더위가 또 아직도 기승이라 모두 수분 보충 잘해주시고요. 이 더위 유의하시면서 여름 잘 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7986님의 신청곡 띄워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문자 냉빙고 문 닫을게요. 추다의 차지스의 연주와 노래입니다. 너도 먹고 물러가라.

최다의 차지스의 너도 먹고 물러가라. 7986님의 신청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8월 7일 금요일에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벌써 끝곡 전해드릴 시간이네요. 국악 크로스오버 밴드 시오트의 연주로 시소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올해 방일영 국악상 수상자로 뽑힌 서도소리 명창 오봉려 여사가 상금 3천만 원을 고스란히 후학을 위해 장학금으로 내놓았다. 제가 젊어서 가르쳤던 대학

0: 학교와 제자가 교수로 나가는 대학에 반씩 나누어 내놓겠습니다. 다시 못할 줄 알았던 서도 소리를 서울서 하고 심지어 평양까지 갔다 왔으니 저야말로 행복한 사람이시오. 19평 아파트에서 그리 넉넉치 않은 살림을 꾸려가는 오여사이기에 그가 내놓은 상금 전액은 더 의미가 있다. 1999년 11월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오봉녀 명창은 1913년 평양에서 태어나 16살에 서울로 왔는데요. 전쟁 통해 남편과 세 자녀를 잃고 오직 서도소리 전승에 온 힘을 쏟는 것으로 그 아픔을 승화시켰죠. 1990년 오봉녀 명창과 함께 평양에 가서 공연했던 국가무형유산 서도소리 예능보유자 김광숙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일생을 통해서 잊을 수가 없는 또 오봉녀 선생님과의 아주 정말 귀중한 추억이죠. 평양 큰 무대에서 서도소리를 불렀으니까 수심가에다가 뭐 남봉가에다 부르고 하는데 거기서 정말 우레와 같은 박수하고 웅성웅성 왜냐하면 그 개타령할 때 성대묘사도 하고 하니까 막 웅웅웅 하더라고. 그 조용하던 거기서 그리고 이제 나오니까 그 안내원 말하자면 그분들만 안내원 동무 그분이 엄지를 척을 하면서 최고라고 우리 여기서는 쇳소리 안 된다. 근데 선생님 같은 그 깨꼬리 최고다 최고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 상수리가 선생님 고향이었었는데 그 상수리를 이제 찾아달라고 며칠 있다가 아유 나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나 그거 해가지고 상수리라는 거는 없어졌다고 이렇게 와서 얘기하더라고. 그랬겠죠. 선생님은 굉장히 서도소리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하셨어요. 그 이북에서는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때 당시도 없어져서 그렇게 아쉬워하시고 참 안타깝게 생각하셨고 그 다음에 그 사명감이 불타서 정말 얼마나 그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려고 누구라도 오면 그런 열정이 소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가르칠 때 왜 수 놓는 거 옛날에는 이게 뜨고 한땀 이렇게 놓잖아요. 나를 그냥 한땀 눈썹 심듯이 하나하나 그렇게 심어주셨어요. 너무나 그렇게 하시니까 나는 정말 너무나 괴로웠었어요. 지금 같으면 이제 그렇게 하면 다들 달아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온 정성과 온 열정을 다해서 그렇게 가르쳐주신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이 서도소리를 남기겠다고 이 남한 땅에 그런 결심을 가지고 정말 놀라워요. 선생님이 그렇게 나하고 그렇게 정말 진짜 그런 정이 없어 선생님하고 그렇게 정이 그렇게 들었는데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신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 선생님 지금 살아계셨으면 내가 너무 할 말이 많아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건 이렇죠. 제가 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잘 깨달았어요 이러면서 선생님 하면 선생님 굉장히 기뻐하실 텐데 그때 선생님한테 그렇게 공부하면서는 그때는 몰랐어. 지금은 선생님 가르쳐주신 게 너무 여기 담겨있어서 슬슬 오래오래 있다 한 번씩 풀려나와요.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8월의 국악인 오봉녀 명창의 소리를 이어가는 제자 서도소리 예능보유자 김광숙 명창의 기록입니다.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오늘은 가을이 들어선다는 절기 입추입니다. 솔직히 입추라고 해서 갑자기 선선해지는 건 아니죠. 여전히 덥고 습하고 아직 말복도 남아있는데 그래도 옛사람들은 오늘을 가을의 시작이라고 불렀습니다. 눈으로 몸으로는 아직 여름인데 달력은 가을이라고 말한다고 할까요? 따지고 보면 입추는 가을이 완성되는 날이 아니라 첫발을 내딛는 날인 것뿐이죠. 그러니 보이지 않아도 계절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정한호가 시를 쓰고 직접 곡을 붙인 가을, 소프라노 손지수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입추 무렵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벼 자라는 소리에 동네 개가 짖는다. 그만큼 벼가 무럭무럭 자라는 시기라는 뜻일 텐데요. 아직은 뜨거운 햇살이 사정없이 땅을 덮이고 있지만 그 햇살이 있어야 가을의 풍성함도 찾아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쑥쑥 자라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 그 생각만으로도 입가에 슬그머니 미소가 번지지 않을까요? 이어서 두 곡 준비했습니다. 김두복 씨, 이승임 작곡, 문득 가을, 바리톤 송기창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조현옥 씨, 국현 작곡, 가을에는 가장 아름다운 빛깔들로, 소프라노 박하나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바리톤 송기창이 부른 문득 가을, 소프라노 박하나가 부른 가을에는 가장 아름다운 빛깔들로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의 시 한 구절은요, 오늘은 조일규 시인의 시 가을길에서 뽑았습니다. 코스모스 들국화 가을마중 나온 길, 콧노래 흥얼대며 흥흥흥, 그 길 따라 건노라면 나도 몰라.

테너 김주환의 목소리로 조일규 씨, 한만섭 작곡 가을길 보내드렸고요. 좀 전에 들으신 곡은 신영옥 씨, 김종덕 작곡 산길 따라서 소프라노 임청화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입춘은 여름이 끝나는 날이 아니라 가을이 조용히 시작되는 날입니다. 계절도 서두르지 않고 한 걸음씩 다가오듯 우리의 삶도 조금씩 변하고 조금씩 무르익어 가는 거겠죠. 보이지 않는 자연과 일상의 변화를 믿으며 오늘 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남창가곡 개면조 중거 청풍북창하에입니다. 박인규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광주에서 전하는 FM국악당 정미정입니다. 오늘은 지난 7월 23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연지홀에서 공연한 전주시립국악단 정기연주의 옹환, 한여름밤의 낭만 공연 실험과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전주시립국악단의 공연은 국악 관현악의 확장성을 주제로 몽환이라는 제목으로 공연됐는데요. 다채로운 창작곡과 함께 협연곡으로 구성 공연됐습니다. 한여름밤의 낭만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전통 국악의 기표를 담은 새로운 창작곡과 현대적인 무대 연출이 어우러져 관객분들을 환상적인 음악의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그럼 한여름밤에 떠나는 전주시립국악단의 낭만적인 음악 여정 함께 떠나보시죠. 먼저 첫 곡으로 강솔립 작곡가의 스카이아이와 이정호 작곡가의 어썸 두 곡 이어 감상하겠습니다.

전통적인 기악 연주법으로 역동적이고 입체적인 국악 관현악과 함께하면서 국악관이나 콘서트로의 초대를 열었습니다. 전주시립국악단은 지난 1997년에 창단해 올해로 어느덧 창단 30주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주시를 대표하는 예술단체로서 수준 높은 국악관현악과 다채로운 전통예술공연을 선보이면서 늘 전주시민의 곁을 든든히 지켜오고 있는데요. 현재는 심상욱 지휘자의 지휘 아래 전주시립국악단이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긴 시간 속에서 부지런히 노력하고 발전해온 전주시립국악단이 관객들과 함께 나눈 한여름밤의 꿈같은 공연이었습니다. 이어 감상하실 곡은 강솔립 작곡가의 대피리 협주곡 술탄의 정원입니다. 술탄의 정원은 아랍어로 권위나 권력을 뜻하며 왕족을 지칭하는 칭호, 바로 술탄인데요. 감상하실 이 곡은 신비로운 이름과 음악적 상상력이 만난 작품입니다. 이 곡을 작곡한 강솔립 작곡가는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음악과와 홍익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 뮤지컬 작곡을 졸업했고요. 현재는 전주시립국악단 상임단원으로 활동 중인 작곡가입니다. 특히 지난 2022년 제14회 아르코 한국창작음악제 국악 부문의 초연 작품으로 선정되며 그 역량을 인정받은 바 있죠. 이 곡은 대피리 고유의 음계를 과감하게 벗어나서 아랍 음계와 국악기가 치밀하게 교차하는 아주 독창적인 편곡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특히 2, 3분가량 이어진 대피리 독주 부분에서는 객석 관객들이 숨을 죽이며 음악에 빠져들 만큼 몰입과 호응을 이끌어냈는데요. 이번 무대의 대피리 협연에는 전주시립국악단 박혜민 피리수석이 함께했습니다. 대피리 특유의 깊고 묵직한 음색으로 이국적인 풍경과 술탄의 내면을 섬세하게 그려낸 협연 무대였습니다. 그럼 박혜민의 대피리 협연으로 대피리 협주곡 술탄의 정원 함께 감상하시죠.

이어 감상하실 곡은 광대가와 판소리 적벽가 중 가장 긴장감 넘치는 대목 공명탈출 감상하겠습니다. 소리협연에는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창극단 수석단원이자 KBS 국악대 경연 판소리 장원 등에 빛나는 실력파 소리꾼 김도연이 함께했습니다. 이날 무대에서 김도연 소리꾼이 직접 재치 있게 곡을 소개해 주기도 했는데요. 광대가는 독립 신재호 선생이 지은 사설에 김일구 명창이 소리 선율을 얹어

만들었다고 합니다. 광대라는 것은 첫 번째는 인물치래요 라고 시작하는 광대가의 멋과 해악을 느낄 수 있는 무대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판소리 적벽과 공명 탈출은 적벽과 특유의 역동성과 국악관현악의 장중함이 결합해서 객석의 숨을 멎게 할 만큼 강렬한 에너지와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던 무대였습니다. 전통 소리의 당당한 위엄과 폭발적인 에너지가 고스란히 담긴 무대. 김도연의 소리 협연으로 광대가와 적벽가 중 공명 탈출 함께 감상하겠습니다.

인물치네 둘째는 사설치네 그즉차 드네요 그즉차 흐름세라 흐름세랑 허는 것은 미성이 고맵수 있고 평가의 전태만상 미선이 풍경만화 좌상의 풍경

말로 공유하고 만연하게 색색이든 상처나 길보단 양비로 인해면 우리의 나서는 그 새로운 뜨거운 계약이 대단히 어려우구나. 인물은 전생이라는 통할 수 없거니와 원언하니 속하니 소리하는 법대로다. 영산초장 다스르니 은은한 청계수가 얼음빛 흐르는 끌려 내놓은 몸 손풍에 불호연던 차차로 돌리던 목공이로 현

땅 이리 농락 저리 농락 아니리 자는 말은 날랫땅 대비말과 공룡 개구소리 충머리 눈구머리 지방을 달아두고 누워두고 흘리다가 떨치다가 청원나게 나는 목은 단상 동해 오른 청청하게 뜨는 목은 천천히 하게 울음 애원성 흐르는 목 황영의 비판 소리 무수히 농락벼와 불씨 튀는 목은 변경에 부딪히는 음악지파 오면 소리 태산이 흔들리던 어느덧 변화하야 나무갈증한 바람에 소슬하게 부는 소리 천상이 질세고 구경문이 악으로 혼자

아니에요. 주유는 일반 문무 장대상에 모여 앉아 군병 도발 예비 열세 이날 간간 그녀의 천색은 청명하고 미풍이 부동 허날 주유 노숙 다렴으로 할 동명이 나를 속였구나. 이 윤동 때 어찌 동남풍이 있을 소냐. 노숙이 대답하되 제 생각에는 아니 속일 사람인 듯하옵니다. 어찌 아니 속일 줄을 아느냐. 동명을 지내보니 제주는 영웅이오 사람은 또한 군자라. 군자 영웅이 이러한 대사에 어찌 거짓으로 남을 속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사이다. 받지 못하야 그날 밤 삼경시에 바람이 자차 일어난다. 뜻밖의 광풍이 우르르르르르르르르 풍성이 요란 터날 유유 이 장대상에 후후 내려 깃발을 바라보니 청룡주장 양귀각이 백구 현무를 응하야 서부로 펄 삼십간의 동남 대풍이 이르기 가기 와지끈 우음육 기폭판 천둥같이 일어나니 추유가 이 모양을 보더니만 한담이 떨어지는지라. 이 사람이 달지와는 귀신도 난치기라 만일 노래는 동호의 화근님이 죽여화르면 하리라. 서성청봉을 불러 은근히 분부어대 넓은 소륙으로 나누어 남병산 올라가 제갈량을 만나거든 장단을 붙지 말고 공명을 삼툴 잡고 드는 칼로 목을 얼른 쏴! 이병이랑도 허라! 공명을 지내보니 체주는 영웅이요 사람은 자라 죽이기는 아까우나 그대로 살려도

본봉을 나는 흔들지 올라가서 사면 살펴보니 폭명한 구더뿐이기 양상상 폭령이에요.

그렇지. 지지 차산 중이여도 동천당흥은 옥리조를 따 지가 어디로 도망을 갈까 다나로 쫓아

강아음에인데 양양강수말금 무대국인항은 허전데 심리장강 아상왕리 허전허급배 동광의신리탄 엄자룡 낙신배 우상혈을 속에 퍼 상공하던데 지만 나는 쉐브로 였더니

또 나서는 한 번도 미루본 목이 엄숙한 장로 둘이 길을 내고 무엇이라고 소곤소곤 고개를 갔다 갔다 서더니 그 배를 금이 잡아 타고 상류로 가더니다. 옳다 그것이 공명이다. 날랜 배를 잡아 타고 이놈 사고가 예! 이 배를 빨리 저어 공명탄 배를 잡아야 망정. 만일에 못 잡으면 이 칼로 이 몸을 댕그릇 내어 이 물에 풍덩들이 치면 우리 배꼴로 이 자질

대소금여 너의 도둑이 나를 살해 마음 내 임무하는지라 후임보자고 해보아라 선성전 못 들은 채 빨리 쫓아가면 긴히 할 말이 있사오니 기장간 머문 수사 잘중히 부르세요 선생은 어찌 저런 험난한 몸들을 목전에다가 두옵니까 소장이 한 살 끝에 저놈의 개아지를 산적 꿰드놓으리라 홍명이 말르며 아니 그놈 양파친 생각하여 죽이든 마르시고 놀래여서나 보내소서 자중히 눈을 참고 선미에 우뚝 서서 이놈 서서 증공아 상산 조자룡을 아느냐 모르느냐 우리 선생 높은 대조 너는 알아들어 가서 유공이 많았거든 은혜는 생각잖고 해코저 따르느냐 너를 죽여 마땅하라 양과치는 생각하고 우리 선생 말로함에 너를 죽이든 안커니와 나으소 다시는 해보아라 가든 때 머물르고 모든 때 바라보며 행보한 해가 드든 마든 장국 철전을 배겨 기적 회파라고 흉어 나야 주먹이 터지게 종동을 광치고 삼지의 힘을 올려 풍년을 나그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이번 연주의 마지막 무대는 차세대 고각 주역들이 만나는 뜻깊은 무대였습니다. 2026 K-New Wave 국악 창작 프로젝트에 선정된 동다운 작곡가와 이대환 지휘자의 국악권연합 별바다 무대였는데요. 광활한 우주와 넘실대는 별빛 바다를 형상화한 이 곡은 해금과 아쟁, 생황, 소금 등 다양한 국악기 선율이 감성적이고 유기적으로 어우러진 작품입니다. 특히 후반부의 역동적인 장단 변화에서는 미래를 꿈꾸는 청년 작곡가의 뜨거운 열정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어두운 하늘을 비추는 작은 별들처럼 젊은 작곡가의 신선함이 빛났던 무대에 동다운 작곡가의 국악 관현악 별바다 함께 감상하시죠.

오늘은 지난 7월 23일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연재홀에서 공연한 전주시립국악단 정기연주의 몽환 한여름밤의 낭만 공연 실험과 함께했습니다. 몽환이라는 주제의 경계를 음악적 상상력과 국악권 연학의 다양한 협연 무대로 꾸민 한여름밤의 낭만적인 공연이었습니다. 남은 시간도 국악방송과 이어가시길 바라면서 마지막 곡으로 바람에게 묻는다 소울지게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전하는 FM 국악당 저는 정미정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벚꽃이 핀다. 물소리가 물소리로 들린다. 신대철 시인의 시 벚꽃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새하얀 벚꽃이 피는 동안 물소리가 물소리로 들리고 우리는 자연을 제대로 마주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됐을까요? 사람의 말은 사람의 말로 제대로 들릴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을 보살피는 시간,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네, 오늘은 연진원의 여러분의 연주로 시냇가의 물 전해드리면서 문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프닝에선 신대철 시인의 시 밭꽃의 한 대목을 읽어드렸는데요. 하얗게 피는 밭꽃을 보며 세상을 마주하는 그런 시였습니다. 물소리는 물소리로 들리고 사람은 사람으로 제대로 보이는 그런 삶. 당연한 일이지만 결코 쉽지는 않기도 한데요.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거겠죠. 네, 우리 마음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네, 그럼 이어지는 음악인데요. 박귀의 여러분의 소리로 박꽃 핀 내 고향 전해드리겠습니다.

박귀의 여러분의 소리로 박고핀 내 고향 듣고 왔습니다.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문학과 가까워지는 시간 책 읽어주는 밤과 고전 시와 글을 만나보는 옛글의 온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청취하실 수 있고요. 또 덩덕쿵 앱을 통해선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도 마련했어요.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조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매주 두 분께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에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어요. 당첨자 정보는 그론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정수년회 여러분의 연주로 여행길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곡의 음악 듣고 왔습니다. 정수년의 여러분의 연주로 여행길, 그리고 고니아의 동해바다 감상하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문학에 가까워지는 시간, 책 읽어주는 밤을 만나보시죠.

문학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는 시간, 문학과 가까워지는 시간, 책 읽어주는 밤. 여러분은 외계인의 존재 믿으시나요? 과학에서 종종 다뤄지는 주제 가운데 하나죠. 외계인 정말로 존재할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외계인의 존재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우리에게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책입니다. 미국의 과학작가 제이미 그린의 우리를 찾아주어인데요. 미국에서 오래도록 과학 관련 글쓰기를 해온 작가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대중에게 과학에 대해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책은 그런 작가의 첫 책인데요. 인류가 오래도록 품어온 질문 가운데 하나인 저 수많은 별들 가운데 소통 가능한 생명체가 과연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해 아주 성실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갈릴레오와 코페르니쿠스의 시대부터 태양계 밖의 행성을 찾아내는 오늘날의 천문학까지 인간이 우주를 바라보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를 차근차근 보여주죠. 그리고 또한 이 책은 우리에게 생명이란 무엇인지, 지적 존재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줍니다. 전혀 다른 외계의 환경에서 살아가는 생명이라면 우리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아주 높으니까요. 네, 여기서 잠시 음악 듣고 돌아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iOS의 우주연어 전해드릴게요.

iOS의 우주 연어였습니다. 책 읽어주는 밤, 오늘은 제이미 그린의 과학 에세이 우리를 찾아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구 밖에도 과연 생명이 살고 있을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이 외계인이란 과연 어떤 존재일지, 우리의 인식을 넓히는 책이라고 앞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책의 한 대목 전해드릴게요.

우리는 인간과 동물 사이의 경계를 환경, 경제, 법, 미식의 목적으로 나누었지만 늘 뚜렷한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괴물은 설득력 있는 부자연스러운 생명체이고 익숙한 경계를 부정하고 불가능해 보이던 생물학을 우리가 감히 믿게 하는 존재인 것이다. 그래서 외계 행성을 탐험하고 귀가할 때 우리가 배운 것들을 갖고 돌아갈 기회를 마련해 준다. 이 책은 우주에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을 짚어보는 한편 우리가 갖고 있는 외계인의 이미지가 너무나 인간 중심적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을 상상하고 이에 바깥에 있는 것은 괴물 취급하며 멀리하는 인간들에 대해서 작가는 꼬집고 있는데요. 외계 생명을 상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간 중심적인 태도를 벗어나야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계 생명을 발견하고도 그게 생명인 줄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책은 단순한 외계를 상상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나아가 지구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와 다른 존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하죠. 우리를 찾아줘 라는 제목에는 두 가지 마음이 함께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찾아내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저 넓은 우주 어딘가에서 그들 역시 우리를 발견해 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 외계인들을 정말로 발견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상상하기를 멈추지는 않을 겁니다. 이 상상이야말로 지구인이 아주 잘하는 일이니까요.

네, 양방원의 달빛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에선 다양한 코너들을 마련하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시와 시인을 소개하는 내 친소, 책과 관련된 자리를 소개하는 그곳에 가면, 사람과 세상을 읽어보는 시간, 이 밤의 단상이 있고요. 낱말을 통해 일상을 마주하는 낱말의 풍경과 옛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는 이야기의 밤, 시인이 낭독하는 작가와 작품 이야기, 책 읽어주는 밤, 고전 시와 글이 있는 옛글의 온기도 전해드립니다. 또 우리 음악을 만나보는 지금 이 곡을 통해 전통의 매력에 빠져보실 수도 있어요. 언제나 다정한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번엔 듀오봇의 별 감상하시겠습니다.

늦더위를 몰아낼 좋은 개체겁서라. 앞터진 갈포 호돗도 갓옷을 껴입은 것 같네. 사흘 동안 비 안 온 게 기나긴 가뭄 같은데 절기의 진행은 바로 입추가 되었구려. 어부의 노래 적막해라. 누가 감히 움직이랴. 농부가는 맑기도 해라. 홀로 근심이 없네. 하늘의 조화를 헤아리기는 어려우나 금년에는 기망의 놀이가 응당 어긋나리라.

조선시대 다산 정약용의 시 7월 2일에 매우 더워서 방홍에 초추추량시를 보고 인하여 함께 차운에서 속히 서늘해지기를 기원하다 였습니다. 방홍은 중국 송나라 때 시인 유규, 초추추량시는 초가을에 갑자기 선선해지는 시라는 뜻으로 계절의 급격한 변화를 표현한 작품입니다. 홧겹에 앞까지 터진 옷을 입고 있지만 마치 갓옷, 그러니까 짐승 가죽으로 만든 옷을 껴입은 것처럼 무더위가 기승이었어요.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 같은데 절기는 입추를 맞이했습니다. 당시 농사일은 그런대로 괜찮아서 근심이 없었는데 기망의 놀이는 어긋날 거라고 했죠. 기망은 음력 16일로 송나라 소식이 음력 7월 16일 가을날에 적벽가에서 뱃놀이하던 고사를 이야기한 겁니다.

김나리의 노래로 신관산육마 감상하셨습니다. 예끌의 온기, 오늘은 조선시대 다산 정약용의 시 7월 2일에 매우 더워서 방홍의 초추추량시를 보고 인하여 함께 차원에서 속히 서늘해지기를 기원하다를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는 모두 7수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수엔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절기의 더위와 추위를 세밀히 헤아려 보건대 언제나 서늘한 달 아래 갓옷을 생각할고 끓는 거 식히려고 이내 불을 옮기고 밤이 새벽 돌아오듯 시급히 가을 고대하네. 절기와 밤낮이 바뀌는 것처럼 어서 빨리 가을을 맞이하고 싶은 마음인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아주 시원하게 눈 내리는 겨울의 풍경 만나보시겠습니다. 솔솔의 눈 내리는 삼일포 전해드릴게요.

네, 두 곡의 음악 듣고 왔습니다. 먼저 솔솔의 눈 내리는 3일포, 그리고 잭리의 스노우폴즈를 하윤주의 노래로 감상하셨어요. 아, 진짜 이 폭염주의보와 경보를 넘어서 폭염 중대경보가 연이어 울리고 있죠. 그런데 절기는 입추를 맞이했습니다. 아, 이 푹푹 찌는 무더위도 결국에는 떠나가겠지만 지금은 무엇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건강관리, 더욱 최우선으로 챙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의 끝곡 정재일의 A Prayer Bless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요즘 애들 보면요, 학교 숙제, 학원 숙제 하느라 참 바빠요. 그런데 사실 숙제란 게 배운 걸 복습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수단인데, 어느 순간 숙제 자체가 끝내야 하는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주객이 전도됐다고나 할까요? 생각해보면 우리 일상에도 이런 순간이 꽤 많습니다. 사진을 남기느라 여행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운동 기록 채우느라 몸이 내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좋아요 신경 쓰느라 내 진짜 기분은 놓쳐버리기도 하죠. 분명 더 소중한 무언가를 위해 시작한 일인데 본질을 잠시 잊어버린 건 아닌지, 애초에 왜 시작했는지 가끔은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이에요.

2026년 8월 7일 금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윤상 씨의 달리기 오늘 첫 곡으로 들었어요. 자, 보통은 이 행복이 삶의 목적이니까 행복하려고 이것저것 하는 거겠죠. 근데 어쩌다 보면은 목적은 잊어버리고 그냥 이것저것만 의무처럼 남을 때가 있어요. 왜 하는지도 모르고 의무감에 한다면 얼마나 재미가 없고 힘들겠습니까? 내가 왜 이걸 하는지, 이 목적이 뭔지 틈틈이 점검하면서 마음가짐을 재정비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부담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행복이 되기를 바라는 두 시간 오늘도 잘 부탁드릴게요. 이승철 씨의 노래입니다. 아마추어.

여름철에 참 많이 듣게 되는 노래입니다. 윤종신 씨의 팥빙수까지 듣고 왔어요. 요즘 그 약간 저가형 카페? 예, 그런데 가면 컵빙수라 그래서 1인용 팥빙수를 파는데 그게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고 하죠. 저 얼마 전에 뭐 이렇게 그 뮤지컬 연습을 하다가 다 같이 그 카페에 들렀는데 저는 이제 커피를 잘 안 마시니까 카페 갈 일도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뭐 할까 뭐 할까 뭐 먹을까 한참 고르다가 저 팥빙수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비싸지도 않고 되게 먹음직스럽게 생겼더라고요. 아 근데 그 주문하려다가 그거 주문하는 거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예 직원분들이 진짜 싫어한다고 하셨던 게 생각이 딱 나가지고 그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못 시키겠더라고요. 그러고서 그냥 맘에도 없는 다른 거 시켜가지고 계속 한참 동안 그 팥빙수 사진만 보다 왔습니다. 노래로 대신했네요.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고민 해결사 AI 루미의 참고만 해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성우 방우원님의 활약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2부의 K-클레이 칙 한 장도 같이 넘기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곳 알려드리죠. 문자메시지 샵 0302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덩덕쿵 앱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마룬5의 슈가 오늘 오랜만에 팝송 하나 듣고 우리 룸이 만나보죠.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0: 소소한 고민들 완벽히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조언은 해드립니다. AI 루미에
1: 참고만 해.
0: 우리의 고민 해결사 방호성우님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방호입니다.
0: 아유, 하마터면 네. 참고만 해 제가 할 뻔했어요.
2: 아, 하셔도 됩니다.
0: 차, 아, 겨우 참았습니다.
2: 츠 하셨나요?
0: 예, 예. 아니 네. SNS에 또 영상 올리셨던데 아... 자전거를 타고 춘천까지 다녀오신 거예요?
2: 아, 춘천까지 가진 않았고요. 저희 집이 남양주 화도 마석 쪽인데요. 예? 대성리하고 차로는 10분 거리. 그러니까 자전거로 타면 한 3, 40분 정도 거리거든요. 아. 그러니까 춘천 가는 길목이죠. 네. 가지는 않고 길목입니다. 아,
0: 춘천 네. 가는 길목. 네. 3, 40분. 네. 저는 그러니까 사람이 다 자기 위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춘천을 떠올린 거예요. 저는.
2: 아, 맞습니다.
0: 예. 이 더위에 괜찮으신가 걱정했는데 아유 네네. 그냥
2: 아니, 저한테는 집 앞이죠.
0: 마실 갔다 온 거구나. 아, 그래도 좋으셨겠어요.
2: 네. 자전거를 안 탄 지 지금 한 4, 5년 정도 됐거든요. 그 전에는 네.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해서 이제 부산까지도 갔다 오고 했는데. 오랜만에 다시 타니까 그 자전거의 자유로움 그거를 또 요즘 너무 덥잖아요.
0: 네.
2: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면 또 공기가 시원해지거든요. 예, 그런 경험들을 요새 하고.

0: 하고 있어서
1: 자유 자전거의 자유로움.
0: 예.
1: 걷는 것과 또 다른 자유로움이 있고 차하고 또 다른 게 있죠.
0: 맞습니다. 걸을 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갈 수가 있고요.
1: 처음 알았네요.
0: 네. 그리고 그게 체감되는 게 달라요.
1: 예?
0: 걸을 때와 자전거 예. 타는 게 체감되는 게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를 느끼거든요.
1: 어...
0: 굉장히 빠른 것 같고
1: 예예.
0: 자동차를 타면 중간에 세워서 뭐 구경하거나 이게 좀 부자유스럽잖아요.
1: 그렇죠.
0: 자전거는 언제든지 서서 구경할 수 있습니다.
1: 그리고 조금 네. 좁은 길도 갈 수 있고.
0: 맞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근데 가끔 보면 이제 요즘 그 영상들 올라오는 거 보면
0: 네.
1: 자전거 너무 위험하게 타셔가지고
0: 네,
1: 어? 이렇게 모두를 공경에 빠뜨리는 분도 계시고
0: 네네.
1: 또 그냥 함부로 운전하는 차 때문에 위험에 빠지는 자전거 타시는 분도 계시고
0: 아, 맞습니다.
1: 좀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0: 일단 여럿이 타면 위험합니다.
1: 이렇게 줄지어가는 거
0: 네,
1: 그런 데서 사고 많이 나더라고요.
0: 앞에서 갑자기 멈춰버리면 뒤에서 갑자기 설 수가 없어요.
1: 저 그걸 봤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었냐면 딱 그 말씀하신 거예요.
0: 예.
1: 앞에 무슨 일이 생겨서 뒤에 가던 자전거가 설 수가 없으니까 옆으로 살짝 비켰는데
0: 아이고
1: 역주행을 해가지고 이쪽에서 그 다른 차들을 추월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큰 사고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0: 네네네.
1: 아 너무 진짜
0: 네 옆으로 가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1: 그러니까 그거 아, 그러니까 조심하셔야겠다.
0: 네, 네. 저는 혼자 다녀서 친구가, 괜찮습니다.
1: 친구가 없어요.
0: 동호회를 안 하고요.
1: 네.
0: 친구들도 이게 힘들어서 안 탑니다.
1: 아무튼 뭐 혼자 타든 같이 타든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거
0: 맞습니다.
1: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고민 해결사 AI 루미에 참고만 해. 방성우 님이 AI 루미 역할을 맡아서 AI의 고민 상담을 라디오 버전으로 구현해 드립니다. 자, 여기 루미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여러 AI들의 조언을 종합해서 전해준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사연부터 살펴볼까요?
0: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분위기를 깨지 않고 자연스럽게 먼저 일어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저는 이상하게 먼저 가볼게요. 이 한마디가 너무 어렵습니다. 속으로는 이제 슬슬 가야 하는데 하면서도 타이밍만 계속 살피게 돼요. 제가 먼저 일어나면 벌써 가? 라는 말이 나올 것 같고 즐거운 분위기를 망칠까봐 눈치도 보여요. 한 사람이 먼저 일어나기만 하면 저도 바로 따라 나설 자신은 있는데 이상하게 첫 번째로 일어나는 건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는 제발 누군가 먼저 일어나줘 하면서 기다리는데 신기하게도 아무도 안 일어나서 끝까지 버티느라 너무 피곤할 때가 많아요. 모임 자리에서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적당한 시간에 먼저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꼭 알고 싶습니다.
1: 네,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알고 싶다는 사연이었습니다.
0: 아, 정말 쉽지 않습니다.
1: 제가 그렇거든요. 저는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0: 네네네.
1: 평일에는 저녁 약속을 잘 안 잡는데 아예 어쩌다가 뭐 약속이 없을 수 없잖아요.
0: 네. 근데
1: 뭐 거기서는 이제 다들 식사하고서 거기서 반주 겸 이렇게 시작하시는데 저는 아예 그건 입에 댈 수도 없고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항상 먼저 나와야 되거든요.
0: 아.
1: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 라디오라는 아주 확실한 네. 알리바이가 있으니까
0: 아,
1: 예. 그 누구도 이제 뭐 가지 마 뭐 이러질 못해서 다행이긴 한데 그 말씀 드리기가 좀 죄송할 때는 아, 있죠.
0: 마음이 무거우시겠네요.
1: 예예. 예.
0: 예, 같이 계신 분도 너무 아쉽고.
1: 그렇긴 하나. 아니 어떨 땐 너무 안 아쉬워해서 마음이 무겁기도 하더라고요.
0: 힘드시겠네요.
1: 예, 힘들더라고요. 자, 우리 청취자분들은 네. 어떤 조언을 해주셨을지 인별그램 댓글부터 확인해봅니다.
0: 네, 먼저 7260님. 먼저 간다고 해서 예의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먼저 들어가 볼게요. 다음에 또 봬요. 이렇게 기분 좋게 인사하면 충분합니다. 끝까지 눈치만 보는 것보다 분위기 좋게 마무리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센스 있어 보여요. 하셨습니다.
1: 맞아요. 예. 저도 이렇게 생각은 해요. 먼저 간다고 예의 없는 건 아니죠. 뭐.
0: 맞습니다.
1: 그럼 뭐 늦게까지 계속 끝까지 있는 사람이 제일 예의 바른 사람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0: 예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2, 30

0: 2년 전에.
1: 아, 뭔지 알겠어요. 끝까지 남아서 사람들 다 이제 집에 가는 거
0: 네네.
1: 챙기고 막
0: 맞습니다.
1: 이래야지 이제 직성이 풀리시는 분들이. 아, 그것도 예의긴 예의다, 참.
0: 최근에 이제 후배들과 이제 동료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있었는데 후배들이 그것도 까마득한 후배들이 먼저 간다는 거예요. 대중교통이 끊긴다고. 그때 좀 서운한 마음이 갑자기 올라오더라고요. 선배들이 안 갔는데 감히 자기들이 이렇게 간다고 해?
1: 안 됩니다.
0: 예.
1: 그런 생각 이제 안 돼요.
0: 근데 입 밖으로 꺼내지
1: 아,
0: 않았어요.
1: 잘하셨어요.
0: 다행히.
1: 예, 그냥 꼰대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0: 맞습니다. 잘 가. 이러고.
1: 그거를 끙끙 알면서
0: 네.
1: 참는 거, 그거 잘하셨는데, 이제는 마인드를 바꿔서 내
0: 네.
1: 마음 힘들지도 말아야 돼요.
0: 아,
1: 예, 아니,
0: 맞습니다. 이게 그래도 그 마음이 아직
1: 안
0: 남아있나 봐요.
1: 돼. 바꾸세요. 모두를 위해서. 예,
0: 알겠습니다.
1: 바꿉시다.
0: 네.
1: 자, 동굴 보이스님.
0: 네, 먼저 가는 사람이 분위기를 깨는 게 아니라 말도 없이 사라지는 사람이 분위기를 깨는 거죠.
1: 오.
0: 인사만 잘하고 가면 전혀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1: 이것도 무슨 말씀이신 거알것 같아요.
0: 네.
1: 이 사실 그냥 먼저 간다고 말하면 분위기 깰까봐 조용히 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0: 예전에 이런 분들 많았어요.
1: 많았어요. 야, 누구는 그럼
0: 네.
1: 아까 갔어. 왜? 그러면 아이 그냥 뭐 조용히 얘기하고.
0: 맞아요.
1: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말을 안한게 아니고 또 제일 친한 사람한테는 얘기를 하고 간다.
0: 아, 맞습니다.
1: 옆에 앉은 사람. 그러면은 난 뭐야?
0: 이거
1: 뭐나
0: 갑자기 사라지고.
1: 그러니까 나는 저 이군이야? 막 이런 느낌이 좀 든단 말이죠.
0: 나한테 얘기 안 하고.
1: 네. 저도 개인적으로 그냥 쓱 사라지는, 그러니까 너무 술이 취해가지고 다들 정신없고 갔는지
0: 맞습니다.
1: 왔는지도 모르는 상태면 그때는 간다 그러면 막 잡힐 가능성이 커요. 그냥
0: 예.
1: 사라지는 게 맞는데
0: 맞습니다.
1: 다들 멀쩡하다면.
0: 그러니까 나한테도 좀 얘기해주고 가지.
1: 그러니까 그거
0: 네.
1: 그게 서운해.
0: 자, 2442님. 그냥 다른 친구 만나러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나오는 건 어때요? 전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요. 다른 친구 하면
1: 글쎄요, 굳이 다른
0: 지금 얘기했던 나는 2군이야.
1: 나
0: 여기선 3군이야.
1: 나밥 먹는데 미안한데 나 지금 되게 중요한 약속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할게. 괜찮지? 글쎄요,
0: 글쎄요.
1: 글쎄요. 아무튼 뭐 존중합니다,
0: 네,
1: 이사님
0: 맞습니다.
1: 의견.
0: 사실대로 다 얘기하는 거 좋습니다. 네.
1: 다른 친구 누구 있어? 너 몰라, 몰라도 돼.
0: 더 상처받는데요?
1: 자, 루미는 어떤 조언을 해줄지 불러보겠습니다. 하이 루미.
0: 네, AI 룸이에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1: 루미야, 나 방금 친구 청첩장 모임 갔다 왔거든. 아, 얘네들이 글쎄,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근데 나는 나 먼저 가볼게 이 한마디가 너무 어려운 거 있지. 나 MBTI I라서 밖에 오래 있는 게 너무 힘들었어. 심지어 허리도 안 좋아서 오래 앉아 있기도 힘들었다고.
0: 고민, 데이터, 입력 완료, 분석 결과. 당신은 지나친 걱정을 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1: 너 뭐야? 새로운 기능 추가됐니? 하던 대로 하지. 깜짝 놀랐어, 얘. 고장 난줄 알고. 뭐라고? 지나친 걱정? 그게 무슨 말이야?
0: 업그레이드를 했는데요. 지나친 걱정. 지금 내가 먼저 일어나면 이 분위기가 깨지겠지? 나 재미없다고 다음부터 안 불러주는 거 아니야? 설마 자리 비운 사이에 내 뒷담화까지 하려나? 이상 당신의 지나친 걱정이었습니다. 당신의 걱정과 달리 한 사람이 먼저 자리를 떠나더라도 그 모임은 계속 재미있게 흘러갈 확률이 높아요.
1: 아, 그래? 내가 자의식 과잉이었나? 다들 나한테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구나. 그럼 집에 가고 싶을 때 마음 놓고 나와도 된다는 거지? 아, 그래도 먼저 가겠다는 말은 해야 될거 아니야. 멘트 추천 좀 해줘.
0: 모임 시작과 동시에 멘트를 입력하세요. 시계 보니까 벌써 눈물이 난다. 나 내일 일정 때문에 10시 반에는 먼저 가야 돼. 미리 아쉬운 표정을 가동하는 게 핵심이에요.

0: 그래, 이렇게 자연스럽게 갈 시간을 예고해 주면 좀 낫겠네. 아, 근데 몇 시에 일어날지 미리 얘기를 못할 수도 있잖아. 그냥 갑자기 집에 가고 싶으면 어떡해?
1: 그럴 때 쓰기 좋은 퇴장 3단계 법칙입니다. 1단계. 가져가야 될 소지품을 하나도 빠짐없이 미리 챙긴다. 2단계. 옆 사람에게 나 가야 해 라고 속닥속닥 말한다. 3단계. 뒤도 돌아보지 말고 서둘러 귀가. 길게 변명을 하다 보면 못 가게 잡힐 수도 있으니 가차 없이 자리를 뜨는 게 핵심입니다.
0: 오케이. 근데 루미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네가 생각하기엔 도대체 언제까지 노는 게 적당한 거야? 집에 가기 좋은 타이밍을 알고 싶어.
1: 퇴장 골든타임 계산 중. 모임별로 최적의 퇴장 타이밍을 계산해냈어요.
0: 좋아, 알려줘.
1: 평일에 회사 사람들과 함께하는 회식에서는 1차만 달리는 코스를 추천해요. 2차 이동할 때 슬쩍 빠지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좋아요.
0: 오케이. 그럼 주말에 친구 모임은?
1: 주말 친구 모임은 밤 10시에서 10시 30분. 대중교통 끊기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는 걸 추천해요. 밤 11시가 넘어가면 알코올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헛소리 배틀이 시작될 확률이 99%의 확률로 급증하거든요.
0: 좋아, 알겠어. 그럼, 나 내일도 친구 만나야 되는데, 루미가 알려준 꿀팁들 잘 써먹어 볼게.
1: 네, 고민 해결사 AI 루미 업무 완료. 절전 모드로 전환합니다.
0: 네, 아주 시끌벅적한 모임 자리에 오랫동안 앉아 있는 걸 힘들어하는 사연자를 위해서 우리 AI 루미의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1: 네, 연기가 좀 필요하네요.
0: 그러네요.
1: 네,
0: 예.
1: 시계를 보니까 벌써 눈물이 난다. 아쉬운 느낌의 연기가 필요합니다.
0: 이걸 이제 계속 맨날 이제 모임 때마다 하면 이제 시계만 보면 눈물 나니? 막 이러면서 갈때 됐니? 이러면서. 아, 이게
1: 네.
0: 아까 1단계, 2단계, 3단계, 뭐 퇴장 3단계 법칙이라고 알려줬잖아요.
1: 네.
0: 소지품 챙겨놓고 옆 사람한테 나 가야 해 속닥속닥 말한다. 이거
1: 네네네.
0: 이게 어떤 그 심리인지 알것 같아. 아까 그옆 사람이 되지 못한 사람은 조금 약간 서운할 수 있다고 했는데, 바로 옆 사람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옆 사람은, 당사자는 자기가 조금 더 특별해진 것 같은 느낌 들잖아요. 나한테만 얘기해 주니까. 그러면 편이 돼. 그래, 가야지, 가야지. 야, 나 가야 될것 같아. 야, 얘
1: 그러네.
0: 간대! 이렇게 이르는 사람 잘 없어요.
1: 찔리네요.
0: 그럴 만한 사람한테는 속닥속닥 하면 안 되고, 충분히 내 편을 들어줄 만한 사람한테 나 가야 돼. 그럼, 아, 그렇구나, 알았어, 그럼 내가 얘기 잘할게,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흘러가곤 했었던 것 같거든요.
1: 네. 저는 이제 아랫사람들은 그렇게 막안 하는데, 우리 최근에 이제 회장님을 모시고, 근데
0: 네.
1: 회장님이 다른 일정이 있어서 내가 조용히 일어날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예, 가십시오. 네, 제가 여기는 알아서 하겠습니다. 했죠. 근데 일어나서 이제 몰래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4, 50명이 있었는데,
0: 네.
1: 회장님 가십니다! 네, 소리 지르는 게 전해요. 네. 그래서,
0: 회장님 입장에서
1: 예, 땀삐질.
0: 손절각 막 이러면서 자,
1: 아이고,
0: 그래요. 예,
1: 그렇습니다.
0: 노래 하나 듣고 와서 다음 고민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광석 씨입니다. 예, 시간 됐으면 자꾸 꿈을 대지 말고 일어나.

0: 일어나 김광석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자, 고민해결사 AI 루미에 참고만 해. 방우성우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다음 사연도 살펴볼까요?
1: 지인 중에 대화만 시작하면 남 얘기가 절반 이상인 사람이 있어요. 최근엔 안 좋은 얘기를 해도 공감하면서 잘 들어주곤 했는데 만날 때마다 남 험담과 불만이 이어지니 저까지 나쁜 감정에 휩쓸리는 기분이에요. 심지어 헤어지고 집에 돌아와도 그 사람이 했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험담하는 상대는 속이 시원해질지 몰라도 듣는 저는 이 감정 쓰레기통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해요.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괜히 기운이 빠지고 저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서 아주 걱정입니다. 회사에서 자주 봐야 하는 관계라 이 인연을 완전히 끊을 수도 없는데 이거

0: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1: 자, 만나기만 하면 남 얘기를 하는 동료 때문에 괴롭다는 사연이었는지 사연자를 만난 건지 지금 막 직접 만나서 얘기 들은 것 같기도 해요.
2: 예.
1: 본인 사연은 아니시죠?
2: 아닌데 저도 모르게 감정 이입을 지금
1: 완전 메소드 연기를 해주셨습니다.
2: 아이고 참.
1: 자, 그래요. 이 고민에는 청취자분들이 어떻게 또 댓글을 남겨주셨을까요?
2: 네. 에이미 홍님, 저도 살면서 그런 사람을 처음 알게 된 적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세상 누구보다 착한 척, 좋은 사람인 척 하는데 돌아서면 온갖 욕에 불만과 불평만 늘어놓더라고요. 안 만나고 연락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지만 끊어낼 수 없는 관계라면 상대가 험담하는 사람의 좋은 점을 말해주거나 반응을 아예 안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1: 네. 반응, 그렇죠. 반응을 아예 안 하는 것도 방법이고 상대가 막 험담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좋은 점을 얘기해 주는 거. 제가 보기엔 네. 그 사람 다음에 어디 가서 내 욕합니다.
2: 나한테 공감을 하나도 안 해주고
1: 걔네가 좀 이기적이지 않아? 뭐 이럴 수 있어요.
2: 자기 얘기만 하고
1: 그러니까 뒤에 차라리 반응을 아예 안 하는 방법? 아니면 안 만나는 게 최고인데 아이, 네. 진짜. 참 약간 이런 게 세금 같은 거예요.
2: 맞습니다.
1: 살다 보면 이런 사람 만나는 게 안 만나고 싶은데 우리가 세금 안 내고 살 수 없는 것처럼 또 만나게 된다니까요.
2: 아, 맞장구를 또 쳐주기를 바라잖아요.
1: 그 조심해야 돼요. 네. 뭐 이런 거야. 걔는 애가 좀 자기중심적인 면이 강하지 않니? 그러면 뭐 좀 그런 것도 있지. 그러면 어디 가서 야 너 자기중심적이래 이렇게 얘기할지 어떻게 알아요? 또
2: 뒤집어 씌워서.
1: 왜?
2: 무섭네.
1: 무서워.
2: 이게 세상 살기가 참 무섭네요.
1: 진짜 이게 진짜 큰 고민거리예요.
2: 맞습니다. 백민희님, 좋은 얘기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스트레스 받으시겠어요. 가능하다면 그분과 붙어있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 좋은 분들과 즐겁게 지내는 게 좋겠는데요. 하셨습니다.
1: 말씀은 애둘러서 좋게 곱게 표현하셨는데 예, 손절해라.
2: 그 말씀입니다.
1: 네, 그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2: 네, 스트레스가 많으시겠네요.
1: 행운행복님.
2: 자, 가까운 사이일수록 선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남 이야기만 하는 사람은 결국 내 이야기도 다른 데 가서 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경계해야 돼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나한테 뒤집어 씌우고 다른 데 가서 또 내 얘기하고.
1: 그러니까 다 세 분 다 좀 다르게 표현하셨다 뿐이지 결론은 멀리해라. 루미도 거의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또 얘는 또 다른 의견을 내줄 수 있으니까 한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하이 루미, 너 거기 있지?
3: 하이, AI 루미예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1: 루미야, 나 오늘 진짜 회사에서 너무 힘들었어. 동료 중에 남 얘기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매번 험담을 하니까 들어주다가 내가 너무 지쳐. 내 에너지가 그냥 싹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고.
3: 공감 데이터 출력 중. 현재 필요한 제스처는 토닥토닥. 아, 정말 힘드셨겠어요. 당신이 괴로운 건 아주 정상적이고 건강한 반응입니다. 타인의 단점만 싹둑 잘라내서 평가하는 대화 방식은 누구라도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이 힘든 건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니랍니다.
1: 아, 그래. 공감해 주느라 애썼다, 루미야. 근데 그 사람은 왜 자꾸 그렇게 남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걸까? 이유가 뭔 것 같아?
3: 그 사람은 자기만의 스토리가 부족할 확률이 높아요. 취미나 관심사 같은 콘텐츠가 없다 보니 가장 쉽고 자극적인 소재인 뒷담화로 비뚤어진 유대감을 형성하려는 거죠.
1: 그치. 근데 회사 동료라 내가 그 사람을 손절할 수도 없잖아. 내일도 똑같이 남 얘기할 텐데 어떻게 해?
3: 그럴 땐 감정을 빼고 짧게 응수하세요. 저 AI 루미의 성대모사를 배워두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 사람은 제가 잘 모르는 분야예요.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1: 사람한테 그렇게 대답하라고? 진짜 마음 같아선 AI 성대모사 해버리고 싶다. 아, 근데 그 사람은 내가 맞장구 쳐주길 원하는 것 같던데 정말

0: 얘기를 해도 될까?
1: 잠시만요. 당신에게 도움이 될 맞춤 멘트를 생성했습니다. 아, 진짜요? 근데 오늘 점심 뭐 드실 거예요? 아, 진짜요? 근데 서류 작업은 다 하셨어요? 아, 진짜요? 근데 오늘 날씨 너무 덥지 않아요? 험담에 공범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말, 돌, 림 전략입니다.
0: 상대방이 험담할 때는 절대 공감해주면 안 된다는 거네?
1: 네, 맞아요. 고개를 끄덕이는 건 절대 금물, 절대 금물이에요. 험담이 과열된다 싶으면 저 물 좀 떠올게요 하고 자리를 이탈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0: 오케이, 고마워. 기억해둘게. 근데 루미, 너도 나중에 혹시 어디 가서 내 얘기하고 다니는 거 아니겠지? 너 내 고민도 다 알고 내 약점도 다 알잖아.
1: 저 AI 루미는 사람을 뒤에서 험담하거나 소문을 퍼뜨리지 않아요. 언제나 완벽한 비밀 보장, 24시간 당신의 고민을 들어주는 최첨단 AI니까요. 저에게 털어놓으신 모든 데이터는 보안 등급 특 A 누설 확률 0%입니다. 안심하세요.
0: 우와, 너 입에 모터 달았냐? 청산 유수가 따로 없네. 아이고, 미리 준비한 것처럼 술술 말하니까 뭔가 더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믿어볼게. 오늘도 고민 상담 고마워, 루미야.
1: 네, 고민 해결사 AI 루미 업무 완료. 휴식 모드를 시작합니다.
0: 갑자기 루미가 옛날 구형 AI로 간 거 비리비리비 비리비리
1: 업데이트했습니다.
0: 업데이트한 거 업데이트한 거 맞아요? 그 다운데이트하신 거 아니야? 네,
1: 과거 버전으로.
0: 그러니까요. 자, 남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동료한테 휘둘리지 않도록 여러 꿀팁들을 알려줬습니다. 이거를 간과했네. 네. 직장 동료여서 그냥 손절할
1: 수가 없네.
0: 없어요.
1: 네, 예, 맞습니다.
0: 또 내일도 또 만나야 되는데. 근데 절대 공범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게 이제 좀 핵심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
1: 네, 그리고 AI 루미의 성대모사. 아, 그렇군요.
0: 건성건성 대답하란 네. 얘기죠.
1: 그 사람은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0: 빨리 그 대화의 그 네. 화제거리를 이제 바꿔라.
1: 다른 네. 걸로 빨리 바꿔서.
0: 이 사람 자꾸 욕하려 그러는데 또 딴 얘기하고 또 딴 얘기하면 이 사람이 네. 진짜 바보가 아닌 이상 눈치를 채겠죠. 아, 듣기 싫단 얘기구나.
1: 네. 네. 아, 정말요? 오늘 점심 뭐 드실 거예요?
0: 거기 있잖아. 그 저 옆 그 옆 부서에 김 과장 있잖아. 그 사람은 그 소문이 좀 안 좋지 않아?
1: 아, 그래요. 근데 오늘 서류 작업 다 하셨어요?
0: 아니, 서류 작업은 아까 이제 끝냈고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네. 그 김 과장이 있잖아. 어저께 또 어떤 이상한 여자랑 걸어가더라고.
1: 정말요?
0: 어.
1: 근데 오늘 날씨 너무 덥지 않아요?
0: 아, 진짜. 예. 네. 예. 알아들어. 이 정도면 알아듣겠죠.
1: 쉽지가 않습니다.
0: 예, 예. 네. 자. 장기하와 얼굴들의 노래 듣고 옵니다. 풍문으로 들었소.

0: 고민 해결사 루미의 참고만 해. 이 시간에 다뤄볼 고민 받고 있죠?
1: 네. AI 루미에게 고민 상담 받고 싶으신 분 편하게 문자 보내주세요. 소소한 고민부터 묵직한 고민까지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번호 샵 0302 그리고 무료인 덩덕쿵 앱으로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룰 사연은 이은밤 공식 인별그램에 미리 올려두고 있습니다. 어떤 고민인지 읽어보시고요. 여러분의 조언을 인별그램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0: 네, AI 루미의 조언은 그저 하나의 조언일 뿐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시길 바라며 자 방송 운영과는 인사 나눌 건데 다음 주에 네. 만나기 전에 우리 내일 만나는군요.
1: 아, 맞아요. 맞습니다.
0: 예.
1: 내일 드디어 30주년 공연이 어떤 분이 있으셔가지고
0: 네 누가 있다면서요
1: 준디 유리상자 예. 30주년 축하드립니다
0: 맞습니다 늦지 않게 오세요
1: 네 예. 감사합니다
0: 그 중간에 가지 마시고요
1: 아, 안 갈게요
0: 네. 이호 이호님과 동행하시는 아, 맞습니다. 거 맞죠
1: 예, 네 예. 같이 갑니다 아 감사합니다
0: 자, 그래요 그럼 다음 주에 예, 우리 이은밤에서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타편의 네 생각 1부 끝곡으로 들려드립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1: 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0: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호출보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2부 첫 곡으로 나비효과의 첫사랑 들려드렸습니다. 자, 참여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릴까요? 문자 메시지 샵 0302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덩덕쿵 앱 네, 열려 있어요. 부활의 노래 이어집니다. 생각이 나.

먹어 먹으면 어떡해 막 화를 낼 수도 있는데 냄새 맡아도 맡겨줘. 귀엽네요. 햄버거를 원하는 또 햄버거 먹고 있는 엄마를 원망하는 마음을 담은 노래입니다. 에즈원의 원하고 원망하죠.

에즈원의 원하고 원망하죠. 그리고 GOD의 거짓말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2310님의 사연인데요. 살이 좀 찐 것 같아서 달리기를 하겠다고 했더니 남편이 이렇게 더울 땐 뛰면 큰일 난다고 말리네요. 살은 가을에 빼는 걸로. 그러게 운동도 좋고 살 빼는 것도 좋지만 이 더위에 어우 큰일 나요. 야외에서 잘못 달리시다가 큰일 치를 수도 있습니다. 남편분이 굉장히 현명하신 것 같아요. 네, 아내분을 아끼는 마음도 굉장히 크고 그래 자기 살 좀 빼야 되겠더라. 좀 저기 오늘 같은 날은 저 조금만 뛰어도 땀 나니까 효과가 좋을 거야. 좀 뛰어. 이런 남편은 없으려나? 뭔가 굉장히 예, 아내를 잘 뭐 서포트해주는 그런 남편일 것 같아요. 바로 뒤에 딱 붙어가지고 박진영 씨입니다. 너의 뒤에서.

박진영의 너의 뒤에서 김건모의 서울의 달 두 곡이었죠. 9205님, 어엿한 부장인 제 동생이 어린 직원들과 소통하고 싶다면서 인터넷으로 신조어 검색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어색한데 그냥 나이대로 살라고 해도 말을 안 듣네요. 이 마음이 참 예, 훌륭하다 여겨집니다. 이렇게 좀 어린 직원들하고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 이게 좀 효과를 보면 그 마음을 알아주면 되게 이제 정말 말 그대로 팀워크도 더 좋아지고 일의 능률도 살 수도 있는데 자칫하면 아 우리 부장님 왜 자꾸 대도 않는 신조어 쓰시는 거야 내가 진짜 이럴 수도 있으니 이게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막 이제 신조어 막 잘 써가지고 어린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는 사람도 그런 어른도 멋지지만 그냥 뭔가 말과 행동을 어른답게 해서 아 저런 어른 나도 저런 어른이 되고 싶다라고 느끼게끔 해주는 게 진짜 더 멋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손디아의 노래입니다. 어른.

K-클래식 한 장.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옛날 서해에서는 조기잡이가 아주 성행했습니다. 해마다 봄이면 전라도 앞바다에 조깃대가 몰려오기 시작해서 연평 앞바다까지 쭉 올라갔다고 하지요. 그때에 맞춰서 각 지역마다 조기잡이가 이루어졌는데요. 배에 가득 실린 황금빛 조기는 어부들에겐 정말 황금처럼 여겨졌습니다. 바로 그 조기를 가득 잡아 배에 싣고 돌아오면서 흥겹게 부르던 노래가 있어요. 연초에 풍어제를 지낼 때도 불렀다고 하는데요. 그 노래가 바로 배치기 또는 배치기 소리입니다. 사실 배치기 소리는 서해안 여러 지역에서 두루 불렸는데 지역에 따라 음악적인 특징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중 가장 널리 알려진 곡이 바로 황해도와 평안도 지역의 배치기 소리죠. 다른 이름으로는 이물량, 봉죽타령 뭐 이렇게도 불렸다고 하네요. 오늘은 유지숙 명창의 서도민요 앨범에 실린 곡으로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유지숙 명창과 제자들이 함께 부르는 배치기 들어볼까요?

꽃 피었네, 꽃 피었네. 우리 배 이물에 함박꽃 피었네. 돈 실러 간다, 돈 실러 간다. 연평바다로 돈 실러 간다. 이 노랫말처럼요, 어부들에게는 배 가득 실린 물고기

곡고기가 곧 돈이고 곧 꽃이겠죠. 명창들의 소리도 좋고 타악기와 태평소 소리도 연주도 시원했던 것 같습니다. 소리는 유지숙 명창을 비롯해서 오현승, 김지원, 장효선, 이나라, 김유리가 함께했고요. 장구와 징꽹과리에는 원완철, 태평소 연주에는 최경만 명인이 수고하셨습니다. 자, 서도민요 배치기 오늘의 K클래식 한 장이었어요. 서도 밴드의 노래 이어집니다. 밴노래.

서도 밴드의 노래에 이어서 이희문과 오방신과의 노래였습니다. 조울 같이 들었어요. 자, 오늘의 마지막 사연이 되겠네요. 7916님, 애가 유치원 다닐 때 그림 일기 쓴거 보고 있는데 팽이버섯 한 가닥 그려놓고 팽이버섯을 먹었다. 맛있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성의 없는 우리 아들 사랑.

사랑해 하셨습니다. 귀엽네요. 아이들 보면서 우리 어른들이 얘는 어떤 재능을 가졌나, 또뭐 어디 어떤 면에 그 관심을 보이나 이렇게 잘 살펴보고 또잘 지도해 주는 거. 예, 그게 또 어른의 역할 중에 하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결같다라는 것도 큰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이제 마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준디는 내일 콘서트가 있어요. 30주년 콘서트. 아마 우리 이음 가족분들 중에 많은 분들 또 찾아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조심해서 오시고, 예, 같이 재밌는 시간 만들고 월요일 날, 예, 그 후기들 나눠보도록 하시죠. 이슬기의 가야금 연주, 노을이 머무는 언덕 들려드리면서 물러갔다가 월요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습니다. 주무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참 태양이 뜨거운 무렵, 가을 느낌은 전혀 없지만 그래도 가을이 섰다 하고 어김없이 찾아온 절기, 바로 오늘 절기상 입추입니다. 입추부터 11월 7일의 입동까지를 우리는 가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아직 말복도 오지 않았고요. 연일 최고 온도를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너무도 뜨겁고 더운 즈음이지만 그래도 절기상 입추라고 하니 마음 한편은 조금의 가을 느낌도 있습니다. 가을이 서는 날 입추절기, 우리에게 잊지 못할 뜨거운 날씨의 기억을 확실히 심어주고 있네요. 오늘의 산책길 첫 곡은 남창가곡 들으며 시작합니다. 남창가곡 우조 우편 봉황대상 듣겠습니다. 이동규의 노래입니다.

봉황대상 봉황유런이 봉거대공 강자류로다. 봉황대 위에 봉황이 놀더니 봉황 날아간 빈 누대 강물만 헛되이 흐르도다. 오궁화초 매유경이요 진대의관 성고구라. 오나라 궁궐의 화초는 오솔길을 뒤덮었고 진나라 고관들은 옛 언덕의 무덤을 이루었네. 삼산발락 청천외요 이수중분 백로주로다. 삼산은 하늘 밖으로 반쯤 걸려있고 두 갈래 강은 백로주를 가운데로 나뉘도다. 총위부은 능폐이러니 장안을 불견 사인수를 하더라. 모든 것이 뜬구름이 되어 해를 가리니 장안이 보이지 않아 시름겹게 하도다. 이백의 시 등금능 봉황대의 시에 토를 붙이고 풀어서 우조로 부르는 농락편의 편 열박 한 장단으로 촘촘하게 엮어 부르는 편선율에 얹어 노래했습니다. 남창가곡 우조 우편 봉황대상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이동규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백의 시 봉황대상은 각시조로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우조 우편 선율로 들어보셨습니다. 오늘 절기상 입추라서 날씨 이야기로 이 시간 시작했습니다. 원래 입추절기가 한참 더운 즈음에 찾아오긴 하죠. 그런데 이번 입추즈음 날씨는 워낙 특별하게 더워서 절기가 무색합니다. 입추, 가을의 길목에 들어선단 절기가 찾아왔지만 가을 느낌 전혀 없죠. 여전히 찌는 더위 중에 있는데요. 그래도 하늘은 파랗고요. 흰 구름은 예쁩니다. 헤르만 헤세의 소설 페터 카멘친트에서 다양한 구름을 묘사하는 그 부분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구름은 모든 방랑과 탐구와 원망과 향수의 영원한 상징이라고 했던 그 이야기도 생각나는 하늘이 보기 좋은 입추절기입니다. 오늘 스튜디오 창으로 보이는 파란 하늘은 가을 느낌이 물씬 나네요. 다음 주 금요일이면 말복이고요. 또 23일이 처서절기라서 그 즈음 날씨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입추부터 11월 7일까지 입동까지를 우리는 가을이라고 부르는데요. 날씨가 가을이라 하기엔 좀 미안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마음속에 가을의 새로운 기둥을 하나 세워 놓는다면 이 마음 한편에 좀 시원한 공간이 하나 새롭게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함께 가져봅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생각의 향기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응원 문자 보내주세요.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전해주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취타 계열의 음악 다섯 곡을 이어 연주하는 음악 수요남극 준비했습니다. 수요남극이란 제목은 원래 취타 계열의 첫 곡인 취타를 현악기 중심의 실내악 편성으로 연주할 때 붙인 제목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오늘 들으실 수요남극은 이 취타 계열의 다섯 곡 취타 길군악 길타령 벼르조타령 군악을 모두 현악기 중심의 실내악 편성으로 연주하면서 제목을 수요남극이라 붙였습니다. 취타 계열의 음악은 지난날에 행악으로 연주된 곡이라서 악기 편성이 다릅니다만 오늘 실내악 편성의 음악으로 모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타 길군악 길타령 벼르조타령 군악으로 이어지는 취타 계열의 음악 다섯 곡 수요남극 듣겠습니다. 서울학회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힘찬 출발을 알리는 음악이죠. 지난날 행악으로 연주됐던 취타 계열의 음악, 취타, 길구낙, 길타령, 벼루조 타령, 군악 이렇게 다섯 곡을 현악기 중심의 실내악 편성으로 연주했습니다. 수요남극 들으셨는데요. 서울악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보뜰마을님께서 송지원님, 입추가 무색한 햇살이 오늘도 불더위를 알려줍니다 하셨습니다. 아유, 말씀대로 오늘 입추인데요. 정말 입추가 무색하죠. 또 8274님께서 송지원 진행자님을 그동안 송지원 아나운서님으로 알았는데 어찌어찌하여 다른 인물이시고 음악학자임을 알았네요 하고 문자 주셨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제가 아나운서인 줄 아셨네요. 제 이름이 저희 세대에는 여성 이름으로 아주 귀한 이름이라서 어딜 가도 저와 같은 이름이 없었는데요. 요즘에는 지원이란 이름이 많이 흔해졌어요. 심지어 저와 동명이인도 많아져서 우리 8274님께 혼돈을 불러일으키게 됐네요. 네, 저는 음악학자 송지원이 맞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작가 겸 진행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마들제님께서 가을이 서는 날부터 겨울이 서는 날까지 눕지 말고 어서 가을이 오기를 바라라는 뜻인가 보네요. 오늘도 아침 산책길에 따라 나섭니다. 모두들 안녕하시죠 하셨습니다. 네, 안부 또 챙겨주시네요. 우리 마들쯔님 출석반장 언제 임명해드린 것 같은데 오늘도 안녕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준비했는데요. 여창가곡 계면조 중거 꽃보고입니다. 이 곡은 조선시대 여성 시인 송이가 지은 시조시입니다. 여기 얽힌 사연이 있는데요. 해주 유생 박준한과의 사연입니다. 송이와 박준한, 시와 관련이 돼서 서로 마음이 통하게 됐는데요. 박준한이 과거 시험을 다 치르고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했지만 끝내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박준한에게 사정이 있었던 건데요. 박준한이 실은 병이 나서 송이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정을 모르는 송이는 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면서 여전히 그를 그리워합니다. 꽃과 나비를 보면서 저 둘의 사랑은 절절한데 우리의 사랑은 왜 아직 오지 않는가 하면서 그 마음을 담아 노래한 음악을 오늘 들을 수 있습니다. 꽃 보고 춤추는 나비, 나비 보고 당신 웃는 꽃과 저 둘의 사랑은 절절히 오건만은 어찌타 우리의 사랑은 가고 아니 오는고. 여창가곡 계면조 중거 꽃보고 듣겠습니다. 지미나의 노래입니다.

꽃 보고 춤추는 나비, 나비 보고 당신 웃는 꽃과 저 둘의 사랑은 절절히 오건만은 어찌타 우리의 사랑은 가고 아니 오는고. 여창가고 계면조 중거 꽃 보고 들으셨는데요. 지미나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수대엽 파생곡이라서 이수대엽의 그 차분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죠. 이 시조시를 지은 여성 시인 송이는 황진이, 소춘풍, 홍장과 같이 김수장의 해동가요에 소개된 아홉 명의 명기 중에 하나입니다. 해동가요에 이 시조시 외에도 송이가 지은 여러 편의 시조시가 수록돼 있습니다. 1007님께서 출석 체크합니다 하셨고요. 또 윤혜성님도 오늘 산책길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봄봄님께서 산책지기님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함께 산책 중입니다 하셨습니다. 또 마들째님께서 함께 걷는 산책길은 저에게도 도전입니다.

제가 보낸 사연을 산책지기님이 대부분 읽어주시지만 너무 많이 보내면 생략하고 읽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많이 보내실 경우에는 제가 약간 생략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주 조금씩 꽃보고 춤추는 나비처럼 찔끔 보내려고요. 산책지기님이 나비보고 방긋 웃으시면 마들째가 따뜻해집니다 하셨습니다. 마들째님 사연을 읽을 때 제가 방긋 웃을 때가 많죠. 아, 그렇다고 너무 뭐 찔끔 보내시면 제가 좀 서운할 수도 있겠죠. 지금 잘 문자 보내주고 계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은 여밀락 3장입니다. 오늘 들으실 여밀락은 합주가 아닌 가야금 단소 피리의 단제비로 연주해서 조촐하면서도 운치가 있는 그런 연주입니다. 각 악기의 선율선을 따라가기 쉬워서 악기별 특성을 비교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연주입니다. 정길선의 가야금, 이영섭의 단소, 윤형욱의 피리, 권성택의 장구 연주로 여밀락 3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악기 하나하나가 자신의 역할을 아주 충실히 하고 있어서 여밀락의 선율이 뚜렷하게 전해지는 연주였죠. 여밀락 3장 들으셨는데요. 정길선의 가야금, 이영섭의 단소, 윤형욱의 피리, 권성택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1056님께서 안녕하세요 산책지기님, 오늘 아침 부산에 사는 여동생에게서 입추라 그런가 오늘 아침엔 시원한 바람이 부네 라는 문자를 받았답니다. 서울에서는 입추와 상관없이 여전히 덥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은데 부산은 조금 다른 모양이에요. 어디서라도 가을의 문이 살짝 열린 듯한 느낌이 든다니 계절의 변화를 절기에 담아 전해주신 옛 선조들의 지혜가 헛된 것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무더위는 여전하지만 그래도 어디선가는 가을의 시작을 느꼈다는 반가운 소식을 산책지기님과 나눕니다. 오늘도 시원한 국악산책과 함께 좋은 하루 시작해 봅니다. 하트. 이렇게 사연 주셨어요. 아, 부산이 서울 같지 않군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우리 서울이 많이 덥지만 어디서라도 가을 느낌을 받고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래도 서울은 파란 하늘이 있고요. 또 흰 구름이 입추 느낌이 있긴 합니다. 우리 1056님 소식 함께 나누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생각의 향기,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말라.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생각의 향기 코너입니다. 좋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요즘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이란 책 속에서 발췌한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고 있습니다. 인생 독본은 톨스토이가 삶의 지혜를 담은 좋은 글을 모으고 엮어서 일기처럼 쓰고 편집해서 낸 책인데요. 하나의 주제를 제시하고 그 화두에 관련해서 평소에 그가 모아놓았던 좋은 글을 엮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 글을 인용하기도 하고 때론 자신의 이야기도 곁들여 놓으면서 마지막

밖에는 그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1년 365일 동안 마치 매일의 사색 일기처럼 써놓았습니다. 쇼펜하우어와 니체, 에머슨, 칸트, 유교 경전, 노자 장자, 불교 경전, 성서, 우파니샤드 철학 등 동서고금의 좋은 글, 생각, 사상이 이 책에 다 모여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인용한 경우에는 출전을 밝혀놓아서 어느 책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인지 다 알 수 있도록 써놓았습니다. 톨스토이 사상 형성의 중요한 글들이기도 하고요. 글 하나하나가 울림이 있어서 늘 곁에 두고 읽으면 좋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서문에는 독자들이 매일 이 책을 읽으면서 고귀한 감정을 함께 경험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써놓았는데요. 자신의 글만이 아니라 동서고금의 여러 좋은 글들을 모아놓았기 때문에 독자들과 그 좋은 울림을 나누고 싶은 것이었겠죠. 러시아의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의 생각, 그의 사상을 형성한 여러 이야기들이 다 모여 있는 책,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 속의 이야기 중에 오늘은 2월 10일의 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2월 10일,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마라. 스스로를 높이 평가하고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그의 자리는 불안하고 자신을 낮추고 낮은 자리로 갈수록 그의 자리는 안정된다. 1. 강한 사람이 되려면 물처럼 되어야 한다. 장애물이 없으면 물은 흐른다. 둑에 닿으면 멈추고 둑이 열리면 다시 흐른다.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되고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그러진다. 그처럼 겸손하기에 물은 무엇보다 필요하고 무엇보다 강하다. 노자. 2. 겸손은 스스로를 죄인이라 생각하고 자신의 선행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3. 사람은 자기 내면을 깊이 성찰할수록 스스로가 보잘것없다고 느끼게 된다. 여기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한 첫 번째 가르침이 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한다. 자신의 약점을 아는 것이 곧 힘이다. 채닝. 4. 물이 높은 곳에 머물지 않고 낮은 곳에 흘러내려 머물듯 선 또한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에게 머문다. 탈무드에 의함. 5. 지혜로운 사람은 선행을 할 때 자신의 부족함을 한탄하지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거나 자신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고 한탄하지 않는다. 중국의 격언. 6.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결점에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지만 남에게서 보이는 악보다 더한 악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올슬리. 7. 선량하고 지혜로운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자신을 아는 것이 조금밖에 없고 자신보다 총명한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면서 남을 가르치지 않고 언제나 배우길 원한다는 것이다. 남을 가르치거나 좌지우지하려는 사람은 남을 가르칠 수도 좌지우지할 수도 없다. 러스킨. 8. 자신을 잘 알수록 자신을 존경하는 마음이 줄어든다.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알고 과대평가하지 말라.

현악 영산 회상 아명으로 중광지곡 중에서 여덟 번째 곡이죠. 타령 들으셨는데요. 최충웅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생각의 향기 코너에서 오늘은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에 나오는 글 2월 20일의 일기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말라 하는 내용이었죠. 스스로를 높이 평가하고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그의 자리는 불안하고 자신을 낮추고 낮은 자리로 갈수록 그의 자리는 안정된다 하는 화두에 대해서 여러 사람의 글을 모아놓은 내용을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글은 노자와 채닝, 탈무드, 중국의 격언, 올슬리, 러스킨 등의 여러 사상가와 톨스토이 자신의 글을 모은 건데요. 톨스토이는 자기 스스로를 높게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스로를 높이 평가하는 건 동양적인 개념으로 말한다면 오만함일 수 있는데요. 스스로를 높이 평가하고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그의 자리는 불안하고 자신을 낮추고 낮은 자리로 갈수록 그의 자리는 안정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제시하면서 노자의 물 이야기를 했는데요. 강한 사람이 되려면 물처럼 돼야 한다. 장애물이 없으면 물은 흐른다. 둑에 닿으면 멈추고 둑이 열리면 다시 흐른다.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되고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그러진다. 그처럼 겸손하기에 물은 무엇보다 필요하고 무엇보다 강하다. 이런 이야기로 그 이론을 보충했습니다. 또 논어의 이야기인데 중국 격언을 인용한 거라 소개한 내용도 있었죠. 지혜로운 사람은 선행을 할 때 자신의 부족함을 한탄하지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거나 자신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고 한탄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논어 학이편에 인부지 불온이면 부력 군자호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으면 군자가 아니겠는가 하는 내용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알고 과대평가하지 말라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매주 금요일의 코너 생각의 향기에서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에 나오는 이야기 함께 나누셨습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아쟁산조 골랐는데요. 윤윤석류 아쟁산조입니다. 윤윤석류 아쟁산조는 한일섭의 산조를 이은 건데요. 자신의 산조를 형성할 때 대부분 스승의 가락을 많이 포함시키게 되는데요. 윤윤석류 아쟁산조의 경우에 진양조의 스승의 가락이 비교적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외에 중몰이, 중중몰이, 자진몰이의 경우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윤윤석 명인의 독창적인 가락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윤윤석류 아쟁산조, 짧은 산조 감상하시겠는데요. 윤석영의 아쟁,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입추절기와 아쟁 어울리죠. 이 가을을 부르는 소리네요. 입추절기에 어울리는 아쟁 소리란 생각하면서 음악 들었는데요.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로 이어진 윤윤성류 아쟁산조였습니다. 윤윤성 명인의 아드님이죠. 윤서경의 아쟁 연주로 들으셨고요. 김청만의 장구장단이 함께했습니다. 이 아드님의 아쟁 소리에서 아버님 음악의 분위기가 슬쩍슬쩍 보이는 듯하네요. 계속해서 경기민요 창부타령 듣겠습니다. 창부타령의 노랫말은 무척 다채로운데요. 주제도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 많은 노랫말 중에 주제별로 모아 불러도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지난날의 경기민요의 트로이카로서 경기민요의 황금기를 구가했던 세 분의 목소리로 다채로운 창부타령의 노랫말을 함께 들을 수 있는 곡으로 골랐습니다. 세 분의 목소리와 함께 노랫말 속의 삶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이은주, 묵개월, 안비추의 소리로 경기민요 창부타령 듣겠습니다.

마치 잊고 있었던 풍성한 보너스를 받은 기분이네요. 노랫말도 평소 창부타령에서 잘 듣지 못하던 풍성한 내용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경기민요 창부타령이었습니다. 이 세 분의 성음을 한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죠. 이 세 분의 소리가 개성이 있으면서도 저마다 특유의 멋이 있는 데다가 이 노랫말을 쭉 따라갔다 보니까 듣기만 해도 마음이 풍성해지네요. 어떤 성음으로 어떤 노랫말이 이어질지 기대되는 세 분의 소리였죠. 이은주, 묵개월, 안비추의 소리로 창부타령 함께 하셨습니다. 6944님께서 산책지기님 이 한 주간도 폭염 중에 국악산책길 지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시원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우리 6944님도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철가야금 즉흥시나위 중에서 중모리부터 끝까지 김영재의 철가야금, 장덕화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철가야금 즉흥시나위 중몰이부터 끝까지 들으셨죠? 김용재의 철가야금은 장덕화의 장구장단이었습니다. 극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맞이한 입추인데요. 날씨야말로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마음만으로는 입추절기의 뜻을 좀 새겨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우리가 입추부터 입통까지를 가을이라 부르는데요. 가을이라 부르기엔 좀 어울리지 않는 날씨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올 가을의 전형적인 그 시원한 날씨를 상상해 보면서 마음의 공간을 시원하게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전통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뜨거운 태양은 여물어야 하는 곡식들에게 양보하시고요. 뜨거운 태양 잘 피하시면서 이 무더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매년 여름, 잘못된 전기 사용으로 감전사고가 끊이질 않는데요. 작은 안전수칙들을 지켜 큰 사고가 나지 않게 주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물기가 있는 손으로는 전기 제품이나 콘센트를 만지지 말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제품을 꽂는 문어발식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또, 낡거나 손상된 전선은 미리 교체하고 물이 닿았던 콘센트나 차단기는 전문가의 점검을 받은 뒤 사용합니다. 욕실이나 다용도실처럼 습기가 많은 곳에서는 전기 사용에 더욱 신경 쓰고 비가 오거나 바닥에 물기가 있을 땐 실외 전기 작업은 피해주세요. 만약 감전사고가 발생했다면 다친 사람을 직접 손으로 만지지 말고 즉시 전원을 차단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천지는 언제 삼겼으며 일월은 언제 삼겼던 고 천지 개벽으로 건곤 마련하옵실지 천계 자시허니 자방 하나리 삼기시고 지벽 축시하야 지방 땅이 삼기실지 성기어 내리자 고사로다 안어지기야 고사로구나 산지의 조종은 고륜 산이요 수지의 조종 금황아수라 기흥상도 태백산론 납동강을 둘러있고

계룡산 내륙으로 또

지리산은 봄자수를 둘러있고 지리산 내륙으로 또한 줄기 뚝 떨어지 잠그리고 내려오다 차흥 반덕산이 상겼구나. 반덕산 내륙으로 간 줄기 뚝 떨어져 주춤거리고 내려오다 이때 대상소가 삼겼으니 어찌 아니가 누구소냐. 삼겨드리자 고사로구나. 누드리자 고사로다. 짚어잡어 33,000 서른세단하리용 깨어굴러 28수 땅은 28달이 삼겨있고 항천 비비천 삼마 토리 천지시왕 치등마병 50제 좌우를 둘러보니 좌청룡 900호에 남부자 북현무구 감남성이 뿌리어시 비쳤으니 정체사가 끝날 것이요. 협산을 둘러보니 손신풍이

나는 돌아다보니 탐상학관 철전수조스나자 손금만 시연이라 아들을 낳으시면 얼굴은 환옥사포 풍채는 두목지용 왕이지 필법으로 주맹덕체를 받아 일필이지 할 것이로 기운이 담남하여 삼국대쟁이 날 것이요 다대기를 낳으시면 얼굴은 태양의 흐림이요 체질은 식녀성의 체질이 될 것인지 어찌가니가 조부를 쏘냐 산을 돌아다 보니 오적봉이 두려운지 미쳤은지 대대장자가 날 것이요 그를 놓고 살펴보니 혹덕방에 혹가지고 청룡방에 방아를 놓고 신방에 직관 짓고 앞에 있는 노적은 대둔진 오적이요 뒤뜰에 짓는 노적은 성균이문 오적이요 오적 밑에 부공새는 한 날개를 딱 붙이면 일만 서거을 부부어 놓고 무날개를 딱 붙이면 억조만 서거을 부부어 놓고 어찌가지가 줄손냐 이대기인데 여군이 차손들을 앞세우고 두 손목을 부여 잡고 걸시구나 걸시구나 좋구나 맞이야자 제가 충벌 주니 이런 경사가 어디가 인근이야 성기 어디

하시니 성주를 허리하고 제목을 내리라 할지 선문 세명의 여군은 안척 청산을 들어 가서 낙낙장소 길고 긴 소를 뱅기룡 뚱뚱 피어내죠. 옥도 길로 다듬어서 첫째 똥을 갈라대어서 상일동을 마련하고 둘째 똥을 갈라내죠. 우리지 똥을 마련하고 셋째 똥을 갈라내지요. 출창자 보물창장 분골까지 마련되니 그 시간이가 좋을 소냐. 성길이리야 보사로 동맹안진 장안 도덕으로 이탈을 탁 꺼내지 휴자 충신 추춘고 이니예지 치동시워 상남복으로 상남복 팔팔복으로 돌이글고 팔팔육십사개로 대량연구 차례로 연목으로 삼백육십사개로 서슥으로 오십토로강 신창호 백원 답그 하마 탄청호군 팔팔무기 통문지요 사금이 성문이요 이치락가 풍문이니요 제안이가 조소자 성계디디야 보사로다 안어디디자 보사로다. 이렇게 다 해놨으니 방한 등물을 한번 불어보던 것이었다. 방한 등물을 불어봐. 방한 등물을 불어보지 삼층이 칭유층 장호합 삼합 자두상 야창농봉농 자개농와 큰두지 장합다지 혼합 경대 말리지 전우 좌우로 늘려놓고 큰 평풍척은 평풍을 전우 좌우로 늘려놓고 청유디병 황유디병 끈을 곧게 달아서 백시직게 걸어놓고 큰 이불 적은 기울 우단으로 덮었으며 대단으로 덮었으며 해서 상봉하기며 시간이가 좋은 손가 성여지자 고산보다 흥치은 상기 상관기요 인간기 오버이라 산은 두려움 대문평풍 황제가 잘났는데 음식을 대리는데 세상 음식기간이 보다 차해주 저희주를 그린 보관용고 한가운데 삼천 벽돌을 덩그렇게 보여놓고 한 잔을 들으시면 나뜬 백발이 젊어지고 젊은이가 마시면은 저도 명을 질게 있고 혹은 석순 가진 보고 주옵지 부모전의 경사받치니 어찌간지가 좋은가 성겨드리자 보사로다 안어드리자 보사로다 좌우를 살펴보니 인간 기물이 다 들어오는 분 그대로다 기물이 들어오니 기물이 들어오니 자구를 살펴보니 청유디병 황유디병 뭔가 기불이 다 나오는데 그저 뿌욕뿌욕뿌욕 나오는데 이렇게 반뜻물을 풀어놨으니 비단인들 없어도 오느냐 비가 비단이 요새

불교 비단이 아니라 옛날 영초 모초 대원단 모군단 진법단 등소로 나오는데 이런 가관이 없던갑시. 은가 비단이 나온다. 은가 비단이 나온다. 은가 비단이 다 나와. 전하 비단이 나온다. 일왕구상 삼매처 헌뜻떴다 일왕단 호소대 아양두 척선하민 월왕단 서황보유지연우 진상은 천동 전하 구조산처 종목은 그네니 지름 은태산 소 사이해가 풍군 불안 어쩌두 함성영교단 풍경을 신으르르 치진 태평 건공을 해온다 풍방 골방 가로다지 관세기 완장은 초당연 화해상부단의 봉분 파란 춘성은 만화밤 장군도 군군 화초단 수풀 첫까지 제굴 그러졌다던 주봉 진용칠판 대문반은 반성주기가 대령 강구역으로 기경가에 불렀다고 간보다 알뜰 사랑 정든 짐이 나를 버리고 가요 두 손길을 덮밥 잡고 가지 말라고 돌이구소 임고 내고 홀로 앉어 독수공방의 상사다 추월 증악공단이요 심신공부 송인 간름 무섭다 호피한 쓰기 좋은 양태문 인정있는 군조사 부규단한 복수단 헐시과객의 궁초단 실부족의 개초단 절개짓는 송육관 서불섭적 새발당 노방주 청사 송사 동계이며 백남릉 홍남릉 열아사주 당도 둔도 시양포 수수 홍어주 경상도 황급봄 빌매 흥정의 갑사로다 해남포 진남포 도이마산포 대주 원주 공주 부자 김주 명천 세마포 강진나주 극상 세무시 한단 세무시 창주 삼팔 합진 보사 관사 백공단 천공단 홍공단 흑공단 송아세까지 수천도의 그지로

좌우로 퍼져놓고 팔자자랑 구분자랑 형세자랑 거울 쭈구구 쭈어디가 좋고 손가만으로 이제하고자고 예란반수 예란대신이야 의와 청춘 본인들들 이내 한말 들어보고 장부 평생 삼가 죽은 눈이 넘어가고 삼강오륜 이내의지 부모공양 허놓은 것도 장부 사은이 어찌가니까 좋을 수냐 예라반수 예란의 신이야 야냥 가공 손발금 고기 낙든 노선대 심리장강 백파상 두방대거든 그랬대

다 버리고 한송영 들어가서 길고 모든 손을 띄어 조금만 깊이 배를 부어 수복

나 대신이야 천세 천세 천천세 만세 만세 만만세 이대성군 만만세 남산같이 폭기 참겸 무너지지는 마옵시고 한당같이 폭기 참겸 흘러가지는 마옵소서 예람방수 예라대신이야 갱화를 엿들어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FM 106.9MHz, 목포 진도 일원 FM 94.7MHz, 남원 일원 FM 95.9MHz, 충주 음성 일원 FM 101.7MHz, 제천 단양 일원 FM 90.1MHz, 충북 영동 일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은하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차분히 눈을 뜨고 제때 정갈한 식사를 챙기며 하루를 시작하는 일상. 그 반복 속에는 참으로 놀라운 힘이 들어 있습니다. 너무 평범해 보일지 모르겠지만요. 매일 같은 궤적으로 움직이는 우리의 작은 습관들이 사실은 우리 몸과 마음을 가장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최근 한 연구 결과를 보면 그 전날 잠을

을 설쳤을지라도 기상과 취침, 식사 같은 일과들을 규칙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어르신일수록 신체적인 통증이나 마음의 우울감을 훨씬 적게 느꼈다고 합니다. 하루 24시간 흐름에 맞춰 정직하게 움직이는 우리 몸속의 생체 시계가 흔들리지 않고 유지되면서 제자리를 지켜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작고 정직한 습관들이야말로 세월의 흔적과 세상의 수많은 풍파 속에서도 내 몸과 마음을 우아하고 건강하게 지속하는 진짜 삶의 지혜가 아닌가 싶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 관악영산회상 사면도드리에서 연불도드리까지입니다. 연주의 국립국악원 정학단입니다.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관악영산회상 사면도드리에서 연불도드리까지 들으셨습니다. 연주의 국립국악원 정학단이었습니다. 오늘은 8월 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다들 어떤 마음으로 오늘 하루의 습관, 루틴을 시작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앞서 규칙적인 일과의 힘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전문가들의 설명을 들어보면요. 우리 신체는 밤이 되면 멜라토닌 호르몬을 분비하고 아침 햇살을 받으면 몸을 깨우는 신호를 보내면서 체온과 혈압, 식욕까지 하루의 리듬에 맞춰 정직하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리듬이 한번 깨지면 단순한 피로감을 넘어서 몸의 통증이나 우울감으로 이어지기 쉽상이라고 합니다. 거창한 운동이나 뭐 또 약 대신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산책하고 또 제때 식사를 챙기는 소박한 일과의 연속이 우리를 바로 세워준다는 의미입니다. 매일 아침 라디오를 켜고 같은 시간을 함께 해주시는 이 정직한 부지런함 또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가꾸는 하나의 보약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토요일의 솔바람 물소리 1부에서는 우리 음악을 편안한 해설과 함께 만나보는 도들볕 우리 음악 준비되어 있고요. 건강 더하기 이어집니다. 2부에서는 전국 문화 소식 전해드립니다. 풍경 소리 함께 만나보시고 여러분과 함께 사색의 길을 걷기 위해 마련한 인문학 코너죠. 주말 아침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도민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게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국악방송 새음원 시리즈에서 감상하고 있는

0: 흥보가는 흥보와 놀부 형제의 이야기를 해학과 풍자로 풀어내는 작품이라 판소리 가운데서도 재담의 맛이 가장 살아있는 소리로 꼽힙니다. 오늘 들으실 동초째 흥보가는 동편제의 힘찬 기운을 이어받으면서도 이야기의 결을 더욱 풍성하게 살려낸 것이 특징입니다. 잠시 후에 감상하실 노인 나오는 대목에서는 놀보의 욕심을 꾸짖기 위해 한 노인이 등장하는데요. 노인은 놀보에게 능천낭이라는 신기한 주머니를 건네줍니다. 아무리 돈을 넣어도 가득 차지 않는 주머니. 채우면 채울수록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이 능천낭은 끝없는 욕심이 결국 자신을 허물게 된다는 흥보가의 깊은 교훈을 익살스럽게 들려주는 장치입니다. 오늘 소리를 들려줄 김예진 명창은 전라북도 무형유산 심청가 이수자로 초등학교 3학년 때 전국 어린이 판소리 경연대회를 보고 소리를 배우고 싶어서 어머니를 졸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후 전북 도립국악원에서 첫 스승 이일주 명창을 만나 평생 소리길을 걷게 됐는데요. 스승과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2024 전주 대사슴놀이 명창부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초째 흥보가를 분석한 악보집을 펴내고 음악학 박사로서 연구에도 힘쓰는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소리꾼이기도 합니다. 김예진 명창의 진하고 걸쭉한 소리, 그리고 동초째 흥보가 특유의 유쾌한 재담이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소리의 김예진, 고수의 이준형, 13부녀의 긴 호흡으로 판소리 흥보가 중 노인 나오는 대목 듣겠습니다.
1: 아무 말 말고 심어보세. 동편 처마 단장 밑에 구덩이를 깊이 파고 1년 농사 지을 걸음 한꺼번에 쳐다 붙고 단단히 심었겄다. 아적대 심은 것이 저녁대 돌아가 본즉 박순이 벌써 수종난 놈 수퉁다리만 하게 솟았는지라. 놀보게 집 깜짝 놀래. 아이고 영감, 저거 남만 해도 무슨 재변이 생기겄소. 바삐 뽑아버립시다. 놀보 듣고 화를 내요. 여편 내가 방정 맞은 소리를 꾸건단 말이여. 아, 나물 될 것은 떡잎부터 안다지 않어? 이 박넝쿨이 날마다 갑절씩 쑥쑥 뻗어나가는디 옆에서 순이 나고 순이 더욱 굳게 뻗어 어디가 턱 걸치면 모두 다 무너져버리던 것이었다. 놀보가 발서부터 박 때문에 이렇게 손재를 당할 적에 박 여섯 통은 놀보집 후원회가 열고 박 한 통은 이웃집 물밑에 가서 열렸는디 밤중만 되면 박통 속에서 속옷 소리, 장고 소리, 징꽹가리 소리가 나니 이 박은 초라히 패든 박이었다. 이때는 어느 땐고 주파롤 망간이라 희면서도 누르스름하게 익은 박이 완연 익은 빛이었다. 놀보놈이 좋아라고 저 박빛이 누르스름한 건 분명히 흔들었제. 책력을 펼쳐놓고 갑자일로 대기하여 싹군 30여 명을 사가지고 박을 타는 뒤 놀부가 선소리를 매기되 금이 꼭 나올 줄로 금말만 가지고 먹이던 것이었다.

꼭

밖에 박통 속에서 노인 안 본네 닿는 네 지린 복세 그자로 보나 다 떨어진 헌배 바지 깊은 살이 다 보이고 삼승마포 적사무에다 개가죽 묵은 배

왔으니 쟁인 세울 사람 없고 송사를 얻

보자 언들 저 양반 생긴 뿐이 장작불에다 집어넣어도 한타질 모양이라. 어쩌면 무사올꼬 저 혼자 국량을 째. 저 양반 호령어돼 이놈 놀부야 이놈. 구상전이 와 계신디 네 계집 네 자식들은 무난도 아니허니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강남 하인 이루노라 박통속이 관문대여 수십 명 대답소리

네 애비 죄상을 생각하면 기어코 잡아다가 조금만 잘못하면 사랑한 마주대 거꾸로 메어 달고 대추나무 방맹이로 두 발목 복숭씨를 꽝꽝 우려 때려가며 부려먹을 일이로 돼. 사역인자라. 그래, 공돈 속돈 바칠 테면 지체 말고 곧 바쳐라. 얼마나 바치오리까? 너만한 놈을 다리고 다소를 다투겄느냐 하더니 조그마한 주머니 하나를 내어주며 너야 전곡간에 뭘로 채우든지 이 주머니만 가득 채워오너라. 놀보는 속마음으로 저 양반 적재 많이 달라 허거드면 일을 어찌 얽고 잔뜩 염려하였다가 주머니만 채워라니 마음이 하도 기뻐. 아이고 예예 그려오리다. 주머니를 들고 제 방으로 들어가 엽전 가득 담긴 주머니를 그 주머니에다 대고 조르르르르르르 부어놓으니 놀보 돈주머니는 홀쭉하니 없어졌는디 생님이 준 주머니는 여전히 아무 시랑토 않고 가뿐한지라. 놀보이 없어. 엄마 요런 잡것 좀 보소 하더니 돈괴를 덩 열어놓고는 도깨미를 불어내요. 한 줌을 넣어도 간대 없고 두 줌을 넣어도 간대 없고 석 줌을 넣어도 간대 없고 다 줌을 넣어도 간대 없고

묶은 돈을 한 다발로도 간데 없고 열 다발로도 간데 없고 초번이 생긴 뿐이 붓을 덜 양이면 주둥이를 쩍 벌리고 산땡이도 들어갈 듯 넣고 보면 생기난 듯

저 양반 호령허되 에라 이놈 간사하다. 콩돈 속돈 받자 하면 몇만 냥이 되겠으나 수말리 먼먼 길에 연극이 괴롭기로 양쪽 배를 생각하여 주머니만 채우라니 아무것도 넣지 않고 이 소리가 웬 소린고? 내 저놈 매어 달고 방맹이로 오려라! 좌우에서 대답 소리 놀보 청신이 아득하여

질세고요. 목을 따끔 추리며. 예, 품부대로 밭을 태우니 제발 그 주머니 좀 넣으십시오.

김혜진 명창의 소리, 이준형 고수의 장단으로 판소리 흥보가 중 노인 나오는 대목 긴 호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들으신 능천낭 이야기는 채워도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의 욕망을 판소리 특유의 해악으로 풀어낸 인상적인 대목이었습니다. 자, 국악방송이 정성껏 기록해온 새 음원 시리즈 속 소중한 우리 음악, 도들볕 우리 음악에서 내일도 계속됩니다. 다음은 남해안 별신굿 수부신화위 들어보시죠. 연주의 김용호의 여러분입니다.

남해안 별신굿 수부 시나위였습니다. 연주의 김용호의 여러분이었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떠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항공권과 숙소를 예약하고 여권과 상비약도 챙기다 보면 여행 전 확인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예방접종입니다. 최근 세계 여러 지역에서 홍역이 계속 발생하면서 해외여행을 앞둔 분들은요, 이 홍역 예방접종 여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홍역은 감염된 사람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공기 중으로 나온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통해 퍼지는 감염병입니다. 전염력이 매우 강해서 면역이 없는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쉽게 옮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바이러스가 머물던 공간에서는 감염된 사람이 자리를 떠난 뒤에도 한동안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고열과 기침, 콧물 같은 증상이 나타나서 감기와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 후 눈이 충혈되거나 눈물이 많이 나기도 하고요. 또 며칠 뒤에는 얼굴을 시작으로 붉은 발진이 몸 전체에 퍼질 수 있습니다. 홍역은 별도의 치료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 미리 백신을 맞아 면역을 갖추는 것이 최고의 예방법입니다. 만일 접종 기록이 없다면 가능하면 출국 4주에서 6주 전에는 접종을 시작하셔야 되고요. 출국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도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접종할 수 있는지 의료진과 꼭 상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다녀온 뒤에도 몸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귀국 후 3주 안에 열이 나면서 기침이나 콧물, 또 눈 충혈과 붉은 발진이 함께 나타난다면 단순한 감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먼저 마스크를 쓴 후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줄이시고 의료기관에 전화해서 증상을 알린 뒤 최근 어느 나라를 다녀왔는지 꼭 말씀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홍역은 전염성이 강하지만 예방접종으로 막을 수 있는 감염병이기도 합니다. 여행 가방을 꾸리기 전에 여권의 유효 기간을 확인하듯 나와 가족의 예방접종 기록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자, 건강 더하기에 이어서 박종기째 대금산조 중 설렁째 듣겠습니다. 대금의 박명규, 장구의 김상훈입니다.

박종기째 대금 산조 중 설렁째 들으셨습니다. 대금의 박명규, 장구의 김상훈이었습니다. 이어지는 1부 마무리 곡은 12가사 황계사 듣겠습니다. 노래의 김호성입니다.

12가사 황계사였습니다. 노래의 김호성이었습니다. 자, 1부 마무리 짓고 2부로 갑니다. 2부에서는 풍경소리 그리고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매년 여름, 잘못된 전기 사용으로 감전사고가 끊이질 않는데요. 작은 안전수칙들을 지켜 큰 사고가 나지 않게 주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물기가 있는 손으로는 전기 제품이나 콘센트를 만지지 말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제품을 꽂는 문어발식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또, 낡거나 손상된 전선은 미리 교체하고 물이 닿았던 콘센트나 차단기는 전문가의 점검을 받은 뒤 사용합니다. 욕실이나 다용도실처럼 습기가 많은 곳에서는 전기 사용에 더욱 신경 쓰고 비가 오거나 바닥에 물기가 있을 땐 실외 전기 작업은 피해주세요. 만약 감전사고가 발생했다면 다친 사람을 직접 손으로 만지지 말고 즉시 전원을 차단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전국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 소리입니다. 한여름에는 바깥 나들이보다 시원한 실내에서 책과 그림을 천천히 만나는 시간 참 호젓하고 좋을 것 같은데요. 아이들과 함께 가도 좋고 어른 혼자 조용히 들러도 좋은 전시가 청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 전시는 빛나는 아이들 이수지의 그림책입니다. 이 전시는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을 한국인 최초로 수상한 이수지 작가의 작품 세계를 만나는 자리인데요. 이번 전시는 지난 8월 4일 화요일에 시작됐고 오는 11월 8일 일요일까지 청주 충북도청 안에 있는 그림책 정원 1937에서 이어집니다. 이수지 작가는 글보다 그림으로, 말보다 장면으로 아이와 어른 모두의 마음을 움직여온 그림책 작가인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작품 속 원화와 아트 프린트, 기획 조형물,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작가의 그림책 세계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수지 작가의 전시도 멋지겠지만 또 전시가 열리는 이 장소, 그림책 정원 1937도 함께 눈여겨볼 만한 공간입니다. 이곳은 1937년에 지어진 옛 충북도청 본관을 리모델링해 만든 그림책 복합문화공간인데요. 바깥으로는 오래된 건물이 주는

0: 차분한 운치가 남아있고 안으로 들어가면 그림책과 전시, 체험 공간이 시원하고 편안하게 펼쳐집니다. 아이들에게는 그림책 속 상상의 정원이 되고 어른들에게는 잠시 쉬어가며 책장을 넘기는 한나절의 쉼터가 되어주는 곳입니다. 청주에 계신 분들, 또 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함께 실내 나들이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전시 일정을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는 11월 8일까지 청주 그림책정원 1937에서 열리는 빛나는 아이들 이수지의 그림책 전시. 그림책은 작지만 그 안에 담긴 세계는 때로 아주 넓고 깊습니다. 자, 이번에 들으실 곡은요, 가야금 병창 천자 뒤풀입니다. 가야금 병창의 김일륜입니다.
1: 그때요, 도련님이 광한루에서 춘향을 처음 보고 책실로 돌아와 천자를 읽으신 한 뒤 글귀마다 춘향이 주렁주렁 열렸겄다.

김일륜의 가야금 병창으로 들으셨습니다. 천자 뒤풀이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지영째 가야금 산조 삼중주 화천월지 듣겠습니다. 가야금 연주자 이지영은 전통 산조와 현대 음악을 아우르며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쳐왔는데요. 이지영째 산조는 우조와 평조의 선율을 폭넓게 활용하고 판소리와 가야금 병창의 음악적 특징을 더한 것이 그만의 특징입니다. 곧 들으실 화천월지에서는 서로 다른 음역의 가야금 사역대가 어우러져 산조의 깊이와 풍성함을 전할 텐데요. 이지영째 가야금 산조 삼중주 화천월지 감상하시겠습니다. 철가야금의 이지영, 산조가야금의 이연화, 저음가야금의 김철진, 장구의 이태백입니다. 13분의 긴 호흡입니다.

이지영째 가야금 산조 삼중주 화천월지였습니다. 철가야금의 이지영, 산조가야금 이연화, 저음가야금 김철진, 장구의 이태백이었습니다. 음악 한 곡 더 이어드리고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로 넘어가겠습니다. 들으실 곡은 대지입니다. 연주의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입니다. 12분의 긴 호흡입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연주였습니다. 대지 듣고 오셨습니다. 오래전 누군가가 등불 아래 붓을 들어 쓴 짧은 한 줄이 오늘날 수천 년을 건너와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고 서성일 때, 인연의 무게에 지쳐 마음이 헛헛해질 때, 그 말들은 때로 우리 인생길을 비춰주는 환한 등불이 되기도 합니다. 토요일 2부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 그 깊은 지혜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찾아오죠. 기댈 사람 하나 없이 오롯이 혼자 힘으로 눈앞에 커다란 벽을 넘어야 하는 순간 말입니다. 누군가 손을 내밀어주면 좋겠는데 도움을 청할 곳도 마땅치 않고 그렇다고 주저앉을 수도 없어 이를 악물고 견뎌야 할 때가 있는데요.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은 바로 그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외로운 자리에서도 마음을 다잡고 힘껏 싸우는 모습, 고군분투입니다. 고군분투, 외로울고 군사군 떨칠분 싸울 투자를 씁니다. 글자 그대로 풀어보면 외로운 군대가 떨쳐 일어나 싸운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외로운 군대란 혼자 있는 병사 한 사람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본대와 멀리 떨어져 도움을 받을 수가 없거나 지원군이 끊어진 채 적에게 둘러싸인

데를 의미합니다. 앞에는 수많은 적이 가로막고 뒤로 물러설 길도 없습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남아있는 힘을 모두 모아 용감하게 싸우는 것, 그것이 고군분투가 품고 있는 본래의 모습입니다. 고군분투는 오늘날 전쟁터를 벗어나 일상에서도 널리 쓰입니다. 남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힘에 벅찬 일을 혼자 감당할 때, 불리한 형편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애쓸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두고 고군분투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혼자 앉아 들려드리죠. 대금연주의 신주희입니다.

신주희의 대금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혼자 앉아였습니다. 토요일 2부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고사성어는 고군분투입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작은 가게를 홀로 꾸려가는 사람. 가족의 병간호를 맡아 한 사람의 곁을 묵묵히 지키는 사람. 맡은 일을 해내려고 애쓰는 직장인들. 우리는 고군분투하는 사람에게 기꺼이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고군분투라는 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어쩌면 분투하는 용기만이 아니라 고군의 외로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혼자 견뎌낸 사람을 칭찬하면서 그 사람이 왜 혼자 싸워야 했는지는 깊이 묻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강하니까 괜찮을 거야. 이번에도 알아서 잘 해내겠지. 하지만요, 강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해서 외롭지 않은 것은 아니죠. 말없이 버티는 사람도 때로는 기댈 어깨가 필요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힘들다는 말을 쉽게 꺼내지 못합니다. 내가 주저앉으면 일이 멈출 것 같아 내색도 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그러다 몸과 마음의 힘을 다 소진해버리는 바람에 뒤늦게 번아웃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힘껏 싸우라는 격려보다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힘들면 잠깐 쉬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한마디가 멀리서 달려온 지원군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싶네요. 고군분투는 인간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말이지만 때로는 손을 내미는 용기가 끝까지 혼자 버티는 용기보다 더 큰 지혜가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였습니다. 이번에는 평시조 인생을 헤아리니 들려드리죠. 노래의 변진심입니다.

평시조 인생을 헤아리니였습니다. 노래의 변진심이었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곡 함께 하겠습니다. 입속의 말 들려드리죠. 노래의 정민아입니다.

오늘의 마무리 곡 입속의 말 전해드렸습니다. 노래의 정민아였습니다. 조금 전 고사성어 그 한 줄의 지혜를 전해드리다 보니까 문득 제 친구가 떠오르네요. 그 친구는 정말 세상을 열심히 살고 있구나 생각했었는데 잘 버티고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에 머물게 됐습니다. 친구에게 그 말을 해주고 싶네요. 열심히 잘 싸워라가 아니라, 친구야, 옆에 내가 있어. 언제든 힘들 때 나한테 연락해라.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자, 토요일 순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의 주문을 함께 외쳐볼까요? 늦었다고 후회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일부터 지금 시작하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안녕하세요. 창월이 그린의 쌀 이한철입니다. SNS에서 본 글인데요. 한 무용수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멈춰 있는 것도 동작이고 기다리는 것도 춤이다. 생각해보면 그러네요. 몸을 회전하기 위해 잠시 멈추는 순간도, 발끝을 세운 채 다음 동작을 기다리는 시간도 모두 춤의 일부니까요. 우리는 크고 화려한 동작에 먼저 눈길이 가지만 춤은 멈춤과 기다림까지 있어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사는 일도 그런 것 같죠. 열심히 움직이는 시간만큼 잠시 멈춰 숨을 고르는 시간도 우리 삶의 한 장면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2026년 8월 8일 토요일 이한철의 창월이 그린의 쌀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8월 8일 토요일 아침 이한철의 청어의 들인 햇살. 오늘 첫 곡은 송소희의 노래였습니다. 공중무용이었습니다. 후렴구에 강강술래라는 단어도 반복되고요. 한국적인 정서가 있으면서 일렉트로닉한 팝의 연주를 곁들이니까 아주 특별해집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도 춤 얘기를 드렸죠. 멈춰있는 것 또 동작이고 기다리는 것도 춤이다. 이야, 이건 진짜 마음속, 머릿속에 오래도록 새겨넣어도 좋을 것 같은 멋진 말인데요. 우리 삶에 대비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멈춰있는 것도 일상이고 무엇인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시간도 삶의 일부다. 이야, 멋지죠? 여러분, 주말입니다. 무더위에 지친 한 주 보내셨을 텐데 잠시 속도를 늦추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특별한 시간을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무엇과 함께? 창호에 드린 햇살과 함께요. 오늘도 가장 시원하고 쾌적한 자리 여러분 위해서 비워놨으니까요. 두 시간 편히 쉬다 가시고요. 떠오르는 멋진 음악이나 이야기 있으시면 안 멋져도 됩니다. 사소한 이야기, 사소한 음악 신청도 대환영입니다.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0302번으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방송 청취, 무료 사연 쓰기 둘 다 가능합니다. 카카오톡도 열려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방법으로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도네온 연주자죠. 고상지 씨의 연주로 아디오스 노니노라는 음악을 듣습니다. 이 음악은 아르헨티나 작곡가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음악인데요. 그가 1959년 아버지의 별세 소식을 듣고 작별의 의미

의미로 쓴 탱고곡이라고 합니다. 아디오스, 아디오스는 아스탈루에고라는 인사하고는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아스탈루에고는 다음에 언제 우리 또 보자 하면서 안녕, 잘 가 하고 인사하는 거고요. 아디오스는 영원히 볼수 없는 사람한테 건네는 작별 인사라고 하지요.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그런 음악입니다. 전통 탱고와 클래식 선율, 재즈 연주가 막 여기저기 막 섞여 있어요. 집중하고 들어야 장르 구분을 할수 있는데 꼭 그렇게 들을 필요는 없겠죠. 귀 가는 대로, 마음 흐르는 대로 이 음악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아디오스 노니노 함께 들어보죠.

고상지의 아디오스 노니노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추다의 차지스의 연주와 노래로 리추얼 댄스 들을 텐데요. 2020년에 발표한 데뷔 앨범 오늘 밤 당산나무 아래서의 수록곡입니다. 제주무가 영감놀이와 서우제 소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는데요. 영감, 여기서 영감, 밑줄 긋고 제주도에서 도깨비 신을 그렇게 부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다의 차지스의 리추얼 댄스 들어보죠.

추다의 차지스의 리추얼 댄스에 이어서 경기 소리 하시는 이희환 선생님의 소리로 경기민요 청춘가 듣고 왔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경기 소리 진짜 좋아하는데요. 여성 소리꾼의 소리는 화사하고 경쾌한 멋있는 편이고 남성 소리꾼의 경기 소리는 뭔가 높은 소리를 몸부림치듯이 부르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진솔한 삶이 묻어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음악은 싱어송라이터 심규선의 음악입니다. 심규선 씨가 데뷔 시절에는 루시아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오늘 들려드릴 이 음악은 루시아로 활동하던 시절의 음악입니다. 2015년에 발표한 3집 수록곡 사이라는 노래인데요. 소수빈이 함께 부르고 있습니다. 남성 보컬, 여성 보컬이 함께 어우러지는 달콤한 러브송, 이 노래 함께 들어보죠.

0: 심규선 그리고 소수빈이 함께 부른 사이 듣고 왔습니다. 자, 토요일 장호의 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 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국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국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립니다. 저는 평일에 함께 퀴즈 푸는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박경서의 가야금 연주, 김책의 타악기 연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문묘제례악 B였습니다. 이 문묘제례악은 공자를 비롯한 유교의 성현들을 기리는 음악이고 중국의 기원을 둔 고대 음악이지만 방금 들으신 음악은 우리 음악의 음높이로 우리 악기의 멋이 듬뿍 담겨 있는 해석으로 들려진 음악입니다. 자, 계속해서 정미조의 너의 웃음 듣는데요. 정미조 씨의 대표곡들은 대체로 다 손성재 작곡, 이주엽 작사 이렇게 만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 분이 만든 음악은 완전 대중적인 후렴구의 노래들이 아니라서 더 세련되고 고급스러우면서 계속 반복해서 듣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다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싸이의 챔피언 같은 경우는 챔피언 소리 지르는 네가 챔피언 음악에 즐기는 네가 챔피언 챔피언 챔피언 누가 들어도 아 알았어 알았어 챔피언이잖아 라고 대답할 정도로 귀에 막 쇽쇽쇽쇽쇽 후렴구를 집어넣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서 더 세련되다. 그렇지만 계속 듣게 되는 묘한 매력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멋을 내지 않고 정박자에 꾹꾹 눌러서 부르는 노래도 참 멋스럽습니다. 정미조의 너의 웃음 함께 들어보죠.

2019년 돌연 은퇴 이후 무려 37년 만에 앨범을 내고 활동한 가수 정미조. 현재 진행형으로 꾸준히 앨범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노래는 2020년 음반 수록곡 너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한철의 산책도 더불어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1부 끝곡 남겨두고 있습니다. 명인의 대표작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창작하고 있는 리 마이더스의 작품 신세가락 별곡 들려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음과 음 사이의 공간에도 존재한다. 프랑스의 인상주의 작곡가인 클로드 드뷔시가 음악에서의 여백을 강조하면서 남긴 말입니다. 연주와 연주 사이의 짧은 정적, 쉼표. 그 찰나의 시간에 연주자는 호흡을 고르고 청중은 앞서 들은 선율을 되새깁니다. 하지만 쉼표가 중요한 게 어디 음악뿐일까요? 우리의 일상도 쉼표가 있을 때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을 벗어나 온전한 나를 마주하는 휴식의 시간. 그 휴식의 시간에 우리의 아리랑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소프라노 조수미가 부른 아리랑 칸타빌레. 그 맑고 서정적인 아리랑이 우리의 마음도 아름다운 색채로 채워줄 것 같습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소프라노 조수미의 아리랑 칸타빌레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

0: 선보여드린 햇살.
1: 공부자 청춘 추에 절필하던 기린이며 삼군사명 거동시에 전자운연의 코끼리며 목경선관 승휼하던 풍채좋은 사자로다 선배기위수선양 할지 비웅비표고미로다 청해방은 항상 저 격시황을 쳐다람이

하고 저지한 나비 꽤 많은 여운 달랜 토끼 털 좋은 허굴이며 엄곰 수옷곰 맷돌 심며 노루 산승 승예 아니

우리가 연년이 회취하고 노는 노름에 상자 없이는 못 놀겠네. 금년부터서는 상자를 정하고 노는 것이 어떠헌고 그 말이 옳다 하고 저기 앉은 장도감은 언제나 쏘 자네들 대나를 들어보소. 대나를 슬쩍 쉬면 이경상천 이태백이 날과 둘이 동접하야 황선심이 그럴이다. 태백은 인재로서 옥경으로 상천하고 나는 미물 짐승이라 이리 천케 되었으나 태백과 연갑이 되니 내가 상자를 못하겠나. 칼파총 너구리가 난지며 장도감도 내 아래요. 칼파총은 언제 났소? 아우숫자 들어보소. 홍장 때 지은 집에 좌편 청룡 가지요 편은 금봉루라. 이교에 뜻을 두고 조작은 그

상자를 못 얻었나. 토끼란 놈이 깜짝 뛰어나앉더니만은 자네들 내

탄 낚시 줄을 담가놓고 고기랑 김 써든 봄자릉을

0: 것이란 놈이 것이랑 눈을 끔적끔적하고 나한테니만은
1: 그러지.

이리 한 참논일 적어 여러 날 굶은 호랑이 한 마리가 무엇 하나 잡아먹으려고 내려와 보니 아무것도 없겠다. 눈을 들어 한 곳을 바라보니 왠가 길짐승들이 모여 앉아 상자 다툼을 하는 모양을 보더니 편전살과 같이 우르르르르르

0: 얘들아, 너희놈들 호통을 치니. 모여 앉았던 짐승들이 혼비백산하여. 아이고 장군님 어디 갔다 인제 오시오? 오, 내가 배가 고파 너희놈들 중 한 놈 잡아먹으려고 왔다. 배돼지야, 내가 시장에서 죽었으니 네가 이리 오니라. 호랑이 그 억센 발톱으로 돼지 배때기를 쫙 깔라 맛나게 먹을 판인디 때마침 별주부가 그곳을 바라보니 호랑이란 놈이 바위에 덜렁 앉았는디 야를 토끼로 봤던 모양이라. 별주부가 수로 말리를 아래턱으로 밀고 와 아래턱이 뻣뻣하야 퇴짜를 호짜로 변하여 불러보는디 자기 주둥이 벌거나고 몸에 파둑전 내기고 얼숭덜숭한 게 퇴퇴퇴퇴 호생원 아니오 하고 불러노니 첩첩 산 중에서 호랑이가 생원말 듣기는 처음이라 반겨듣고 내려오는디.
1: 이한철의 청호이들인 햇살 2부 첫 음악은 정은혜의 소리로 들어봤습니다. 수궁과 길짐승 상자다툼 대목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뮤직그룹 세움의 나나니 듣습니다. 토속민요 나나니 타령. 이 구절이 연평도 남봉가에도 쓰이고 있는데요. 이 구절을 모티브로 작곡한 음악입니다. 자, 함께 들어보시죠. 뮤직그룹 세움의 나나니입니다.

국악과 재즈의 유기적인 사운드 결합을 느낄 수 있는 음악이었습니다. 뮤직그룹 세움의 나나니 듣고 왔습니다. 자, 토요일입니다. 속내강과 함께 시시덕거리며 역사 이야기 나눠보는 코너죠. 속내강의 웃기는 사교육 코너 바로 넘어갑니다.

0: 우리 역사가 귀에 쏙쏙쏙 재밌고 즐거운 역사 시간 속내관에 웃기는 사교육 속속 속내관 송영진 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아, 어제가 입추였어요. 야, 알고 계셨나요?
1: 야, 세월이 미쳤어. 아, 이거 시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빨리 가?
0: 그러니까요. 아, 근데 입추 가을로 이제 접어드는 시기라고 절기는 말해주는데 여전히 무덥습니다.
1: 글로벌 워밍이에요.
0: 예, 큰일입니다 진짜. 자, 요즘 우리가 경복궁 답사한 것 다시 되짚어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궁궐 가는 거 저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1: 그렇죠. 실제로 더 재밌으니까.
0: 더 재밌어요. 현장에서 들으면 더 재밌어요.
1: 정말 재밌어요. 예.
0: 언젠가 또 다음 궁, 뭐 덕수궁 남아있는데요.
1: 그렇죠.
0: 한번 가셔야죠.
1: 맞습니다.
0: 가을에. 자, 교과서에서나 읽던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있었던
1: 맞아요.
0: 거라서.
1: 맞아요. 그게 궁궐이잖아요.
0: 더 좋고요. 그러면 오늘도 봄꽃과 함께했던 경복궁 답사 이어 가보죠.
1: 아, 입춘데 봄꽃.
0: 맞네.
1: 자, 오늘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경복궁. 네. 우리 잠깐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까요? 네. 룩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자, 처음에 광화문에서 만났어요.
1: 맞아요.
0: 해태상 앞에서 깜짝 퀴즈 풀고 좋아라 하던 분들의 얼굴 아주 생생합니다.
1: 생생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왕실 카센터 현재 국립고궁박물관 이야기를 했고요.
0: 예.
1: 그리고 궁궐의 달이죠. 영재교를 지나면서 옛날 중앙청 즉 조선총독부 이야기도 했어요.
0: 맞습니다.
1: 근정전으로 들어갔고 남들이 안 가는 포토스팟으로 갔죠.
0: 와, 거기서 보면 비 오는 날 모습이 아주 예쁘다 멋지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1: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정전을 보고 우리는 숙주나물의 전설이 있는 신숙주와 세종대왕의 전설이 남아있는 수정전 옛날에 집현전 자리로 갔죠.
0: 예.
1: 그리고 이제 여전히 콘크리트 건물로 남아있는 영추문 기억나실 거예요.
0: 안타까웠습니다.
1: 그리고 경해루로 넘어갔습니다.
0: 경해루 일제강점기 유원지였고
1: 유원지였죠,
0: 심지어는 1970년대까지는 스케이트장으로 쓰였다는 사실.
1: 아, 충격적이었어요.
0: 충격적이었습니다.
1: 이 경해루 앞에서 의욕에 앞선 의욕에 앞선 영호생의 깜짝 퀴즈 정답 슈퍼스타를 부른 가수의 이름은
0: 조성석.
1: 조성석. 와. 아니야.
0: 온갖 가수가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밀리는 건가요?
1: 밀리는 거예요.
0: 그래서 아니, 누군가 옆에서 입모양으로 이한철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1: 이상철이라고 대답하는 우리 여고생. 와.
0: 여러분, 이상철의 정호의 드리는 역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자, 그리고 우리는 왕의 직무실이죠.

0: 사장전으로 이동을 했고요.
1: 네, 그곳에서 그 자리가 예? 성산문의 침묵장면 네. 세조가 그랬던
0: 제가 연기를 했죠. 발연기를 했어요.
1: 발연기였지만 거기서. 무시무시했습니다. 내용이. 그리고 해시계 보는 법도 알려주셨죠?
0: 맞습니다. 해시계를 보고 우리는 왕실의 침자인 강령전으로 가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1: 네, 지금 청와대 본관의 구조가
0: 그래요,
1: 강령
0: 맞아요.

0: 예, 그 철망이 1500년대에 이미 있었다. 예,
1: 그렇습니다.
0: 이야, 진짜 놀라웠습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 나눠보죠.
1: 아, 그럴까요?
0: 클루의 연주로 타임 터널 듣고 오죠.

0: 클루의 연주로 타임터널 듣고 왔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타임터널을 지나서 조선시대의 그 순간으로 가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 정확합니다.
0: 답사 이야기하고 있어요.
1: 맞습니다.
0: 자, 여기까지는 복습을 한 건데
1: 그렇죠?
0: 이제부터는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1: 이제 강령전 뒤에 있는 건물이죠. 중전 마마의 침소인 교태전으로 갔습니다.
0: 네.
1: 이 궁궐의 큰 건물들을 궁전이라 그러고 가운데 있는 궁전이 중궁전이죠.
0: 오.
1: 그곳에 사는 마마가 중전 마마입니다.
0: 그렇군요.
1: 그 교태전 그 조선시대 왕비는요.
0: 네.
1: 지금의 여성가족부 장관이랑 똑같은 역할을 했어요.
0: 아.
1: 예. 한 번 들어가면은 밖을 잘 못 나옵니다. 중전 마마는 그래서
0: 그래요?
1: 중전 마마의 생활 공간은 되게 이쁘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교태전 뒤에 가면 아미산이라고 작은 화계가 조성되어 있죠.
0: 예.
1: 근데 그곳에서 이번에는 부산 여중생들이 우리를 공격했습니다.
0: 아, 그 시기에 네. 막 다양한 지역에서 경복궁 답사를 많이
1: 오나 오죠. 봐요. 수학여행, 뭐 현장 체험학습 정말 많이 옵니다. 예. 네. 근데 제가 이제 똑같은 문제를 내봤어요.
0: 네.
1: 우리 여중생 분들에게. 근데 너무 웃긴 게 정답을 맞췄는데 나중에 깨달은 거야. 그 유명한 노래를 부르신 분이 바로 앞에 있어 사진을 찍었잖아요. 제가 찍어줬잖아요. 그 누군가.
0: 그때까지 사진부터 찍죠. 예, 네. 송대관은.
1: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그분들은. 몰랐다가 나중에 우리가 떠날 때 어머 맞아 저분이야? 와
0: 이야.
1: 정말 재밌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그거 한번 들어볼까요?
1: 들어볼까요?
0: 부산 중학생들의 급습 장면 현장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2: 부산? 오 부산! 몇 학년이야?
3: 중2야?
2: 중2! 어. 자 이제 문제 들어갑니다. 자 자 들어봤죠?
3: 네.
2: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검색해도 돼. 빨리. 자, 정답.
3: 이한철.
2: 정답. 아! 축하드려요. 아! 방금 누가 맞췄죠? 오. 자 사장님만 찍어주세요. 자 여러분들 이동하실게요. 야, 릴렉스.
3: 진짜예요?
2: 어?
3: 진짜예요.
2: 너 서울만 쓸 줄 알아?
3: 안녕하세요.
0: 서울말은 끝이 올라간다면서 아니야 내려가는 것도 있어.

0: 아, 너무 귀여웠어요.
1: 재밌네요.
0: 우리 중2 여중생들. 아,
1: 진짜요?
0: 나중에 깨닫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아, 재밌었습니다.
1: 네.
0: 자, 우리가 이제 그 퀴즈를 마치고
1: 네.
0: 우리가 데뷔전이죠. 왕의 엄마. 데뷔전 자경전으로 이동을 했고요.
1: 오호.
0: 자경전의 누각 이름이 청현루입니다.
1: 맞습니다. 기억납니다.
0: 기억나시죠? 그
1: 제2의 세종이라고 불리던
0: 인종
1: 이야기.
0: 인종. 맞아.
1: 거기서
0: 인종 이야기.
1: 해주셨습니다.
0: 이게 이제 제가 진짜 존경하는 왕이거든요.
1: 아,
0: 인종이.
1: 그래요?
0: 예. 제2의 세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중종인데
1: 예.
0: 중종의 아들이 인종이에요. 근데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요.
1: 예.
0: 그 계모한테 자란 거죠. 계모가 문정하고인데 진짜 나쁜 여자거든요.
1: 아이고 아이고.
0: 예, 그러니까 신데렐라와 신데렐라 새엄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예.
0: 예, 문정왕후가 또 아들을 낳아버려요, 친아들을.
1: 아이고.
0: 예. 근데 이제 왕이 됐는데 그렇게 효를 하고 정말 성실하고 검소한 왕이었는데 재위 9개월 만에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1: 이야,
0: 예, 갑자기. 예,
1: 안타깝습니다.
0: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문정왕후죠. 문정왕후의 아들, 그 배다른 동생에게
1: 예.
0: 옥세를 넘긴다고 얘기하고 이 청현루 이곳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1: 그렇군요.
0: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조선이 완전히 나락으로 빠져요. 나락으로.
1: 퇴락의 길로
0: 예,
1: 접어드는
0: 그러다가
1: 분위기라는 건가요?
0: 임진왜란 터져버립니다.
1: 아, 이렇게 되는구나.
0: 예,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게
1: 아.
0: 그러니까 인종이 좀더 오래 살았었어야 돼요.
1: 그러니까요.
0: 그
1: 나라의
0: 인종의
1: 지도자가 누구냐? 엄청
0: 완전
1: 중요하네요.
0: 다르, 완전 다르죠.
1: 이야.
0: 그래서 인종이 좀더 살았으면 어땠을까? 인종의 마지막이 바로 청현루였습니다.
1: 그렇군요.
0: 우리가 그곳을 간 거예요.
1: 그 얘기 한번 현장의 목소리로 들어볼까요?
0: 그럴까요?
1: 경복궁 청현루와 인종 이야기 듣습니다.
2: 내가 내 배다른 동생한테 옥세를 넘길 것이야. 그리고 9개월 만에 생을 마감해요. 그리고 나서 비선 실세 원조 문정왕후 들어서서 국정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인꺽정 나타나고 막 그러다가 임진왜란 터진 거예요. 너무나 너무나 안타까운 그 인종이 생을 마감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청연루.
3: 과인의 병이 심상치 않고 또한 과인에게 후사가 없으니 경원대군에게 전위를 하고자 하오. 네, 병이 깊어 3년상을 마치지 못하고 떠나는 게 참으로 원통하고 안쓰러울 뿐이요.
1: 아, 인종의 목소리였습니다.
0: 옛날에 우리가 정태우 배우 특집인가?
1: 네.
0: 그거 했을 때, 예, 그 인종, 이게 SBS 여인천하 장면입니다, 이
1: 아,
0: 장면이.
1: 그렇군요.
0: 자, 이제 청현루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정말 큰 정각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1: 오호.
0: 이곳이 바로 왕실의 주방입니다.
1: 아하, 대장금이 요리했던 곳.
0: 그렇습니다. 이곳이 근데 이곳에 왜 주방이 있었을까?
1: 예.
0: 이 청현루 바로 밑쪽에 이제 몇개 그룹 한 그룹에 이제 그 정각들이 쫙 있거든요.
1: 맞아요, 네.
0: 왜 여기에 있었을까?
1: 아.
0: 그거는 제가 현장에서 답을 드렸습니다.
1: 자, 그럼 왜 경복궁의 주방이 지금의 위치에 있는지 현장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2: 대장금이 맨날 요리하는 곳 있죠? 수락관.
4: 네.
2: 이 정확히 말하면 수락관은 왕의 밥상을 이렇게 디피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왕의 음식, 왕실 가족들의 음식을 만든 것은 소주방이라고 얘기해요. 그 주방은 주방인데 불이 있는 주방이에요. 여러분 뒤에 있는 이것이 소주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왜 소주방이 있느냐? 제 손가락만 보세요. 바로 여기 왕의 침전이에요. 여기 왕비의 침전이에요. 저쪽에 대비의 침전이에요. 여기 세자저하 침전이에요. 가장 중심에 있어요. 우리가 무슨 민족? 배달의 민족. 바로 배달 가능한 곳. 바로 배달 가능한 곳.
5: 궁녀와 상궁들이 온갖 정성을 들여 만든 음식들이 한상 가득 차려져 임금 앞에 놓입니다.
3: 맛있구나.
5: 장금이가 일했던 궁궐의 부엌 소주방은 불을 피워 음식을 조리한다는 뜻입니다. 하루 5번 임금의 수라상과 외국 사신 접대 음식, 그리고 크고 작은 잔치상까지 모두 이곳에서 차려졌습니다.
1: 오, 야. 그 위치에 있어야 그쵸. 정글에 계신 뭐 왕, 왕비.

0: 미 중전 마마 등등등등 여러분들에게 그
1: 배달이 용이하다.
0: 야,
1: 배달의 민족이니까.
0: 배달의 민족이네요.
1: 자, 이제 우리가 그 소주방을 봤고요. 소주방에서 이제 조금만 남쪽으로도 내려오면은 동궁. 오. 아, 요새 그 넷플릭스에서 아주 화제작이죠. 동궁. 그 왕세자의 침전이 있는 곳이죠.
0: 예. 네.
1: 자선당이라고 부릅니다.
0: 자선당.
1: 예, 이곳이 그 왕가 사는 남자의 주인공이죠. 단종과 관계가 있어요.
0: 아, 그래요?
1: 그 참고로 단종의 아빠가 문종이고 할아버지가 세종대왕 아닙니까?
0: 예.
1: 근데 우리 다들 느끼셨겠지만 제가 이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면 주변에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들어요. 그렇죠? 자꾸 물어봐요.
0: 예, 맞아요, 맞아요.
1: 뭐예요? 이제. 예.
0: 송내관님이 이야기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는데 경복궁의 동궁 자선당은 단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송내관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2: 아, 우리 전주 어머니들 오늘 이번에 오신 거예요?
3: 네.
2: 아, 여행 오셨구나.
3: 어제 그제.
2: 그러시구나. 태조 이성계 그 전주.
3: 예. 아. 나 재밌어갖고.
2: 아, 그래요. 아, 여러분 왕과 사는 남자. 의 주인공 단종이 태어난 곳 여기 바로 실제 여기서 태어났어요. 여기서 이 안에서 세종의 아들이 문종이죠. 문종의 부인이 세 분 계셨어요. 그런데 첫 번째 부인 성격 더러워서 쫓겨나고 두 번째 부인 여자가 여자를 사랑해서 쫓겨나고
4: 네.
2: 마지막 후궁사에서 난 아들이죠. 그러니까 세종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난리가 났어요. 세종실로 보면은 막 난리 났어요. 그런데
5: 보안선 아기시옵니다, 마마.
6: 원선이라 했는가? 이게 얼마 만의 경사야? 근사 울음소리라도 한번 들어봐야지. 그렇지 않느냐?
0: 이런 또 설명과 드라마 속의 대사 장면이 연결.
1: 우리는 그 현장을 간 거니까.
0: 그러니까요.
1: 예. 자, 이제 퇴거를 해야죠. 이제 조금씩 이제 거의 퇴거 시간이 다가옵니다.
0: 예.
1: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쭉 이제 내려가는데 저 멀리 정체모른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0: 기억납니다. 국립민속박물관 건물.
1: 네.
0: 뭔가 궁궐 안에 있는데 다른 건물과도 그 형태가 좀 달라 보였어요.
1: 네, 이제 사실 지금 여러분들 국립민속박물관 자리가 예. 선원전이라고 임금의 초상을 모시는 성스러운 진짜 성스러운 장소거든요. 근데 그 건물을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다 팔아버려요.
0: 와, 너무하다.
1: 그 일부는 이토히로부미 제사 지내는 사당의 건물로 쓰이고
0: 예.
1: 일부는 또 딴 데도 팔고 막 그랬단 말이죠.
0: 와.
1: 예. 근데 그 자리에 나중에 대한민국 정부가
0: 예.
1: 발굴 조사도 안 하고 그곳에 현대식 건물을 지어버려요.
0: 그리고
1: 그 건물을 박물관으로 씁니다. 국립박물관으로.
0: 예.
1: 근데 이게 약간 형태가 좀 달라 보였다 그랬잖아요.
0: 예.
1: 그게 왜 그러냐면 유교 국가잖아요, 조선은.
0: 그렇죠.
1: 근데 이 형태를 보면은 그 지붕은 그 사찰 지붕이고.
0: 오.
1: 그리고 계단도 불국사 계단이에요.
0: 아,
1: 그러니까 온갖 걸 다 이렇게 합쳐 놓은 거예요.
0: 오.
1: 그래서 뭔가 약간 느낌이 이국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그 문제가 많아요, 학계에서는. 그래서
0: 아, 그 건물이요?
1: 예. 지금은 이제 민속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0: 예.
1: 나중에 그것도 다 허물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 이제 지금의 민속박물관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0: 아, 예. 선원전이 복원돼야 되겠네요.
1: 아, 복원돼야죠. 당연히 복원돼야죠. 그 장면 준비했죠, 제가.
0: 좋습니다. 경복궁 내 국립민속박물관 건물의 비하인드 스토리 현장 오디오로 들어보시죠.
2: 저 자리는 역대 임금님의 초상화를 모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그걸 뜯어다가 술집에 팔아버린 거야. 근데 안타깝게도 1960년대 발굴조사도 안 하고 저걸 지은 건데 잘 보시면 어색하죠. 이국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머 저게 뭐야 타일랜드 절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7: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재를 보존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웅장한 새 건물이 준공 개관됐습니다. 새 박물관의 외형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건축 양식을 본떴고 내부는 현대식으로 꾸며졌습니다.
2: 아마 저기 지금은 국립민속박물관으로 쓰고 있어요. 아마 조금 이따 없어지고 다시 만들어질 겁니다.
8: 세종시는 지난 2017년부터 유치에 공들였던 국립민속박물관

0: 박물관이 최근 정부 정책에 따라 오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부터 세종 이전 절차가 본격화된다고 밝혔습니다.
1: 오호,
2: 아,
1: 그렇군요.
3: 계속 이렇게 우리 경복궁이 복원되고 있습니다.
2: 그렇습니다.
3: 자, 이제 드디어 마무리죠.
1: 오호.
3: 이제 퇴골입니다.
1: 네.
3: 아, 끝났네.
1: 퇴골 순간에 가장 중요한 건 쌍둥이의 문제의 답을 가장 많이 말한 사람에게 선물 주는 시간이잖아요.
3: 스티커를 제일 많이 모은 사람.
1: 맞아요. 네. 한 문제 맞힐 때마다 스티커를 탁탁탁 이렇게 붙여주시거든요.
3: 그렇습니다. 결국 저희가 이제 선물, 제가 선물 드렸죠.
1: 예.
3: 선물 드렸어요. 제가 참고로 다시 한번 강력한 민원을 넣겠습니다.
1: 오.
3: 방송국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1: 예.
3: 마이크 상태가 너무
1: 이거. 그래도 송정환의 목소리가 좀 이렇게 지그러지면서 개인이 넘치면서 더 열정적으로 느껴지긴 해요.
3: 아, 그런가요?
1: 네. 네.
3: 그러면 제가 계속 쓰겠습니다. 그 마이크.
1: 야, 좋습니다.
3: 예.
1: 자, 송정환님이 현장에서 경복궁 답사 마무리 멘트 한 부분 있는데
3: 네.
1: 그 오디오도 한번 들어보죠. 마지막으로.
3: 그럴까요?
4: 자, 여러분들 다음에 그 덕수궁편도 있어요.
5: 와우.
4: 그리고 경희궁도 있고요.
5: 국중박.
4: 많습니다. 국중박도 있고요. 너무 많아요, 볼 게. 그리고 저 오늘 청취자분들이 누구시죠? 청취자분들. 아, 부산에서 오셨어요. 예. 송냉한 팬이 아니더라고. 내 책을 갖고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5: 아이고.
4: 아, 앨범을 갖고 오셨고. 자, 그러면은 다음에 꼭 덕수궁에서 봬요. 자, 오늘 답사 끝!
3: 끝났다.
1: 언젠가 덕수궁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 안타까웠던 것이 스티커 가장 많이 모아서 선물 받으신 분 중에 한 분이 받았는데요. 최종적으로는 2위가
3: 예.
1: 조현정 그 시사평론가 따님이었습니다.
3: 아,
1: 한복까지 입고
3: 네,
1: 그 아, 어린아이가,
3: 그 어린아이가
1: 2위로 밀릴 때 그 동공지진. 아, 그걸 제가 파버렸네요.
3: 아, 이거 동심파괴였는데, 이거. 동심파괴.
1: 그러니까요. 다음에는 꼭 그 아이가 우승할 수 있기를 응원드립니다.
3: 네.
1: 자, 송내관의 웃기는 사교육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보내드리면서 우륵과 풍각쟁이들의 연주입니다. 도깨비 노름 듣죠.

듣고 왔습니다. 자, 이한철의 청어이들인 햇살 마칠 시간인데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더 좋은 기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0: 정말 가도 되겠지, 우리야?
1: 물론이지. 나만 믿어, 소리야.
0: 여기 등산로 맞아?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으스스하다.
1: 어? 쉿! 누가 있어? 좀 전까지 아무도 없었는데.
0: 수염이 덥수룩해. 왜 안 가고 바위에 걸터앉지?
2: 산세가 아늑하니 역시 계룡산이죠. 국악 한번 들어볼까요?
3: 명인명창.
1: 어? 들었지? 나만 믿으라 그랬잖아. 가서 물어보자. 저기요.
2: 응? 아, 뭐요?
1: 지금 국악 들으시죠?
2: 아이고, 아 그럼 국악 듣지 국밥 듣겄쇼?
1: 그거 혹시 어떻게 들으시는 거예요?
4: 저희도 듣고 싶어서요, 국악.
2: 그리요? 거시기 까라쇼?
4: 아, 근데 뭘 까시는...
2: 덩덕흥이요, 덩덕흥.
4: 그걸 어떻게 까는...
2: 터치만 하면 돼요, 터치만. 앱스토어에서. 자, 나는 이만 갈 길이 멀어서요. 어디 한번 잘 깔아봐요. 앱스토어!
1: 우와, 벌써 사라졌어. 혹시 계룡산 도사?
0: 완전 빠르게 앞서가신다. 여기 충청도인데.
4: 덩덩쿵이랑 팔도 유람 한번 해볼까? 경상도에선 어떻게?
5: 마, 깔아라.
4: 전라도는?
5: 오메, 깔았단께.
4: 제주도까지 가자.
5: 까라마심.
4: 한 번의 터치로 어디서나 즐기세요.
6: 우리 소리 앱 국악 방송 덩덕쿵.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올해 방일영 국악상 수상자로 뽑힌 서도소리 명창 오봉려 여사가 상금 3천만 원을 고스란히 호학을 위해 장학금으로 내놓았다. 제가 젊어서 가르쳤던 대학교와 제자가 교수로 나가는 대학에 반씩 나누어 내놓겠습니다. 다시 못할 줄 알았던 서도소리를 서울서 하고 심지어 평양까지 갔다 왔으니 저야말로 행복한 사람이시오. 19평 아파트에서 그리 넉넉치 않은 살림을 꾸려가는 오여사이기에 그가 내놓은 상금 전액은 더 의미가 있다.

0: 1999년 11월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오봉녀 명창은 1913년 평양에서 태어나 16살에 서울로 왔는데요. 전쟁 통해 남편과 세 자녀를 잃고 오직 서도소리 전승에 온 힘을 쏟는 것으로 그 아픔을 승화시켰죠. 1990년 오봉녀 명창과 함께 평양에 가서 공연했던 국가무형유산 서도소리 예능보유자 김광숙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일생을 통해서 잊을 수가 없는 또 오봉녀 선생님과의 아주 정말 귀중한 추억이죠. 평양 큰 무대에서 서도소리를 불렀으니까 수심가에다가 뭐 남봉가에다 부르고 하는데 거기서 정말 우레와 같은 박수하고 웅성웅성 왜냐하면 그 개타령할 때 성대묘사도 하고 하니까 막 웅웅웅 하더라고. 그 조용하던 거기서 그리고 이제 나오니까 그 안내원 말하자면 그분들만 안내원 동무 그분이 엄지를 척을 하면서 최고라고 우리 여기서는 쇳소리 안 된다. 근데 선생님 같은 그 깨꼬리 최고다 최고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 상수리가 선생님 고향이었었는데 그 상수리를 이제 찾아달라고 며칠 있다가 아유 다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다 그거 해가지고 상수리라는 거는 없어졌다고 이렇게 와서 얘기하더라고. 그랬겠죠. 선생님은 굉장히 서도소리에 대한 사명감 투철하셨어요. 그 이북에서는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때 당시도 없어져서 그렇게 아쉬워하시고 참 안타깝게 생각하셨고 그 다음에 그 사명감이 불타서 정말 얼마나 그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려고 누구라도 오면 그런 열정이 소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가르칠 때 왜 수 놓는 거 옛날에는 이게 뜨고 한땀 이렇게 놓잖아요. 나를 그냥 한땀 눈썹 심듯이 하나하나 그렇게 심어주셨어. 너무나 그렇게 하시니까 나는 정말 너무나 괴로웠었어요. 지금 같으면 이제 그렇게 하면 다들 달아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온 정성과 온 열정을 다해서 그렇게 가르쳐주신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이 서도소리를 남기겠다고 이 남한 땅에 그런 결심 가지고 정말 놀라워요. 선생님이 그렇게 나하고 그렇게 정말 진짜 그런 정이 없어 선생님하고 근데 그렇게 정이 그렇게 들었는데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신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 선생님 지금 살아계셨으면 내가 너무 할 말이 많아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건 이렇죠. 제가 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잘 깨달았어요 이러면서 선생님 하면 선생님 굉장히 기뻐하실 텐데 그때 선생님한테 그렇게 공부하면서 는 그때는 몰랐어. 지금은 선생님 가르쳐주신 게 너무 여기 담겨있어서 슬슬 오래오래 한 번씩 풀려나와요.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8월의 국악인 오봉녀 명창의 소리를 이어가는 제자 서도소리 예능보유자 김광숙 명창의 기록입니다.

0: 안녕하세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이세준입니다.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오늘도 참 바쁜 하루 보내셨죠? 그런데 밤 10시엔 뭘 하실까요? 음악이 좋은 밤에서 음악도 듣고 이야기 나누면서 흩어진 우리 마음을 이어보면 어떨까요? 잠들기 전 좋은 음악은 제가 준비할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0시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위로받고 싶다면 늦지 말고 찾아오세요.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지난날 우리 예인들은 아주 멋진 팔도 유람을 꿈꿨는데요. 검은고병창 팔도 유람가에서 그 내용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명인 명창 풍류랑과 가진 호사시켜 교군 태워 앞세우고 팔도 풍류나마 성세도 있고 화렵도 있어 아르마리 멋도 있고 간드러진 풍류나마 수백 명 모두 모아 각기 찬합 행찬 장만하여 팔도강산 구경가세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명인 명창 풍류랑 멋진 풍류나마 수백 명을 모으고 찬합 행찬 이 만난 음식 장만에서 팔도강산 구경을 간다는 건데요. 팔도강산까지는 아니라도 요즘 한참 휴가철이라서 지금 어디론가 훌쩍 떠나 계신 분 많으실 듯합니다. 아직 휴가 떠나지 못한 분들이라면 이 검고병창 팔도 유람가와 함께 와유강산 해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검고병창 팔도 유람가 듣겠는데요. 김영재의 검은고병창, 장덕화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산업행산 장만 허여 팔뚝봉산을 구경가세 경상도 태백